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KT 톤스톨의 Suddenly I See 띄워드렸습니다. 두둥탁.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밤에 간밤에 새벽에 되게 세게 비 온 거 아세요 여러분? 와 막 이러고 비 오던데. 그래갖고 어제 그 에어컨 안 틀고 이제 창문을 좀 열고 자고 있는데 새벽에 깨가지고 어이구야 이러면서 문을 닫았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오 어제 밤에 비가 좀 세게 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공기가 굉장히 좀 상큼했고요. 기분은 또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자, 우리가 입는 옷이 기분과 행동, 심지어 성과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심리학적 개념, enclosed cognition. 우리말로 풀어보면 옷의 인지 효과 뭐 정도이겠죠. 옷 하나 바꿔 입었을 뿐인데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는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더해지면서 자세며 마음가짐도 변한다라는 건데 운동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운동하는 날은 기록도 더 잘 나오고 목표를 달성하기도 훨씬 수월하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 핑계로 충동 구매에 나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기분이 좀 다운된다 싶을 때는 일단 옷장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의외로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컨디션이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더 좋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회복되면 더 좋고 최소한 옷장만큼은 깔끔하게 또 정돈이 되니까 말이죠. 네, 뭐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오늘 같은 날 그 청소하기 좋죠. 청소라기보다는 물론 청소도 청소인데 정리.

0: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에 입었던 것들 이번 시즌에 입으려고 놔뒀었는데 올해가 들어보니 아 이건 못 입겠다 싶은 옷들 그런 거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예, 요런 거싹 걷어가지고 네, 뭐 판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거 문자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거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SBS 라디오 그대 작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 광고 듣고 오시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그 옷이 곰팡이가 쓴지도 모르고 냅뒀다가 옷장 옷을 다 버린 사건. 그 이후로 미니멀하게 삽니다. 아이고. 그통큰 바지를 잘 빨아서, 그죠? 잘 이렇게 말려가지고 넣어놨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아. 근데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은 그통큰 바지. 어떻게 저랑 좀 세대가 좀 비슷하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통큰 바지는 어떤 바지였냐면, 우리가 듀스 음악을 들을 때 있던 통큰 바지는 어느 정도냐? 신발 위에다 이렇게 바지를 딱 얹으면은 고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발이 다 덮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고정을 해야 했죠. 왜냐? 접으면 또그 느낌이 안 나. 접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남들 모르게 신발 이그 뒤꿈치, 바깥쪽 뒤꿈치에다가 밑창에다가 앞정으로 이 청바지 이렇게 박아갖고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발 벗는 레스토랑은 절대 안 가는 게 좋겠죠? 네. 뭐 우리가 그때 학생들이었으니까 그럴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다니던 바지들이 나중에 해지고 해져갖고 뒤에 뒤꿈치 있는 부분이 바지가 마치 누가 이렇게 한입탁 베어 묵은 것처럼 거기가 이렇게 딱 떨어져요, 바지가. 그러다 보면은 비 오는 날그 밑에 부분 다 젖고 그 젖은 것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또 계속 입고 다니고 바지가 얼마나 지저분해졌겠어요. 그거를 정말 팔팔 끓여도 모자랄 판국에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옷장에 넣어놨으니. 아이고. 램틀님, 남편이 우리 집은 이사를 가야 한대요. 정리 차원에서.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어우, 이거 언제 다 정리해? 그냥 불 지르는 게 빠르겠는데?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매일 빛나는 나님, 오늘 아침 아이가 초등학교 마지막 졸업 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여행이라서 5시 반부터 준비하느라고 부산을 떨었네요. 큰맘 먹고 보내긴 했는데 그래도 엄마 마음은 놓이질 않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 여행을 가요? 그것도 해외여행으로? 그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마 아닐 건데, 네, 선생님 이제 통솔하에 이렇게 간걸 텐데 어디를 갔나요? 되게 궁금하다. 그리고 오늘 무슨 옷 입고 나갔어요, 애기? 졸업 여행이면은 아마 이렇게 저기 많이 할 텐데. 네, 사진 정말 많이 찍을 텐데, 그죠? 애기 옷은 누가 갈아입히지? 하긴 뭐 6학년이면 뭐 자기가 다 알아서 할 나이니까. 잠깐만, 난 그때 뭐 했지? 난 그때 엄마 손 붙잡고 상가에 가가지고, 네, 처음으로 엄마가 예쁜 옷 사주고, 그리고 거기서 경양집 그 크림스프 나오는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 먹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거든요. 이러면서. 현숙님, 딸방은 들어가기도 싫게 정신이 없었는데 친구 데리고 온다고 청소하더라고요. 옷 정리가 너무 안 돼서 행거를 사줬더니 잠옷도 잘 걸어놓네요 하셨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걸 또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왜 정리를 했냐고 왜 치웠냐고 이게 여기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냐고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다 내가 물건을 또 다시 쓰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그렇게 오더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다. 어지러워 놓은 게 아니라 그럴 거면 네가 치우지. 네. 그렇군요. 대부분 약간 그렇지 않나요? 네. 오히려 방은 남자 방이 더 깨끗해요. 네. 여성분들 방이 더 너저분하죠. 아까 매일 빛나는 나님이 싱가포르에 살고 계셔서 옆나라 말레이시아로 가신다고. 아, 그렇군요. 바로 옆에 이렇게 보도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군요. 프랭크 신났더라, 님. 그 프랭크 아까 보니까 신났더라. 네. 알디, 저도 그런 바

바지 있었어요. 배드보이 바지. 배드보이 바지도 있었고 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그 이태원이나 이런 데서 바지 만드는 데서 큰 사이즈 바지 안 팔렸던 것들을 지금 팔아야 된다 그래갖고 갖고 나와가지고 아예 듀스 마크 있잖아요. 앨범에 보면 그런 거 아이코닉 같은 거 아이콘 같은 거로 찍어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으찌나 또 신발들도 막 유행을 했는지. 거기다가 가방으로 또그 장스포 네 하는 가방이 있어요. 그걸 또 그냥 메면 안 돼. 낙하산처럼 메면 안 돼. 그거를 쭉 길게 내 엉덩이를 다 덮을 정도로 메야 돼. 쭉 길게. 아이고. 그런 옷들을 입고 자고 공부하고 그또 그거 입고 또 운동도 했어요. 에이. 아이고 버려야죠 이제.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다 버리세요 여러분. 내려 놓으세요. 9234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비욘세의 Listen 여러분 내려 놓으세요. 제 말을 좀 들으세요.

완전체로 돌아온 명품 보컬 그룹 마마무의 컴백 소식에 가요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야! 스페셜 싱글 앨범 제목 Forward. 네 명의 멤버를 뜻하는 숫자 4와 전진한다는 뜻의 Forward를 결합을 했는데요. 다가올 2026년 월드투어의 서막을 멋지게 알리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솔라, 문별, 휘인, 화사 4인사색의 개성 강한 멤버들이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이미 탄탄하게 굳히고 있지만 마마무라는 고유의 정체성으로 다시 뭉친 앨범이라서 국내외 K-POP 씬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자, 타이틀곡인 Four Flowers는 감각적인 기타 사운드와 묵직한 드럼 위에 네 멤버의 명품 보컬이 얹어진 곡이고요. 솔라와 문별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해서 진정성이 더해졌습니다. 흩어져도 뿌리는 하나라는 노랫말은 당연히 네 멤버의 모양을 두고 쓰여진 가사겠죠. 닷새 전에 공개된 공식 뮤직비디오는요 벌써 800만 뷰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쓰여진 응원 댓글이 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게시판에 하석풍님 그리고 행복한 힐링님도 발빠르게 신청해 주신 바로 그 곡 마마무의 Four Flowers 2주의 추천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의 추천곡, 2주의 추천곡 마마무의 신곡입니다. Four Flowers. 저는 들으면서 그래 이거지, 그래 이거지 했거든요. 그 마마무가 사랑받았던 이유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되게 예쁘기도 한데 통통 튀는 매력도 있고 귀엽기도 하면서 되게 카리스마 넘치는데 네 명이 다 성격이 좀 달라 보이면서 네 명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걔 중에 또 이렇게 솔로 앨범 내갖고 다 성공들도 하면서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왜 다 잘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네, 마마무 돌아왔습니다. 그 이거지. 네, 노래 너무 좋죠? 자, 아이고, 네, 한참 너무 신났네요. 자, 그 사이에 또 어떤 얘기들이. 카타리나님, 젠슨 황도 화사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요, 화사 좋아한다고. 그 굿굿바이랑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도 좋아한다고 네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이거 이 회사 주식을 사야 되나? 마마무 회사에 주식을 사야 되나? 정희영님, 짹짹 알디 어제 딸꾹질하는 거 유튜브에 풀어줄 수 없나요? 자꾸 생각나요. 네, 없어요. 안 돼요. 키키피디님이 여러분 죄송하대요. 자기가 못 찍었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 내가 하도 초반에 여러분들을 막 잡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라디오 할 때 제가 뭐 실수하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야 제발아 제발아 제발아 생방 도중에 딸꾹질한다. 야 제발아 제발아 제발아. 내 팔자지 뭐. 윤지님, 알디님 저는 꼭두새벽에 옷정리를 합니다. 우리 남편 옷정리하다가 여보 이거 안 입지? 그러면 안 입기 왜 안 입어? 그거 버리지 마. 그거 버리지 마. 그거 내일 입을 거야. 그러면서 절대 못 버리게 해요. 알 수 없이 새벽에 정리하고 지도 모르게 몰래 버린답니다. 요거 제가 어디서 되게 좋은 그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제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와이프가 혹은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남편이나 애가 그 물건을 쓰는 게 너무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대요. 그리고 잘 쓰지도 않는 것 같대. 어디 처박아 놓고 꼭 어디냐고 찾고 그리고 이거 갖다 버리고 싶은데 이거 좀 버리면 안 돼. 절대 못 버리게 하더래. 예. 네. 그래서 한 번은 그 물건을 숨겨봤대요. 얼마나 안 찾는지. 잊어버린 걸 모르는 거야 애가. 혹은 남편이. 그러면 버려도 되는 물건이래요. 예. 네. 그러니까는 옷 같은 것도 여보 이거 안 입지?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숨기세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것을 안 찾잖아요. 그러고 글쎄 모르겠는데 라고 한번 했는데 아유 뭐 버리고 뭐 비슷한 거 하나 더 사지 라고 했으면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때 버리세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여보 이거 겨울 코트 이거 안 입을 거면 버린다. 아니 절대 버리지 마. 버리면 안 돼. 안 돼. 그랬는데 이걸 버렸어. 알고 봤더니 그 아내를 이렇게 째가지고 거기다가 현금을 넣어놓은 거지. 안 입는 옷이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 상상이 너무 지나쳤나? 5186님. 여름 오기 전에 사람 불러서 에어컨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빨래들이나 산더미처럼 쌓인 옷들을 싹 다 정리해서 옷장으로 넣었어요. 집에 사람을 부르거나 초대해보세요. 저절로 집 청소를 하게 됩니다. 흐흐 하셨어요. 아니 아 나 진짜 답답하네 진짜.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빨래들이나 산더미처럼 쌓인 옷들은 빨래를 해야죠. 이걸 옷장에다 넣으면 어떡해. 답답하네. 5186님 이거 친구들 간 다음에 다시 꺼내서 빨래했죠? 네. 이렇게 약간 친구들 부르면 집에 있는 물건도 약간 포크레인처럼 치우잖아요.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한 방에 내가 이렇게 들어 안아서 네 안방이나 뭐 이불장 같은데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툭 넣어놓고 친구들 그럼 친구들 가고 나면 그거 어떻게 꺼내요? 그냥 꺼내서 정리하거나 빨래 안 하고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다 툭 떨고 나요. 그 뭉탱이를. 아니 이럴 거면은 왜 이사 갈 때 붙박이 장이 있는 건 좋아.
옷방이 따로 있으면 좋지. 이런 얘기 왜 하는 건데? 8006님 알디 떡볶이 코트 멜빵 바지 통큰 바지 등등 젊은 시절에 입던 옷들 몇 년간 입고 있다가 사진을 남기고 지난주에 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집안이 깨끗하니 좋더라고요. 그죠. 사진으로 남기고 그러는 거 하고 버리시고 하면 좋아요. 근데 떡볶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우리 저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직 많이 입어요. 그렇지 않나? 그죠. 떡볶이 코트 아직 입죠. 예. 네. 그냥 오히려 그 교복 만드는 회사에서 떡볶이 코트를 만들어야 돼. 이 정도면. 자, 스티비 원더의 Superstitions 그리고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지금 제가 노래 나가기 전에 잠깐 잔소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약간 왔다 싶으니까 나 좀 잔소리 좀 해줘요. 기다렸어. 어서 와서 나 잔소리 좀 해줘. 날 바로 잡아줘. 약간 이런 분들이 올라오고 계시는데 저 잠깐 너무 놀랬거든요. 0981님. 몇 달째 쇼파가 세워져 있습니다. 침대 위치를 바꾸면서 저쪽으로 빼놨는데 소파에 앉을 일이 없어서 그냥 냅두고 살아요. 우리 집에 알디가 오면은 한 10년치는 잔소리 하실 듯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실제로 소파를 여러분 세워놨어요. 이게 여러분 약간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3인 소파를 이렇게 그 우리가 팔 이렇게 올려놓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래로 돼서 세로로 서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강아지 사료 그릇이랑 물통이 있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 소파를 약간 그 칸막이로 쓰는 거죠. 디바이더. 소파를. 가죽 소파를.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소파가 앉을 일이 없으면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영우님,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

근데 아까 그 잔소리 저한테 하는 얘긴 줄 알았음. 포크레인 귀에서 피날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친구들이 와갖고 여기 뭐야 그러고 장롱문 열었는데 거기서 와르르르. 보라님 오랜만에 알디 잔소리 센 버전 나왔음. 아니 아 진짜로? 아 이렇게 체념시킨다고? 스베스크 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제가 체념할게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빅마마의 체념. 네, 요거 띄워드리면서 저희 1부 인사드리고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0: 맞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 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진상규명위는 앞으로 열흘 동안 투표용지 인쇄와 수급 관리 등 사태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며 조사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출신인 조현욱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에서 추천한 모두 6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2016년 필리핀에서 사업가 고 지익주 씨를 살해한 주범인 현지 전직 경찰관이 검거된 것과 관련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 씨 살해 사건의 주범인 전직 필리핀 경찰청 마약 단속국 팀장 라파엘 둠나우가 1년 9개월여간의 도주 끝에 필리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9일 이란을 향해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X계정을 통해 최고사령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어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번 작전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S의 부산 공연을 한 달 앞둔 지난달 부산에서 접수된 관광 불편 신고가 지난해 이 지역 전체 77%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들어온 관광 불편 신고 두 건 가운데 한 건 꼴이 부산에서 접수된 셈인데 이 가운데 72% 정도는 일방적인 예약 취소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숙박 관련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9도, 습도는 72%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1: CBS
12: 1분 기상 정보입니다. 오늘
11: 오늘도 곳에 따라 손에

0: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강원도 지역은 크게 덥지 않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오늘 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아침 기온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높은 곳이 많았지만 낮 기온은 중부지방의 경우 어제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철원과 강릉의 기온이 25도에 머물겠고 대전, 부산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에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일부 지역에는 극한 호우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3: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4: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5: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4: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4: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8: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다들 1부 마지막 곡 체념 때 노래방의 창곡이라고 그냥 열창들을 하셨다고 그냥 문자를 주셨길래 네. 또 1부 첫 곡으로 김범수의 보고 싶다. 네, 띄워드렸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수프레딩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시즌1이 마무리가 됐고요. 시즌2 준비에 앞서서 잠시 숨 고르는 의미로 소개된 가맹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새 23호점을 소개해드릴 차례죠. 남양주 다산 지금 지구에 위치한 땡땡 갈비탕입니다. 아, 이거 소개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이때 내가 안 가봤을까 싶네요. 제가 갈비탕 진짜 좋아하는데 뚝배기로 뚫고 나오는 거대한 갈빗대가 일단 시선을 강탈하고요. 기름기를 걷어낸 맑고 맑은 맑고 깊은 국물 맛은 뭐 말이 필요 없죠. 아기새 인증하시면요 여러분 10% 할인해 주신답니다. 6월달까지만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니까 가실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잭잭 쿠폰 가맹점들 정확한 상호 위치 할인 내역 확인하시려면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 참고하시고요. 그대창 인별그램에서도 리스트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네이버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역과 사업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보내주시죠.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예, 상상 더하기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라죠. 예. 어머 깜짝이야. 김정민 선배. 예, 어머 깜짝이야. 예, 예. 자, 게시판 살짝 또 볼까요? 예. 보라님,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그대 창가. 아무것도 못해요. 못 빠져나가서. 아, 이러면 또 잔소리 듣는데. 그쵸?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약간 좀 어폐가 좀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움직여라, 뭐 청소해라, 게으르지 마라, 왜 누워있냐, 밥이 넘어가냐, 지금 잠이 오냐. 맨날 막 이런 소리 하는데 두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 네.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좋은 생각님, RD. 국민 시어머니 되셨네요. 나쁘지 않은 컨셉인데요. 네. 요새 캐릭터 싸움이잖아요. 네. 이런 캐릭터들을 하나쯤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4203님. RD, 부산에서 속초까지 여행 온 50대 부부입니다. 2박 3일 동안 설악산과 동해 보며 재충전하고 지금은 강릉 바닷길을 따라 천천히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행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긴 운전 내내 묵묵히 운전대를 잡아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젊은 날에는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소중하게 되는지 알게 되네요.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같은 추억을 하나씩 쌓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남편, 안전하게 여행 마무리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여행 다녔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는 길도 좋은 음악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 두 장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 잔들 하시고요. 이게 이런 뭐랄까 감성적인 F스러운 이 뭐라 그럴까 이 배움과 느낌을 받는 건 확실히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은 차이가 좀 있어요. 여성분들은 좀 일찍 느끼시고요. 이런 거를 남성분들은 좀 늦게 느끼시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탁 여행하면서 아 정말 여보 내가 젊은 날에는 이런 거 너무 당연하게 느꼈었는데 아, 참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네. 이렇게 풍경 좋은 풍경 바라보고 같은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남편은 이제 그럼 그렇지 아 예쁘네 뭐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 어제 그거 왜 안 된 거지? 아 이상하다 어제 그 내가 고쳤던 기계가 왜 전원이 왜 안 들어오는 거지? 약간 이런 단순함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이시되 네, 남편들에게 강요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것도 사람 바이 사람이죠. 네네 잘 다녀오시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도 오른쪽으로 해안도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거의 길 진짜 예쁜데. 내려오시다가 중간중간에 맛집도 많습니다. 자, 8332님. 책장 가맹점 다녀온 인증문자 보내주셨네요. 용인 윤리 가사드땡. 사장님이 친절하시고 티하고 커피 너무 맛있습니다. 쌀빵이 너무너무 맛있고요.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한참, 여러분들은 예, 다행히 소파에서 좀 벗어나셨네요. 세로로 서 있던 소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세로로 서 있는 소파. 랜디 뉴먼, You've got a friend in me. 미겔의 Remember me.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다들
1: 차오 시니어레 시니어리타. 다들 좋은 아침이에요. 우선 내 소개부터 할까요? 난 돈주앙 알레한드로 델피에로 로베르토 바조라고 해요. 꽁지머리가 보이면 좋은데 안타깝군요. 자, 키키피디의 국제 전화를 받고 어젯밤에 급하게 날아왔어. 매일 아침 이거 말투가 점점 이상해지는데? 매일 아침 투스카니 와이너리에서 포도 수확량을 체크하는 것도 조금 지루했거든. 나더러 부자 되기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나? Would you like something drink? 자, 요즘 한국 사람들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다.

근데 계좌 한도가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 통장구 어쩌고 오해하지 말아요.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가 포도송이보다 많은 내가 바로 내가 돈 벌려고 굳이 이 먼 데까지 온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난 그저 매일 아침 가슴 졸이는 당신들이 좀 가여워 보여서 말이야. 이태리산 최고급 에스프레소 같은 명언을 하나씩 던져줄 생각이야.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서 당신들의 마인드를 뼛속까지 올드머니로 싹 개조해 줄 테니까 딱 기다려봐요. 어이쿠? 와이너리 포도 밟을 시간이군. 오늘 잔소리는 여기까지. 차오. 다음 주에 봐요. 귀여운 아기새들. 치베리아모.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시작된 파일럿 코너, 일명 부자되기 프로젝트. 이탈리아에서 아주 어렵게 모셔온, 아까 이름 들으셨나요 여러분? 돈주앙 알레한드로 델 피에로 로베르토 바조 씨가 매주 돈과 성공, 부자에 관한 어록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일종은 오늘은 일종의 티저 예고편으로 이렇게 좀 짧게 만나봤는데요. 일단 이 코너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번 알부자, 알렉스의 부자되기 프로젝트. 뭐 이건 좀 심플하죠. 2번 알딸이, 알렉스만 따라하면 우리도 리치 언니. 이것도 괜찮네요. 3번 알마니, 알디가 돈 많이 많이 벌게 해줄게요. 그리고 4번 이코산, 이코너 분명 산으로 간다. 자, 농담처럼 시작된 위험한 컨셉이 정규 코너로 안착할 수 있을지 농담의 진심인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코너명을 골라서 투표해 주시죠. 추첨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미야!

이토록 기깎기가 잘 맞고 화려했던 코너의 오프닝이 있었던가? 아까 비지는요, 제리 베일의 알디라라는 곡이었어요. 이것도 또 알, 네. 거기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로비 윌리엄스의 프린스 알리였습니다. 마마미아, 부에나시모, 꽌타 코스트. 얼마예요? 라는 뜻이죠. 예. 아니 이게 요즘요 여러분, 그 우리가 불을 대하는 느낌부터 시작해서 좀 약간 다른 시선을 좀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좀 리딩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명언을 좀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아주 짧지만, 네, 아주 짧지만 그 매주 요일을 정해서 여러분들께 그 마음의 평안을 찾아줄 수 있는 외국인 선생님을 좀 모시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그 선생님 이름 잘 못 들으셨죠? 예, 돈주앙 알레한드로 델 피에로 로베르토 바조. 네, 되게 뭔가 되게 그럴싸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주앙 알레한드로 델 피에로 로베르토 바조. 베네시모. 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코너를 그 이름을 지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아까 1번 알부자, 알다리, 알마니, 이코산 이렇게 정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투표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코너는 분명 산으로 간다 그랬고 이코산으로 정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되게 근소한 차이로 알부자, 알다리, 알마니가 오히려 더 투표가, 네, 많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정규 코너로 이제 시작이 될 거니까요. 네. 과연 이 돈주안 알레한드로 델 피에로 로베르토 바조가 여러분들께 어떤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게 될지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도 아직도 근데 뭐 하는 코너예요? 정준하 씨 와 계세요. 근데 이거 뭐 하는 코너, 맛있게 먹어야지. 줄여서 알려달래, 너무 길대. 아이, 그 외국인 이름은 길어도 돼요. 네.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또 있대. 요거 한번 보자. 보헤미안님, 신규 5번 알라딘으로 해요. 알라딘의 램프로 부자 만들어 드립니다. 알라딘 좋다. 이거 좋은데, 근데 알라딘의 램프에서 지니가 늘어주는 소원은 푸프 하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푸프 하고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5453님, 알타리 어때요? 알디의 혀가 작두타는 것처럼 잘 굴러가서 지어봤습니다. 저희가 지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꾸 짓지 말아요. 저희가 지어서 선택권을 드릴게요. 자꾸 짓지 마세요. 비오기님, 뭔가 웅장한 스멜이. 역시 있는 집 창가. 아,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가 아니라 있는 집 창가 알렉스입니다. 오, 좋은데? 좋은데? 이 샤시로 말하자면 텅스텐과 티타늄이 합금이 돼 있죠. 공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벌레 들어오지 않아요. 약간 있는 집 창가 알렉스입니다. 현숙님, 돈주앙 알레한드로 뭐라고요? 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주앙 알레한드로 델 피에로 로베르토 바조. 네, 아시겠죠? 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9시부터 딱 11시에 아무래도 방송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 주식 예민하신 분들, 이제 장 보시는 분들이 이 시간대가 제일 많이 좀 정신없을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과연 이 코너가 어떻게 될런지. 네네. 이분이 바로 또 이태리로 돌아가시게 되실런지, 예, 그건 지켜보도록 하죠. 자, 켈리 클락슨의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이게 약간 여러분 게시판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왜 그 되게 큰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그냥 다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이제 그냥 서가지고 파란불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움찔한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움찔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가는 건가? 약간 지금 왜요? 뭐래요? 이름이 뭐래요? 예? 무슨 코너예요? 예? 돈 벌어준대요? 뭐 돈을 예? 돈을 벌어준다고요? 뭐 그럼 돈을 잃으면은 알렉사 책임져 준대요? 지금 거기까지 갔어요. 그게 아니라 불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명언과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들을 전달해 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온을 찾게 해주는 그런 코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주식 리딩방 이런 거 아니에요. 예예. 말이 안 되잖아. 지밥님. 오, 새 코너. 근데 이거 친구 데리고 오면 이자 붙나요? 가서 소파부터 눕히세요. 네. 푸른여름님. 돈 없으면 어때요? 우린 끼와 재능으로 똘똘 뭉친 알디를 가진 부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네, 행복해야죠. 네네. 물론 행복의 조건이 무조건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또 우리가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돈 얘기도 돈 얘기지만 올 초에 공표했던 그대창의 캐치프레이즈 모토 남놀 두 번의 정신을 좀 이어나가자. 뭐 약간 그 노동의 가치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껴야 부자 되는 거예요. 네, 아껴야 부자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자가 돼야 또 우리가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가 됨이라는 거, 네, 이런 거를 또 이제 대하는 태도에 대한 차이니까. 자, 이름 한번 다시 읽고 저는 인사드릴게요. 돈주앙 알레한드로 델피에로 로베르토 바조라고 합니다. 자, 이거 현타 세게 오는데. 자,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김인주의 랄랄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마이클 잭슨의 You're Not Alone 띄워드리면서 고급지게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0: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김민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습니다.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회의는 없었습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투표소를 현장 검증합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법원은 본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상자를 비롯해 송파구 10개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을 증거 보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급반등했던 코스피가 오늘 다시 8,000피를 내주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장중한때 7,8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국내 투톱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 타이틀은 유지 중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2.9원 오른 1,52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외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당국이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외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오늘부터 검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외환 공동검사는 서면 검사와 방문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외국환 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9일 이란의 미 육군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응한 자위적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미 공군과 해군 전투기의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방공시설과 지상관제소, 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최근 미군과 해당 해역을 통과하던 국제 상선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상응하는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로 수산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협 노량진 수산의 경우 5월 4주차에 입하된 주요 어종 가운데 킹크랩의 경락가는 전주보다 56%

0: 20% 이상 뛰었고 갈치와 대게 등도 30%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2: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1: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2: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처음 하는 일도 잘하는 사람은 갈수록 그만큼 못할 수도 있대요. 그만큼 초보의 순간은 서툰 게 당연하죠. 살림은 처음인 딸이 요리 고수 엄마께 물었대요. 엄마, 장어 구울 때 소금 얼마나 뿌려야 돼? 그러자 엄마 왈. 그냥 알아서 적당히 뿌려. 이런 말은 초보자에겐 수능보다 어려워요. 알아서 적당히 할 수 있으면 왜 물어봐요? 적당히 했다가 책임은 또 누가 져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좀 더 친절하면 좋겠죠? 누구나 다 한 번은 초보니까요. 꼬꼬무송 레이스 혹 처음이신가요? 오늘은 요일 이동해서 수요일에 하는 꼬꼬무송 레이스. 수요일은 아마 처음이죠?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아무 노래나 앞노래에 이어주시면 돼요. 첫곡 대기 중이고요. 이리 오면 딱 좋을 노래.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꼬꼬무송 레이스. 하림의 출국으로 스타트.

0: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가끔은 요일 이동도 하는 흥미진진 룰루랄랄라 꼬꼬무송 레이스. 금요일에만 못 듣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오늘이 스페셜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없이 내가 원하는 그 곡을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신박하고 창의적인 꼬리송 달아준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꼬꼬무상으로 김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림의 출국 꼬꼬무송 레이스 출발하는 첫 노래였고요. 6316님 출국하지 마세요. 윤주씨 가지 마세요. 울컥하네요. 이승철에 떠나지 마. 가지 마세요. 해주셨고요. 7016님 출국하면 비행기죠. 거북이의 비행기. 비행기를 태워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로씨님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2850님 출국했으면 여행 가야죠. 볼빨간 사춘기 여행. 영호 84님, 김윤주의 랄랄라 들으면서 버스 운행하는 버스 기사입니다. 윤주 씨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번 주까지고요. 이제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니까 우리 함께 음악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꼬꼬무송은 쭉 이어달리기 내 맘대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듣고 싶은 노래도 이렇게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끼워서 보내주시면 꼬꼬무송 레이스 네, 방울방울 엮어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계속해서 다음 곡, 그 다음 곡 보내주시면 김치 선물 당첨 기회가 높아집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네, 랄랄라 그라치에님의 꼬꼬무송 김혜림 널 위한 이별이었고요. 이어서 5428번으로 보보의 늦은 후에 추천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어떤 노래가 나오든 다음 곡을 내 맘대로 이어주시는 꼬꼬무송 레이스. 오늘은 수요일로 요일 이동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쉽게도 김윤주의 랄랄라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꼬꼬무송 레이스 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백원경 아나운서와 새로운 랄랄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손원웅님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음악 FM 아침 7시부터 9시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갑니다. 7178님 자리 옮기시면 팝방송인가요? 가요방송인가요? 그대와 여는 아침은 그동안은 팝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옮기면서부터 팝과 가요를 함께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색깔을 조금 바꿉니다. 가요도 들으실 수 있어요. 팝도 물론 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꼬꼬무송 레이스 다음 곡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 가장 좋고요. 이어주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들었으면 하는 노래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다음 곡, 그 다음 곡 계속해서 보내주실수록 김치 선물 당첨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음휴 시인님, 만날 사람은 다시 만나겠죠.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청해 주셨고요. 천생연분님도 추천해 주신 이 노래, 이범학 이별 아닌 이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노래를 들으면 잘 어울리고 예쁘게 이어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이번 막 이별 아닌 이별에 이어서 9381-4433-6624님께서 추천해 주신 꼬꾸무송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전해드렸습니다. 자, 가끔은 요일 이동도 하는 흥미진진 룰루랄랄라 꼬꼬무송 레이스. 오늘은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어떤 노래가 나오든 다음 곡을 내 맘대로 골라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꼬꼬무상으로 김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일곱 난쟁이님이 언니 갑자기 마지막 방송이라니 정말 너무 아쉬워요. 오늘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번 주까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건데요.

속 레이스가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남은 날들이 아직은 며칠 있다는 게 그나마 좀 저는 위안이 되더라고요. 매일 빛나는 나님, 그러게요.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이별이네요. 그죠? 얼마 안 된 것 같죠?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벌써 6년째 제가 11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6년이나 됐어요. 근데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막 엊그제 같은데 시작했던 때가. 하이웨이님, 아니 왜 이래요? 왜 다 이별 노래야? 아침 7시에 만나는구만. 그렇기는 하네요.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850님의 꼬꼬무송. 출국하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면 좋겠다. 볼빨간 사춘기 여행 정해주셔서 요거 듣고 그 다음에 뭐 들을지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계속해서 볼빨간 사춘기 여행 다음 곡, 그 다음 곡 보내주세요.

꿈꾸는 시간님, 거북이의 비행기,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다음으로 너무 뻔한가요? 왜요? 뻔한 게 어때서요? 난 뻔한 게 좋던데. 익숙하고.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듯이 거북이의 비행기를 꿈꾸는 시간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1508, 3123. 3123님은 다음 주에 부여 여행 가신대요. 비행기 타고 가고 싶다고. 7541님, 4157, 3210, 아기사슴, 5428, 7026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볼빨간 사춘기 여행 다음으로 거북이의 비행기, 뻔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연결 해주셨습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꼬꼬무송 레이스로 함께하고 계세요. 어떤 노래가 나오든 다음 곡을 내 마음대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도윤희님, 윤주씨 어디 가요? 바빠서 오랜만에 방송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SBS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프로그램 개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백원경 아나운서가 함께할 거고요. CBS 아나운서부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음악을 사랑하고 가끔 웃기기도 한 백원경 아나운서가 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음악 FM 그대와 여는 아침 7시에서 9시 아침 방송으로 갑니다. 아,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네, 그래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많이 놀라고 속상해 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뭔가 너무 소중하게 1시간 1분 1초가 가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행기와 여행을 들으셨고요. 왕만두 사는 남자님께서 여행 가면서 출국하기 전에는 여권을 잊지 말아요.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적어주셨어요. 요거 듣고 뭐 들을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리

0: 플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광고 전해드리신 꼬꼬무송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시지프스님 추천곡이었고요. 5489-6624-3949님 김치 선물 당첨 축하드려요. 내꼬님이 윤디 슬퍼지려 하기 전에 아침 일찍 만나요 하셨는데요.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오늘의 꼬꼬무송 레이스, 우리가 함께하는 꼬꼬무송 레이스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참고로 오늘 저 마지막 아니고요. 내일도 모레도 또 와요. 오늘도 룰루랄라.

0: CBS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잠실지역 개표소 봉쇄시위 엿새째인 오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입주체육단체 직원들이 개표소인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막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 직원들은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경기장 게이트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치 2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60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참여형 개혁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9주년 6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내려 국민 개개인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공분실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뼈아픈 폭력의 역사를 되새길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연구, 교육, 확산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현지 시간 10일 미군의 아파치 헬기 추락을 불씨로 보복에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을 재개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미 육군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응한 자위적 공격을 완료했다고 전한 데 이어 이란 혁명수비대는 영내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 교착 속에 위태로운 휴전을 이어가던 와중 중동에 들이온 전운이 재점화할지 제한적 교전에 그칠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당장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환율과 물가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투기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하반기 긴급 할당 관세 조치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70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2% 늘었으며 통계 집계 첫 해인 2018년과 견주면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 비중은 3%포인트 상승한 7.5%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7: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0: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저녁 메뉴는 뭘로 하나? 매일매일 반복되는 질문이자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고민일 텐데요. 텃밭이나 주말 농장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맘때는 밭에서 나오는 수확물들이 식탁의 메뉴를 저절로 결정하는 때니까 말이죠.

지금쯤 텃밭에선 완두콩과 강낭콩이 꼬투리가 통통하게 여물고 있을 테고요. 이른 봄에 심은 오이와 방울토마토가 수확의 즐거움을 안겨주는 때입니다. 땅속에선 핵감자가 포슬포슬 연글고 있겠죠? 하지까지 수확 직전의 설렘이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계절의 순리대로 알차게 연글어가는 이 초록의 주파수에 마음을 맞춰보고 싶은 수요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낸 노력의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통통하게 여물어가고 있을 테니까요.

소미님이 스팅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안개가 자욱한 어느 한적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싶어집니다. 아우, 쓸 텐데. 낯설어지고 싶다?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시겠죠? 푸른 동사님, 아, 시작부터 노래가 좋습니다. 하셨는데, 6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유지수의 에피소드 첫 곡은 스팅의 Fields of Gold이었습니다. 주말이나 텃밭을 가꾸는 도시 농부들은 지금이 황금 수확기라고 하죠. 봄에 땀 흘려 심어둔 작물들이 장마가 오기 전에 서둘러 결실을 맺는 시기인데요. 특히 완두콩이며 강낭콩은 장맛비를 맞으면 껍질 속에서 싹이 나버리기 때문에 지금 거둬야 하고요. 봄 내내 효자 노릇을 하던 상추는 지금쯤 가만두면 키가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꽃대가 올라오는데요. 이때부터는 잎이 억세지고 쓴맛이 나기 때문에 끝물 상추를 싹 뜯어내고 밭을 정리하는 시기랍니다. 또 햇마늘과 햇양파를 수확하고 오이와 방울토마토가 흔해지는 때라서 밭에서 거두은 것들로만 차려도 이 식탁이 붐비는 때가 풍성해지는 때가 요즘인데요. 생각해보면 자연은 참 정직한 것 같죠?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낙담할 때도 있지만, 우리도 텃밭에 시간과 공식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져봅니다. 정직한 땀방울을 응원하는 시간,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습니다.

0: 제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신축도
8: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8: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8: 빌딩앤리치.
0: 신축도
8: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그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3: TVX.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

0: 클래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정미모님, 저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인 손녀딸과 부천에서 직행버스 타고 강릉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런 여행은 처음 해보는데요. 제가 7학년이 넘다 보니까 몇 시간씩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버스로 가는데 편하긴 하네요. 음악 들으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와, 손녀딸과 버스 타고 강릉 여행. 7학년 중에 가장 행복한 군에 속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다녀오세요. 강릉의 오늘 날씨 어떨까요? 궁금하네요. 카펜터스의 잠발라야였고요. 시스 앤 크로퍼츠의 윈플라워스까지 전했습니다. 6276님은 작년 이맘때 담가둔 매실청으로 오늘 매실 에이드를 만들어 마시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딱 지금 이 계절과 어울려요. 괜히 작년 여름도 생각이 났고요.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났나 싶으면서도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한테 매실청을 선물해 준 것 같아 왠지 뭉클한 마음도 듭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뭔가를 준비해 두는 것, 이것도 소소하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시면서. 아, 일종의 매실 적금을 들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타임머신 역할을 한 매실청이네요. 작년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을 또 겪으면서 매실청을 만드셨을까? 그 일들, 그 사람들은 다 잘 되었나 궁금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머라이어 박님, 아 지수님 핑크핑크입니다. 강혁 씨는 지수님 오늘 옷이 산 딸기를 믹서에 갈아 놓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거기다가 우유를 살짝 넣어서 산 딸기 라떼? 아 요즘 마트 가니까 진짜 산 딸기가 제법 나왔는데

0: 꽃다발기가 꽤 비싸더라고요. 주유님은 어머 지수님 우리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즐겨 입던 옷이랑 똑같아요. 아유,
1: 애나 어른이나.
0: 루지리님은 지수님 아직도 분홍 잠옷인가 보니까 여기서 잤어요? 하셨는데
1: 아침에 늦어서 잠옷을 입은 채로 출근했습니다.
0: 왜요? 와요 와요. 자 어쨌든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보라 퀴즈 함께 해야죠. 알쓸 신잡 퀴즈. 우리가 또 잘 아는 커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리오 스피드 웨건이에요. Can't fight this feeling.

피터 세트라 Glory of Love였고요. 또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Can't Fight This Feeling이었습니다. 우리 수락사님 보이는 라디오 처음으로 함께 해봅니다 하셨는데 세상에 수락사님 그렇게 오래된 핸디

들으시면서 아직도 보이는 라디오를 안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반짝반짝 준비를 했고요. 아, 혹시 아직까지도 보라의 정체를 잘 모르는 분들 레인보우로 오셔서 해피송 오른쪽 위에 그 TV 이모티콘 꾹 누르시면 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는 알쓸 신잡 퀴즈 커피에 대한 문제입니다. 왕만두 사는 남자님 혹시 루아 커피 하셨는데 땡! 자, 오늘 커피에 대한 문제. 동물의 배설물은 동물의 배설물입니다. 동물의 배설물이 커피의 원두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동물 배설물 커피는 동물이 커피 체리를 먹고 배설한 원두를 수집해 가공하는 커피를 가리키는데요. 아시죠? 사양 고양이 배설물은 루아 커피로 유명하고요. 족제비 배설물은 위즐 커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블랙 아이보리 커피는 어떤 동물의 배설물에서 추출한 원두를 사용한 커피일까요? 블랙 아이보리 커피. 이름부터가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약간 고급진 느낌도 있고. 어떤 동물의 배설물에서 추출한 원두를 사용한 커피일까요? 사슴? 땡. 힌트를 드리면 여기서 이 블랙 아이보리, 아이보리는 상아를 가리킵니다. 아, 상아가 아이보리 색이니까. 블랙 아이보리 커피는 어떤 동물의 배설물을 사용한 커피일까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엄니, 이 동물의 엄니가 상아인 거죠. 자, 무엇일까요? 뭐 치타 나왔고, 표범 나왔고. 거의 오늘은 약간 동물의 세계 느낌인데 정답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뭐 아프리카나 일부 아시아에서 이 동물이 서식지로 이제 있는 거죠. 자, 무엇일까요? 세 글자의 이것. 블랙 아이보리 커피는 어떤 동물의 배설물을 사용한 커피일까요? 아이보리는 상아다 얘기 드렸습니다. 상아다. 자, 정답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참고로 이 동물은 코가 손이라고 하죠. 어쨌든 세 글자 이 동물 알려주시면 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진원님 리한나예요. Don't stop the music.

3861님, 카타르에서 온 막내딸과 포항으로 바람 쐬러 갑니다. 푹 잘 쉬고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셨는데요. 와, 카타르에서 이제 인천 찍고 포항으로 잘 다녀오시고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우리는 동물 배설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해피송의 해피커피는 그냥 커피입니다. 두 곡이었고요. 진솔님 두아리파의 Dance the Night, 리한나의 Don't Stop the Music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 블랙 아이보리 커피는 어떤 동물의 배설물을 사용한 커피일까요? 2430님, 그냥 제 코가 석자입니다. 독산성 라디오님, 멧돼지. 아, 멧돼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아현준 하비님은 코 불소라고 하셨고, 코요테라고 적으신 분도 계시고, 코알라는 어떨까? 코알라 너무 괜찮아? 코알라도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코브라는 안 되겠죠, 코브라는? 8996번으로 아이보리가 상아를 얘기한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어디 가면 이 블랙 아이보리 커피 아는 척 좀 해야겠습니다. 하셨는데, 아, 정답 잘 알려주셨고요. 블랙 아이보리 커피는 어떤 동물의 배설물을 사용한 커피일까요? 힌트, 아이보리는 상아를 가리킵니다. 정답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일탱크님, 댐 양키스예요. High enough.

Bad English, When I See You Smile, 또 댐 양키스의 High Enough였습니다. 아, 오늘 퀴즈가 퀴즈니만큼 나무님 9811님 해니 만추니 에히스 오케스트라의 Baby Elephant Walk 남기고요. 저는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우리가 좋아하는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1: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2: 배즙일이지.
1: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2: 배즙일이니까.
1: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2: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1: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0: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코뉴스입니다. 1박 2일간의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귀국 당일인 어제 보낸 감사 전문에서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북한 주민들의 환대의 사의를 표하고 방북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김 위원장에게 감사 전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중요한 공동 인식을 이룩한 것은 북중 관계의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더해 주었다면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일부 선거구에 동별 후보 간 득표수가 같은 것을 두고 국민적 의혹이라며 음모론에 군부를 지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의 주장은 의혹이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 분열을 선동해 윤 어게인 망령을 되살리려는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진실이고 정쟁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무책임한 선동을 그만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 문제에 대해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당 강경파 뒤에 숨어 사실상 보안수사권 폐지를 묵인하고 방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지난 8일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뒤로 숨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며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사적 보복을 위해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뜯어 고치려는 위험한 권력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자 거래량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 코스피 거래량은 하루 평균 5억 1,176만 주로 집계됐는데 이는 올 들어 최저치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하루 평균 거래량은 8억 6,920만 주로 이 기간의 거래량과 비교하면 이달 들어 41%가 감소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코스피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매매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4.7도, 습도는 56%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3: CBS
4: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5: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3: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0: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0: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1: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 특별 할인 중
0: 서울 771-1932
3: 1시 5분입니다.

우리 희매님 좋은 음악을 함께 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감사하고요. 해피송 2부 여는 곡은 웅이님 신청하셨죠? 좀비스의 The Time of the Season 이었습니다. 오늘 1부에서 우리 보라 퀴즈 커피에 대한 문제 무려 동물의 배설물 커피의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블랙 아이보리 커피

0: 커피는 어떤 동물의 배설물에서 추출한 원두를 사용한 커피일까요? 9963님이 와, 이 커피 얘기 들어봤는데 원료는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셨어요. 자, 정답은 그렇습니다. 아이보리가 상아라고 얘기를 드렸죠. 상아는 엄니. 정답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의 배설물을 사용한 커피가 블랙 아이보리 커피입니다. 왜 동물 배설물 커피는 비싸고 향미가 달라질까요? 동물이 커피 체리를 먹으면 과육은 소화가 되고 원두는 배설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효소와 위산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쓴맛을 줄이고 향미를 강화하는 천연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정답 다들 잘 알려주셨고요. 커피 받으실, 우리 해피송 해피 커피 받으실 분 9963 공필두 JS맘 1436 1004 5937 7169 로망짱아 4850 2616 5782 화이트공주 6036 또 겸손한걸 유로준 7381님 등이십니다. 자, 오늘 이분은 커피 얘기해봅니다. 인생 커피. 내 인생의 커피는 바로 이 커피다. 아마 처음으로 마셨던 커피도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이 커피가 이렇게 쓸 줄이야. 혹은 그녀가 전해준 달달한 커피나 내가 참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을 때 훈훈한 커피 한 잔 건네줬던 그 사람 등등 잊지 못할 커피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언젠가 꽤 늦게 가을이었어요. 아, 이제 오늘을 끝으로 산에는 못 오르겠다 싶었던 때 산에 올랐는데 그때 누군가가 아마 옆자리에 계신 분이셨나? 그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주셨는데 아시죠? 산에서 믹스커피는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화폐 역할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귀하잖아요. 한 잔을 받아 마시고 너무나 감동했던 또 따뜻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시잖아요. 피곤해서 당 떨어졌을 때 마시는 따뜻하고 달달한 커피 한 잔. 자, 우리 햇님이들의 인생에서 인생 커피 어떤 커피가 있나요?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햇님이들의 인생 커피 지금부터 전해주시죠.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해피 초이님. 와, 오늘 다시 더워졌는데 선곡이 정말 시원합니다. 트레인의 드라이바이였고요. 볼따구루님,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비다, 또 프레이의 How to Save a Life까지 전했습니다. 우리 케빈님이 음성으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보라를 통해 함께하네요. 새로운 느낌, 상큼한 느낌, 커피 느낌 하셨어요. 이야, 이 커피를 부르는 칭찬 아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우리 케빈님의 인생 커피가 되길 바라면서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가 인생커피죠. 9169님은 산 정상에 있는 산장에서 하루 묵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한 개가 낀 산의 능선을 보면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정말 죽입니다 하셨는데, 그러려면 일단 산이 좀 높아야겠는데요. 산장이 있으려면 이거 준비를 잘하고 가야겠는데, 커피잔도 딱 그 캠핑용 컵을 딱 준비하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을 때, 그죠? 맛있는 커피 한 잔. 1138님은 남편이랑 주말이면 둘레길 투어를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안산 자락길에 들렀다가 은평 홍제 인공폭포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멍 때리면서 할미커피, 보온병에 노랭이 믹스를 다섯 봉지 넣고 얼음을 마구마구 넣어서 만든 커피. 이거야말로 최고의 인생 커피였습니다. 아니 근데 커피도 같은, 심지어 이 믹스커피도 할머니 손맛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이 산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우나에서 먹는 커피도 짱 아닙니까? 뜨거운 온탕에 들어앉아서 목만 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플라스틱 물통에 커피 반 얼음 반 넣어서 마시는 커피. 도로시님은 좀 신기하게요. 저는 동생이요. 파리 유학 중에 지금의 제부를 만나 파리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데요. 우리 제부가 한국의 믹스커피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파리지행이신데 K 믹스커피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꼭 선물로 줘요. 파리에서 K 믹스커피 인기가 짱입니다 하셨네요. 와, 유럽에서도 통하는 K커피의 위상입니다. 유럽에서는 뭐 아이스커피가 또 이렇게 흔치 않아서 인기라고 막 이런 얘기도 전 들었는데, 그러니까 유럽 커피는 좀 쓰고 동남아 커피는 너무 달고 딱 가는 우리 K커피가 딱 적당하지 생각이 듭니다. 6180님, 맥스병 커피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접했는데 잠을 안 자고 공부하겠다고 컵도 아니라 사발에다가 처음 타먹은 커피 믹스. 그네 먹고도 공부는 안 하고 잠만 잘 잤던 기억이 납니다. 잘 자는 거는 중요해요. 공부는 잘 됐을 거예요. 잘 자면서 여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막 정리가 되면서 더 기억이 오래 간다 그러잖아요. 잘하셨어요. 2849님은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버스 운전을 하는데 오늘은 휴무랑 해피송 들으면서 근교 드라이브 중입니다. 제가 버스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말없이 손님 승차만 생각하고 있는데 신호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뒷자리에 앉아계신 손님이 무언가를 들고 오시더니 제게 전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 기사님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번 보고 말 사이인데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하고 고우십니다. 그죠? 시원하면서도 뭉클한 커피 이야기네요. 우리 2849님, 6180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인생 커피. 햇님이들의 인생 커피 알려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Come and Tweet 리에요. Featuring a Lebo M, Circle of Life.

0: 왕만두 사는 남자님, 6962님 토토의 아프리카였고요. 또 망고 그룹의 Faces to the Sun, 또 카멘트윌리 레보엠 Circle of Lif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인생 커피. 아, 우리 로즈리님이 제 인생 첫 커피는 어릴 때 엄마 몰래 타 마시던 커피가 최고였죠. 왜 그렇게 우리 엄마들은 커피를 못 마시겠는지. 또 뭐든 몰래 하던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몰래 보던 만화책, 몰래 가던 오락실 등등. 2138번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식곤증이 딱 오려할 때 믹스커피 한 잔이면 졸음이 달아나죠. 그거 아시죠? 믹스커피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거. 설탕 함량 표시래요.
1: 맞아.
0: 그 얘기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또 병원이나 미용실 이런 데 믹스커피가 비치되어 있으면 너무 고맙고 또 반갑고 그거 한 잔 얻어마시면 뭔가 이렇게 공짜로 꽁으로 뭐 한 기분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송사리님, 옛날에 신림사거리 지하에 있던 길다방 커피, 아침 일찍 계란 노른자를 띄운 모닝커피 있었습니다. 모닝커피. 아, 근데 그 계란 노른자 커피도 있고 특이한 커피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버터커피, 소금커피, 뭐 아보카도 커피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1022님은 제 인생 커피는 베네치아 광장에서 남편과 마신 이 비엔나 커피입니다. 옆에서 비둘기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답니다. 하시면서 인증샷을 주셨는데 이게 혹시 원조 아인슈페너? 이게 굉장히 큰 커피잔에 커피가 들어있는데 하얀 건 크림이겠죠? 크림 같고 또 그 계피가루, 시나몬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에 인절미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 눈엔 이게 인절미인데 이건 뭔가요? 로코홀릭님은 제 인생 커피는 신입생 때 친구들과 점심 먹고 마시던 자판기 커피요. 그렇게 달고 만났는데 커피 자판기만 보면 그래서 새내기 시절이 떠오릅니다. 자판기 커피는 또 못 잊죠. 같은 커피도 자판기에서 나오면 더 맛있습니다. 요즘은 잘 없어서 좀 아쉬워요. 우리 햇님들의 인생 커피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아마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은데요. 모두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꽃마리님 빅룬가예요. One more cup of coffee.

커피향이 그리워지는 노래들이네요. 탄산수님, 오늘 낮은 탄산수 대신에 커피 한 잔. 6180 로콜링님, 레이시 제이다드 블랙커피, 또 6276님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이었습니다. 뿔딱구루님이 믹스커피 봉투 숫자는 생산라인 번호입니다. 알려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수누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알파빌의 Forever Young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 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당권파로 분류되는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

0: 대표 선거에서 4선 김도읍 의원과 결선 투표를 벌인 결과 7표 차이로 김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영남의 지역구를 둔정 원내대표는 옛 친윤석열계 당권파로 분류되며 제1야당을 이끄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6.3 지방선거 패배로 확인된 민심에 따라 당 쇄신과 개혁에 나서야 하고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해법도 당면 현안으로 꼽힙니다. 공무원 노조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업무에 지방 공무원을 동원하는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향후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에서 권한만 쥐고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선관이라는 조직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관행에 안주해온 결과라며 조직 해체와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 등 강도 높은 선관위 쇄신안을 요구했습니다. 김병철 송파구 지부장은 종이 공보물과 종이 투표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관위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오는 12일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의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형사합의 36부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허가해왔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일반 이의적 혐의 재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루는 사건인 만큼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지난달 14일 황모 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사인 황 씨는 2021년 7월 화이자 1차 예방접종을 한 뒤 9일 만에 이상 증세를 보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만 24세에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예방접종을 받은 지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점을 들어 백신과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황 씨가 교사로서 우선 접종 대상자로 포함돼 예방접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수요 급증에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 이후 차기 공장 계획 수립이 빨라지게 된 상황이라며 해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입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니케이 포럼 대담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공장 4기 완공 뒤 차기 공장 입지에 관한 질문에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지으려면 전력과 땅, 사람, 물도 다 갖춰줘야 한다면서 인프라가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고 지금은 용인 클러스터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1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네가 좋아
2: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6월 9일부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3: 2시 5분입니다.
4: 이봉규의 어떤 가요.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은 A면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트랙 팔방 미인들을 모신 만큼 울랄라 세션으로 함께하죠. 민!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에이미언 첫 번째 트랙은 울랄라 세션이었어요. 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이봉부라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이사올입니다.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 오늘 일단 활짝 열려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접속 방법 두 가지 다 알고 계시죠? 레인보우 또는 너튜브 이봉규 어떤가요? 채널 이용하시면 되고요. 울랄라 세션 미인을 소개하면서 제가 서두에 오늘 팔방 미인들을 모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A면 오늘 특별 편성된 코너가 있어요. 몇 달 전에 CBS 신입 그리고 경력 사원을 뽑았는데요. 지금 열심히 입사 후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원들을 뽑았는데 그분들이 오늘 CBS 라디오계의 해병대 캠프, 라디오계 험지, 이봉규의 어떤가요에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신입 경력 사원분들 소리 질러! 오호호호호호호. 지금 들렸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하필 근데 어떤가요로 왔어요. CBS에 괜찮은 프로들이 많은데 여기보다 청취율도 높고 좀 더 진중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갖고 여러 가지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어떤가요 왔습니다. 뉴스쇼도 있고 한판 승부도 있고 한데 어떤가요 와가지고 참으로 제가 오늘 좀 부담이 되고

0: 저도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약간 지금 얼굴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A면 아예 신입사원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CBS 신입 경력사원분들 특집으로 진행할 텐데요. 이름하여 오늘의 미션, 신입 아나운서를 찾아라! 평소에는 없는 코너죠. 오늘만 특별하게 준비를 했고요.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분 부르고 달려가죠. 광고전에!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참 좋은 여행.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여전 트랙 H.O.T. 함께합니다. 캔디.

네, 저도 캔디 이어서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최첨단의 달인을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A면 오늘은 CBS 신입 경력 사원분들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보일 겁니다. 제 뒤에는 신입분들이 서 계시는데요. 또미님 신입분들 환영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센 프로인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새로 뽑히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가장 방송 중에 떨지 않고 본인의 끼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네 분만 모셨습니다. 예림님 신입 CBS 신입사원은 얼굴 보고 뽑나요? 그러게요. 제가 여기서 제일 뒤처지네요. 네 분이 또 멋진 양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괜히 기가 죽습니다. 아이디 수우님은 긴장하지 마세요. 병아리 분들. 사실 병아리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제가 나이를 여쭤보니까 나이가 형? 형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금이님 노래 끝나면 아카펠라 하나요? 아카펠라 준비돼 있죠? 네. 아카펠라 준비해 오셨죠? 예, 네라고 대답하신 분만 이따가 한번 노래를 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제도 행님님이 봉디 똥마려운 강아지 같아요 보였는데 오늘 이 코너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가볼까요?

0: 지금까지 이런 환영식은 없었다. 이것은 환영인가 환장인가. 2026 CBS의 새 얼굴, CBS의 막내 아들을 꿈꾸는 자. 무려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입사한 신입 아나운서. 그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의 미션, 신입 아나운서를 찾아라. 그렇습니다. 이번에 CBS에 새로 입사한 사원들을 환영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그냥 소개하지 않습니다. 환영하는 시간이지만 환장할 수 있는 힌트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 뒤에 네 분의 신입사원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가운데 네 명 중에 진짜 신입 아나운서는 딱 한 명, 찐 아나운서는 누굴지 지금부터 우리 봉팔님들께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막연하게 이 가운데 그냥 감으로 맞춰보셔라 이렇게는 저희가 하지 않겠죠. 일단 아나운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목소리 발성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미션과도 같겠지만 봉팔님들께는 큰 힌트가 돼 첫 번째 힌트가 될 텐데요. 제가 방송 전에 네 분께 미리 주문했습니다. 모두가 아나운서처럼 보이게 꼭 연기를 해달라. 그리고 실제로 아나운서를 숨겼을 경우 우리 봉팔님들이 뽑아서 다득표자가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네 분에겐 저희가 따로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실 거예요. 우리 봉팔님들은 그런 와중에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후보 1번입니다. 저희가 왼쪽 가슴에 1, 2, 3, 4를 붙여놨거든요. 자, 해리방님 1번 정치인 같다요. 자, 정치인 1번 만나봅니다. 1번 후보, 자,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가볍게.
1: 안녕하세요. 정치인 말고 혹시 국민 MC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유재석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유재석에서 재만 뺀 유석, CBS 신입 아나운서 김유석입니다. 후!
0: 아, 그래요. 자, 신입 아나운서, 예, 김유석 아나운서를 만나봤고요. 자, 이분이 그냥 아나운서가 아닌데 보통 끼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2번. 2번. 지금 보일 땐 가장 어려 보이거든요, 2번이. 자, 2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번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CBS 신입 아나운서 박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0: 박준수. 이름도 준수한 신입 아나운서 2번. 박준수 아나운서였습니다. 참고로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요. 요거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아나운서분들.

0: 자, 이제 3번 아나운서로 넘어갑니다. 3번 아나운서 자기소개 큐.
1: 네, 안녕하세요. 전국 방송 처음으로 데뷔합니다. CBS 신입 아나운서 정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 아, 지금까지 중에는 가장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3번 아나운서. 자, 3번 우리 아나운서까지 만나봤고, 자, 이제 4번 아나운서로 넘어가 봅니다. 4번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2: 안녕하세요. CBS 신입 아나운서 김소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기 정체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본인의 목소리를 다 드러내지 않은 4번의 목소리. 자, 1, 2, 3, 4번. 아주 간단한 자기소개를 우리 봉팔님들도 들으셨는데요. 나는 바로 이미 아나운서가 누군지 알아챘다 하시는 분은 바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와중에 아까 아기상어님이 2번 아나운서 자기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혹시 2번 아나운서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X 동그라미로만 표시해 주겠습니까? 여자친구 있어요? 아, 있어요. 그래요. 아기상어님 꿈 깨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안녕하세요만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만 다른 거 쪼 넣지 말고 진짜 아나운서처럼 안녕하세요만 들을게요. 1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2번 갑니다. 2번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3번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4번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그래요. 4번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힘든 거 알아요. 좀 분발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무료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일단 첫 번째 힌트만 듣고도 감 오신 봉팔님 어느 정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21이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가.

0: Oh my god.
1: 투애니와 내가 제일 잘 나가 듣는 동안 우리 봉팔님들의 일단 선택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최종 결정은 아니세요, 우리 봉팔님들. 1, 2, 3, 4번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던 후보는 일단 2번입니다. 2번 후보가 가장 아나운서 같았다라고 우리 봉팔님은 판단해 주셨고요. 울딸들 사랑해님은 1, 3, 4번님은 이제 부장님, 과장님 스타일이다. 동그리님은 1번은 그냥 개그맨 지망생 같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나운서가 아니면 도대체 어느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일까? 이건 저도 궁금합니다. 4179번님께서는 이런 의견 주셨어요. 4번이 가장 오히려 여유 있어 보인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혼자서 짝다리를 짚고 있거든요. 4번이 가장 여유 있어 보여. 아, 뭐 어차피 뭐 내가 진짜 아나운서니까라는 느낌으로 4번 아나운서 서 있고, 이재현님은 2번이 진짜 신입 아나운서 같다. 지나가자님 경력이라고 했으니 3번 같습니다. 8887번이 발음이 1번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CBS 신입 아나운서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번 코너, 이 중에 4명 중 진짜 아나운서는 단 한 명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과연 진 아나운서는 누굴지 첫 번째로 간단한 자기소개로 우리 네 분의 음성을 확인해 봤고요. 이것만으로는 감 못 잡는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큰 힌트가 될 두 번째 힌트로 가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나운서 하면은 신뢰를 주는 목소리, 뚜렷한 발성, 정확한 발음이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 발음 테스트입니다. 발음 테스트. 주어진 15초 동안 얼마나 정확하게 멘트를 소화하느냐, 그 문장을 읽어내느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각자에게 저희가 노래 가사 일부를 드렸습니다. 이걸 15초 동안 그저 읽어내시기만 하면 돼요. 15초를 드렸습니다. 제한 시간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4번부터 가봅니다. 자, 4번 아나운서 우리 김수환 아나운서부터 지금 발음 테스트 시작합니다.
2: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재임 시절 확률 분포표상에는 있을 수 없는 청단풍잎이 우거진 붉은 수수밭에서 수사슴 수사에 붙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우리는 강력 접착제처럼 철수 책상 철 책상에 앉아 서로를 액상.
1: 그래요, 여기까지예요. 다 못 읽었어요. 속도를 좀 내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4번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발음에서 수수밭, 수사슴, 수사 이 시옷 발음이 연속으로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데 4번 아나운서는 이걸 상당히 깔끔하게 잘 소화해냈습니다. 이 포인트가 있었고요. 자, 이제 3번 아나운서 15초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다른 가사예요. 3, 2, 1 시작!
3: 지금부터 난 난방 방법 변경을 할 거야. 공간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내 몸에서 합성 착향료가 날 때까지 너랑 헤어진 후 난 편판산 군의 소개로 판편숙 양을 만났어. 그녀는 간장 공장 공장장의 친구, 중앙청 장살, 외창살, 시청 장살, 쌍창살을 관리했어.
1: 오, 딱 맞았어요. 다 읽어냈어요. 지금 3번 후보. 혹시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요? 목 상태가 살짝 있는 거죠. 그렇죠? 3번 분은 지금 살짝 목이 잠겨있는 듯한 소리가 났는데 이게 본인의 진짜 목소리는 아니고 평소에는 아마 다른 목소리일 것 같아요. 3번 후보는 완벽하게 15초 내에 지금 가사를 읽어줬습니다. 자, 이제 가장 다득표자죠. 1라운드에서 가장 다득표자였던 2번 지금 카메라에 두고 플러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굴 꼬시려고 플러팅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자, 미소가 아름다운 2번. 자, 3초 뒤에 시작합니다. 3, 2, 1, go!
4: 한라산 산삼이 먹고 싶다며 나를 데려간 제주도에서 저기 저 돌하르방 코는 아들 날 돌하르방 코인가 딸 날 돌하르방 코인가를 묻는 너를 보며 힘들어하는 내게 박법학 박사님과 백법학 박사님께서 차라리 상담담당 선생님 성 선생님을 추천해 주셨어.
1: 플러팅하는 기세에 비해서는 살짝 발음이 뭐 긴장해서 그런지 좀 뭉개진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15초 내에 주어진 원고를 소화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번입니다. 아까 그렇게 깐죽거렸는데 얼마나 잘 소화할지 볼게요. 자, 1번 아나운서 3초 뒤에 시작합니다. 3, 2, 1, go!
5: 러브코치 상담담당 선생님 성선생님이 내게 말했어. 나 자기는 참치콩치찜을 좋아한다고. 이게 무슨 허소리가 싶어 난 청송콩짤떡이 좋다고 해지. 시답잖은 농담 속에 서울 찹쌀촌 잡쌀같이 나눠져 있던 마음이 궁더더덕 덩기더더덕 녹아버렸어.
1: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예요?
6: 네, 저 어디 예, 수원

0: 네, 경기도 수원입니다.
1: 경기도 수원이에요. 네, 네. 아, 수원 사투리구나 그게.
0: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죠. 네. 자, 지바비님 2번은 여친 있으니 탈락이라고. 2번 탈락이래요. 그냥 여친 있으니까 안 된대요. 자, 이제 우리 봉팔님들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1, 2, 3, 4 모두 발음 테스트까지 통과했는데요. 각자 아나운서로서 꼭 해보고 싶은 뭐 개인기나 말이 있다면 지금 각자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소화해도 좋습니다. 아, 뭐 지원자만 잠시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1번 또 깐죽거려요. 1번 네. 오케이 가겠습니다. 1번 뭘 예. 도대체 하고 싶은 건지.
0: 아나운서는 역시 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 제가 트러블메이커 휘파람 소리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휘파람 소리요?
0: 휘파람 소리요.
1: 우리 트러블메이커 한번 들어볼까요? 휘파람 소리가 어땠었죠?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이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좀 팩트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트러블메이커 일단 진짜 원곡을 한번 들어봅니다. 앞에 네. 휘파람 소리. 자,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0: 그렇습니다.
1: 자, 1번 기대해도 되는 거죠?
0: 그럼요. 저 완전 똑같습니다.
1: 좋습니다. 1번 휘파람 Let's get it.
0: 3, 2, 1 go. 휘휘허허.
1: 자, 여기까지 들을게요. 알겠어요. 자, 1번 그래요. 1번 이름이 뭐였죠? 김유석.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의 끼를 주체하지 못한다든지 방송에 보여주고 싶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1번의 이 용기, 나는 아나운서라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어필했고요. 2, 3, 4번 중에서도 혹시 어필하고 싶은 분, 2번 여기서 치고 나옵니다. 자, 2번 마이크 넘겨주세요.
2: 네, 저는 할아버지가 소를 키운 적이 있으셔서 소 울음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습니다.
1: 소 울음소리요? 진짜 막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 그거 알려 있는데.
1: 근데 네. 이렇게 안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2번.
2: 아, 네. 완전 똑같습니다.
1: 기대도 되는 거죠, 2번?
2: 네.
1: 가 보겠습니다. 2번. Let's get it. 오. 이분은 찐인데요. 자, 1번. 우리 김유석 아나운서는 2번에게 이거 배워 오세요. 아시겠죠? 혹시 3, 4번 중에서도 자원만 봤습니다, 저희는. 자, 난 굳이 어필하고 싶지 않다. 괜찮아요. 3, 4번이 본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수줍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봉팔님들. 자, 3, 4번은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우리 봉팔님들의 최종 결정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212 레인보우로 기다릴게요. 봉팔님들 꼭 아나운서를 찾아주십시오.

0: 프로듀스 101 나야나 듣고 왔고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CBS 신입사원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나운서를 찾아라로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자, 1, 2, 3, 4 우리 아나운서분들 여전히 제 뒤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봉팔님들은 문자를 다 보내주셨지만 자, 1번부터 아주 짧게 한마디씩 부탁합니다.
1: 네, 저 개그맨 아니고 아나운서 맞습니다.
0: 자, 짧게. 네, 진짜 강력하게 어필했고요. 2번
2: 진짜 신입 아나운서 박준수입니다.
0: 네, 자 3번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아나운서 정유철입니다.
0: 오,
4: 시청자,
0: 4번
4: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진짜 아나운서입니다. 김수환입니다.
0: 들통난 것 같은데요. 4번 제 진짜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진짜 아나운서입니다. 들통이 나버린 것 같은데. 자, 4461번님 1번은 봉디 동생 같아요. 아, 저런 동생은 키우지 않습니다. 0517번님 아, 3번이 시집 아나운서 같다. 느긋함 속에 긴장감이 보인다. 아, 저도 그냥 봉팔님들과 같은 입장에서 1, 2, 3, 4번을 바라본다면 3번이 가장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 납니다. 저도. 그리고 원추원추 80번님 2번 분이 여러모로 딱인데 그래도 4번. 도투랑님 2번에 올인. 그렇게 쉽게 올인하지 마세요. 자, 오늘의 찐 아나운서 1, 2, 3, 4번 중에 진짜 아나운서를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오늘의 진짜 신입 아나운서. 진짜 신입 아나운서만 손을 들고 저쪽 카메라에 안녕하고 인사해 주는 거예요. 자, 1, 2, 3, 4번 중에 진짜 아나운서는 바로 1번이었습니다. 1번 우리 김유석 아나운서. 진짜 아나운서였고요. 2, 3, 4번은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 활약해준 1번 김유석 아나운서 본인 자기소개 이제 제대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유재석 아닌 유석 CBS 신입 아나운서 김유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맞춰주지 못하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 1번은 나중에 이제 저희 아나운서 부서 와가지고 교육 받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2번 그리고 2번 그리고 본인의 정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네, 저는 전남 엔지니어로 신입으로 들어온 박준수입니다.
0: 엔지니어 박준수군. 아, 근데 진짜 이 외모가 요새 그 유튜브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이준 있잖아요. 약간 이준 닮은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몸도 이렇게 잘 가꾸셔가지고 가장 아나운서 같은 체형을 갖고 계셨어요. 자, 3번의 정체도 궁금한데요. 3번.
3: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광주에서 왔습니다.

0: CBS 경력기자 정유철입니다.
1: 아, 경력 기자 우리 정유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4번 이미 정체 탈로 났는데 그래도 어디에서 일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4번 분.
2: 네, 인사 업무 경력직으로 입사한 김수환입니다.
1: 아, 인사 업무 경력직. 이름도 수환이에요. 수환이 좋은 김수환. 인사 업무. 앞으로 CBS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입니다. 자, 우리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보미 조아님이 정확하게 거의 맞춰주셨습니다. 1번 분이 아나운서, 2번이 연출, 아, PD 같다는 느낌인 거죠. 3번이 카메라맨이래요, 카메라. 4번이 보도국이다. 1번이 봉기 후기자가 될것 같다. 5770번님도 1번, 예상을 깨고 1번일 것 같다. 보미 조아님, 5770번님 포함 5분께 오늘은 치콜 세트를 챙겨드립니다. 네분 다시 한번 오늘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지금 이게 전국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나는 방송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뭐 부모님께든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에게든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이 시간을 이용해서 본인의 시간으로 꾸며도 좋습니다. 혹시 1, 2, 3, 4번 중에 자, 그럼 네번분 4번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평소에 이 프로그램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 게 어떤가요?
2: 예, 처음입니다.
1: 예, 알겠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 인사 노무만 너무 신경 쓰다 보시니까. 3번 분은 혹시 어떤가요로 알고 계셨습니까? 이 프로그램의 정체를?
0: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 저희 광주 사옥에서 광주 서구 금호동 사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선배님들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그래요. 이 프로를 들어봤냐고 했는데
0: 아,
1: 선배님께 감사 인사를
0: 잘
1: 해주셨습니다.
0: 듣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광주 CBS 선의 질러! 그 2번. 2번도 뭐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예슬아 사랑해.
1: 이슬? 이슬?
3: 예슬입니다.
1: 예슬. 이렇게 성은 밝히지 맙시다, 우리. 예슬아 사랑해. 아유, 오늘 2번 인기 좋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실망하셨겠네요. 자, 1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깐죽대지 않기 우리 조금만 깎아서 얘기하기. 자, 1번 우리 유석군.
4: 네, 아,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7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CBS 아나운서가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전남 CBS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자, 우리 네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CBS에 입사하신 걸 다시 한번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에픽하이의 플라이 듣고 계십니다.

에픽하이 플라이 이어서 러블릭의 놀러와 재생해드렸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에이면 마지막 트랙은요. 나상현 씨 밴드예요. 찬란 테이프 말고 비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성남과 의정부 일대에서 하천 산책로 출입 차단 야간 불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하천 출입구마다 담당자를 지정하는 담당자 책임제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는 야간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한 출입 통제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내 그린벨트 해제 취락 지역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천, 대장 등 30개 마을에서 약 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착공 단계부터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자율주택, 가로주택,

0: 정비 사업도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가 임산부와 출산 산모 4만 8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유기농산물과 동물복지, 축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가 판로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링크업에 참여할 기업과 기관을 상시 모집합니다. 민간 전문기관이 교육과 멘토링 등을 운영하면 경기도가 공간 제공과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는 창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민관 협력 모델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미혼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행사를 올해에도 추진하고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 2회 행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행사는 다음 달 영종 파라다이스 시티와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열리며 인천에 거주하거나 지역 기업에 재직 중인 24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 남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연애 코칭과 커플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자에게 건강검진, 치과 치료, 예방접종 비용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구조 고도화 자금의 기술 전환 기업 자금 항목을 신설해 총 95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금리 산정 체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부터 기업에 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기존보다 낮은 3%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서울 경기 북부 내륙과 경기 남동부에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경기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CBS 뉴스 이명희입니다.
1: CBS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8: 공익광고협의회
9: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오늘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는 몇 번일까요? 제 마음이 들렸다면 보내주십시오. 봉디와의 텔레파시. 에이미언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간 덕에 아우 저도 지금 기가 다 빠진 느낌입니다. 특히 우리 1번 김유석 아나운서 덕분에 기가 많이 빨렸어요. 자, 우리 봉팔님들께 다시 텔레파시를 보내드려야죠. 다시 힘을 내보고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텔레파시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한 숫자는 몇 번일까요? 이 시간 제가 생각한 숫자와 우리 봉팔님들께서 보내주신 숫자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봉팔님들이 보내주신 숫자는 0부터 99 사이예요. 1, 2, 3과 같은 한 자리를 보내고 싶다. 앞에 0을 붙여서 0, 1, 0, 2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만들어 보내주시고요. 숫자는 1인 1숫자 한 사람당 하나씩입니다. 문자, 웨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십시오. 집계시간 안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집계시간은 3시 08분부터입니다. 3시 08분부터 그때부터 집계 시작해요. 그 전에 도착한 문자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저와 마음이 통한 선착순 1등에게는 바로 드실 수 있는 치콜 세트를,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봄팔님들께 텔레파시를 보내죠. 제가 생각한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한 번 더 보냅니다. 제가 어떤 숫자를 적었을지 텔레파시 받은 봉팔님들은 두 자리 숫자 꼭 보내주십시오.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집계 5초 전. Wonder Girls. So

4218번님께서 보내주신 마구 제가 잘 캐치했습니다. 5282번님 42희 나비맘님 53 7028번님 77 6006번님 하하 봉봉님 모두 접수.

0: 오늘 텔레파시 통한 분 있습니다. 없는 날 아니에요. 저는 봤습니다. 그 숫자를. 3시 11분 32초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의 숫자 00부터 99 계속 접속 중입니다. 3시 14분 접속 마감 시간까지는 이제 2분 15초.
1: Everybody! 다 같이!

0: 3시 14분 마감까지 이제 카운트다운 5초, 4초, 3초, 2초. 여기까지는 노래는 5초 뒤에.
1: 원더걸 So Hot After School Diva 재생해드리고 왔고요. 3시 8분부터 14분까지 접수했습니다. 오늘의 숫자 발표드립니다. 오늘 이 숫자는 A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신입사원들이 오늘 몇 명이 와서 어떤가요를 참관하고 있는지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죠. 그 숫자를 저는 보냈습니다. CBS에 새로이 입사한 이 분들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하며 14분을 생각하면서 이 숫자를 적었어요. 오늘의 숫자 14였습니다. 오늘 행운의 숫자 14.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와 통화하신 분 발표해드리죠.

0: Wait, hold up, stop.
1: 에스파였습니다. 레모네이드. 자, 당첨자 집계 시간 안에 숫자 중복 없이 14를 보내주셔서 저와 통한 봉팔님 총 두 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치콜 세트 주인공은 이유까지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신입 소개했으니까 자미조아님 축하드리고요. 간식 세트 받을 다른 한 분이십니다. 9984번님 이렇게 보내셨어요. 텔레파시는 없음. 한 번도 안 되니까 오늘 14 희망을 안고. 없다뇨. 9984번님 있잖아요. 오늘 됐잖아요. 그쵸? 이제 있다고 말할 거예요? 없다고 말할 거예요? 저는 진짜 보냈다니까요. 9984번님 이렇게 딱 그 텔레파시 수신하시고 보내주셨잖아요. 어떤가 봐요. 자, 두 분 축하드리고요.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봉팔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래 가사 그림 퀴즈 렛츠 기릿.

피카소도 울고 반고흐도 눈물을 훔쳤던 저의 그림, 노래 가사를 그립니다. 봉기의 뮤직 아트, 노래 가사 그림 퀴즈. 잠시 후 제가 이 화이트보드에 주어진 30초 동안 노래 가사 한 구절을 그림으로 그릴 겁니다. 제목 아니고 가사의 한 구절이에요. 그 그림을 보고 우리 붕팔님들은 어떤 가사인지 파악하신 뒤에 이 가사가 나오는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둘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가사를 그려요. 노래 제목을 그리지 않습니다. 근데 가사와 제목이 겹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제가 그린 그림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되신다면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너무 바빠서 그림까지는 못 본다 봉팔님들 위해서 중간에 제목 초성 힌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30초 동안 오늘의 노래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생각보다 까다로운 날인데요. 제 그림 실력으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자신감을 갖고 30초 렛츠 겟 잇!

아, 죄송합니다. 그리긴 그렸어요. 오늘은 그냥 그림 퀴즈 아니라고 할게요. 오늘은 그냥 초성 힌트 퀴즈.

네, 헷갈려 하시는 우리 봉팔님들을 위해서 초성 힌트 드립니다. 아직 정답자는 없어요. 이 곡의 제목 초성 힌트입니다. 제목은 다섯 글자. 히읗, 미음, 히읗. 띠고, 시옷, 티읗. 흐, 무, 흐, 띠고, 스트.

임성훈의 미디언이어서 박미경 넌 그렇게 살지마 듣고 왔고요. 두 곡 나가는 동안 또 그림을 제가 예쁘게 그린 걸 우리 봉팔님들께서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오답으로 일단 뾰잉님 아이유 너랑 나 보내셨고요. 시계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림에 시계가 있어서. 그리고 5428번님은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제가 천사를 한 명 그렸죠. 그리고 짱구님 조성모의 가시나무, 흥이님 조성모의 투에븐. 조성모의 곡 발라드 곡으로 지금 인지하신 분도 계시고, 무난한 무난님은 악뮤 소문의 낙원, 그리고 라니님은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 일단 바로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정답은 서찬이었습니다. 현명한 선택. 바로 이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천사표 이별은 없잖아. 너만을 기다리는 인형은 아니야. 제가 그림에 천사 한 명을 그리고 화살표로 하트. 하트가 X. 하트가 X. 이별은 없다. 천사표 이별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기다림을 표현했어요. 너만을 기다리는. 그리고 인형이 아니다. 인형 그리고 X. 오늘 제 그림이 깔끔하지 못했던 것을 저조차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초성 힌트가 있어서 잘 맞춰주셨어요. 정답은 가수와 노래 제목 모두 보내주셔야 인정되고요. 봉순이님 포함 총 다섯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죠. 이어지는 트랙 페퍼톤즈와 옥상달빛 함께합니다. 캠퍼스 커플.

스위스로우의 드라이브 그 전곡 김동률 정준용 점프 그 전곡 페퍼톤스 옥상 달빛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제주 홍여사님 오랜만에 문자 주셨네요. 쉬는 날인데 제주 마리님과 산책하려다 너무 더워서 지하상가에서 쇼핑하고 왔어요. 이렇게 두 분 지인이신지는 전 몰랐습니다. 제주 마리님도 자주 어떤가요? 참석하시는 봉팔님이신데 홍여사님이 마리님 소개해 주신 거죠? 맞죠? 이렇게 어떤가요가 소개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 시간 이곳에 눌러앉은 봉팔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쇼핑 뭐 많이 사오고 오셨어요? 뺀지리님은 어제 동서가 문자 말고 어플 받아서 들어오래서 회원 가입까지 완료했습니다. 시흥사는 오현땡입니다. 어제 제가 형님인 줄 알았는데 가입하신 거 보니까 여성 봉팔님이셨네요. 하루 늦었지만 제가 사과드립니다. 마음의 나이님은 버스 안전거장 운동 삼아서 걸어가다가 그만 버스를 놓쳤네요. 한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틀림없이 오는 버스가 없었는데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나 봐요. 이 곡 들으시면서 차분하니 버스 기다리시죠. 유재하입니다. 지난날.

0: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7: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8: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9: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교통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차오림입니다. 오렌지 마멀레이드.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급반등 이후 다시 4% 넘게 급락해 7,700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66.11포인트, 4.52% 내린 7,730.81로 장을 마쳤고 장중 한때 7,541까지 밀렸습니다. 오후 들어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최근 며칠간 급락과 반등을 보인 뒤 재하락하는 현기증 장세를 펼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6.18포인트, 1.67% 내린 951.63으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2.1원 오른 1524.2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8일에서 9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9.4%포인트 떨어진 50.4%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에 소개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 북한에서

0: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향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온라인판으로 공개된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 같은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인터뷰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다음 주에 이뤄질 수도 있지만 몇 달 뒤가 될 수도 있다면서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란의 의사결정 체계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오늘 부분 파업을 한 데 이어 오는 29일 추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했고 부분 파업에 참여한 법인은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 XL게임즈 등 5곳입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회장은 6월 29일 추가 파업을 할 것이라며 종일 파업일지 총파업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카카오 노조는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이어 추가 단체 행동 가능성까지 공식화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아, 당 떨어진다. 이 말 은근 자주 하죠. 몸이 지치고 머리가 핑 돌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단 걸 찾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하는 건 입안에 감도는 설탕의 단맛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동료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연히 마주친 아이의 무해한 웃음, 또 어깨를 토닥이는 위로. 우리 삶의 진짜 당 충전은 이런 사소하고 몽글몽글한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아치스입니다. 슈가슈가.

0: 아치스의 슈가 슈가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우리 왜 진짜 당 떨어진다, 아 머리가 핑 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라이키팝은 여러분의 이 나른하고 핑 도는 오후에 슈가 슈가 당처럼 달달하고 힘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당.

0: 청소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다 해주는 ERP?

Little River Band의 Night Owls, 마티 발린의 Heart, 그리고 사랑하지 형님 신청곡이었어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Ride Like the Wind였습니다. 룰루님이 하디는 초콜릿 파예요, 사탕 파예요, 젤리 파예요 라고 하셨는데 오 이게 이렇게 또 나뉘는군요. 저는 초코파입니다. 사탕이나 젤리는 뭔가 안 먹게 돼요. 대신 초콜릿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는데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얼굴에 막 뭐 나고 그래서 자제하고 있지만 사실은 초코를 막 퍼먹고 싶은 아무튼 초코를 좋아합니다. 홍영미님 신청곡이에요. Boys to Men의 Water Runs Dry 그리고 382 하나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비욘세의 Halo.

양평땡님께서 청해주신 곡 케샤의 틱톡이었고요. 마룬5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함께한 Moves Like Jagger였습니다. 둠칫둠칫 해야 하는 신나는 곡들이었어요. 최동선님께서 동의보감 내경편에는 웃음과 즐거움도 지나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감정에도 절제와 중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게 아무리 뭐 좋은 감정이라고 해도 우리가 계속 웃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적정선을 잘 지키기가 어렵지만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PBKH에요. Paradise, 마돈나의 La Isla Bonita, 이진원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루이스 폰시와 네드 양키가 함께한 Despacito.

0: 시도.
1: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엘라 랭글리의 Choosing Texas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초여름에 걸맞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영남 지역의 경우는 30도 안팎의 좀 더 뜨거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북쪽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도 저녁까지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도, 충북 중북부, 경북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다시 중부와 전북,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강원도에 최대 40mm 안팎이 되겠고요. 오늘 내일 사이 돌풍 벼락과 함께 우박이나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모두 16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청주, 광주 26도, 대구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 더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CBS 경제 연구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서현미입니다. 분양가는 매달 신고가를 경신하고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LG중지 모아온 청약통장이 혹시 빚 좋은 개살구가 된 건 아닌지 불안하신가요? 과연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통장을 어떻게 써야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청약 전문가 열정로즈님과 함께 단순히 청약 통장을 쥐고 있는 것을 넘어 내 집 마련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실전 전략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잘 돌아갑니다.
14: 잘 돌아갑니다.
1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18: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17: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청약 전문가 열정 로즈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5: 네. 입주자 모집 공고 어떻게 보는 거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렇게 딱 한번 열어보잖아요.
6: 네.
5: 와, 글씨가 왜 이렇게 작은지.
6: 그쵸.
5: 왜 이렇게 긴지. 어떤 그렇죠. 거를 봐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거부터 봐야 돼요?
6: 너무 방대하죠. 한 20페이지 되고, 그죠?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5: 네.
6: 용어도 어렵고, 그렇죠. 청약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청약 홈 들어가시면은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PDF로 다운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5: 네.
6: 이거를 출력해서 여러분들 밑줄 치고 형광펜으로 색칠하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입시 공부한다, 수능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안 그러시면 부적격 맞습니다. 부적격이 한 해 너무 많이 속출이 되고 있어요.
5: 발췌독을 할 게 아니고 진짜 뽑아가지고 예. 하나하나 봐야 되는군요.
6: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쓱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발췌독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요. 나는 너무 바쁘다, 그리고 웬만큼 청약 제도를 안다 이러시는 분들은 1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첫 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리고 과거보다는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의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진 편이에요. 옛날에는 다 줄글이었어요. 진짜 가독성이 안 좋았는데 청약 제도가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2년 전부터는 표형식으로 깔끔하게 나와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보기가 좋아졌거든요. 일단 첫 페이지 보시면은 규제적 여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인지 아닌지, 민간 택지인지 공공 택지인지, 거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핵심 내용, 그리고 재당첨 제한 같은 내용들이 표로 정리가 돼 있어서 전 이 첫 페이지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 실수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요거를 이제 꼭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분양가. 층별로 다 다르니까 분양가 보시고 그다음으로 이제 페이지 넘기시면은 특별 공급의 소득 자산 조건이 나옵니다. 요거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 소득 자산에서 많이들 부적격 나거든요.
5: 네. 네,
6: 그리고 일반 공급에 뭐 가점 추천 비율, 네, 선정 방법 등이 나옵니다.
5: 가점, 이 자산 조건에서 만약에 부적격이 나올 경우에
6: 네.
5: 이것도 페널티가 좀 있죠.
6: 부적격이죠. 부적격 맞으면 청약통장이 1년간 수도권 기준으로 1년간 정지. 청약을 못 넣습니다.
5: 이거 그냥 넣을 게 아니네요.
6: 그럼요. 왜냐하면 네. 1년에 지금 분양가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 빠른데 내가 그만큼 1년에 기회비용을 날리는 셈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5: 여러분 이거 출력해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6: 출력해서 봐야
5: 됩니다. 저 굉장히
6: 됩니다.
5: 건방지게 늘 그냥 PDF 파일 네. 컴퓨터에서 그냥 켜놓고 네. 대충 그 일정만 막 봤었거든요.
6: 네, 보기라도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5: 네.
6: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5: 근데 이제 첫 페이지를 꼼꼼하게 보시고 분양가도 봐야 되고 그 특별 공급의 자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네, 꼭 소득. 챙겨야 한다.
6: 네.
5: 소득도 챙겨야 된다. 안 그러면 1년 동안 서울에서 청약을 못 할 수 있다.
6: 네. 부적격 맞으시면.
5: 네. 첫 청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데, 무조건 서울을 고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수도권이나 지방의 알짜 단지를 노려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서울에서 청약이 돼야만 뭔가 로또가 된 것 같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 같고 이렇잖아요. 수도권이면 잘 안 팔린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욕심이겠죠?
6: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이 질문 전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가용자금이 서울의 분양가가 감당이 가느냐, 가능한가, 이게 가장 큰 거예요.
5: 근데 이런 얘기하면 네. 다들 그래요. 선당 후고입니다.
6: 아,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큰일 나는 시대예요. 큰일, 왜냐면 지금 서울이 다 규제적으로 묶였고 전매가 안 돼요. 전매 제한 3년이죠. 3년 안에 이게 입주가 공기가 다 차서 입주를 하는 단지는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강남 같은 경우는 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강남 상구 용산은 분상제가 적용되다 보니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팔지도 못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소유권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요. 왜 첫 분양을 서울만 보시는지 저는 되려 질문을 던지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청약에서 메타인지예요. 내가 지금 서울의 분양가가 18억

0: 나오는데 잔금 대출 4억 나오는데 14억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돈 되는 입지를 만약 물어보신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가용자금만 되신다면 뉴타운 주목해보시면 좋죠.
1: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저기 네. 장위도 있고 노량진도 네. 있고
0: 흑석도 그죠? 있고 네. 네, 올해 이제 분양이 이제 남은 곳이라면 흑석 같은 경우는 9구역만 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흑석 같은 경우는 11구역 지금 최근에 분양했고요. 9구역도 나올 거고요. 노량진은 8개의 구역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었는데 6하고 8구역이 최근에 분양을 끝냈고 나머지 구역들도 순차적으로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와. 그래서 거의 1만 세대 좀 안 되는 뉴타운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1: 천지개벽하겠네요.
0: 네, 천지개벽하죠. 이런 네, 곳들 주목하시고요. 강북으로 가자면 이문 휘경, 네, 이문 4구역 남았고요. 장인 뉴타운도 네, 지금 또 곧 10구역도 분양하고 그 외 구역들도 분양할 거라 이런 뉴타운도 만 세대, 2만 세대로 거의 천지개벽하는 이런 입지들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곳들 주목해 보시면 좋고요. 근데 단 중요한 거는 그 분양가 내가 감당 가능한가 보시고요. 가용자금이 저는 좀 부족해요 하시는 우리 2030 분들은요. 3기 신도시가 분양가 상한제로 좀 저렴하게 공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3기 신도시들 또 좋은 교통망들도 다 넣어주잖아요. GTX 같은 경우. 고향 창단 같은 경우는요. 올해 뭐 3881호 분양 앞두고 있고요. 남양주 왕숙도 1877호. 그다음에 인천 계양 1289호, 그다음에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는 2기 신도시인데 여기서도 4531호 정도가 우와. 올해 정말 많이 나올 예정이라서 예, 가용자금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공공택지의 분양을 노려보셔라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1: 근데 가용자금이 조금 부족한 것 수준 자체가 네. 지금 말씀하신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0억 미만으로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쌀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진짜 2030 세대 중에 막 투자로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은 진짜 3기 신도시를 그쵸. 노려야 될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부모님 뭐 도움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1: 네.
0: 그렇죠.
1: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용자금이 없었을 때 청약에 덤벼서 청약에 당첨됐을 때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당첨 취소가 되거나 부적격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열정로즈님이 보셨을 때 청약 당첨 취소 사례 중에 가장 억울한 케이스는 어떤 게 있었어요?
0: 제가 탑3를 뽑았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위장 전입이에요. 네, 위장 전입이요. 이거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45건이었어요. 엄청나죠. 네, 이 위장 전입을 최근에는 다 잡아냅니다. 일단 서류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당첨되면 내셔야 되는 서류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내요. 그러니까 병원을 어디로 갔느냐 네. 여기를 다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등본상 합쳤다. 이런 분들은 일단 서류에서 다 걸러지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집은 서울 압구정으로 모셔놨는데
0: 네.
1: 부모님이 쓰신 병원비가 저기 전남 광주에 있는 병원을 몇 번 가셨어.
0: 네.
1: 그러면 잡아낸다.
0: 그렇죠.
1: 이거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위장 전입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서울 당해가 아닌데 뭐 경기도나 지방 사는데 위장으로 이렇게 뭐 고시원에 전입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1: 근데 그것도 문제가 돼요? 고시원에
0: 그럼요. 내가 실제 거주를
1: 했는데.
0: 하면 상관없는데 거주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되죠.
1: 그것도 어떻게 잡아내는지 궁금하네요.
0: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로 1차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좀 더 조사를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또 보시겠죠.
1: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안타까운 게 위장 전입이었고 네.
0: 두 번째는 위장 이혼도 있습니다. 위장 이혼은 5건 적발이 됐는데요.
1: 네.
0: 주택을 갖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 나는 이제 무주택으로 특별 공급을 노려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위장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있나 봐요.
1: 그걸 어떻게 잡아요?
0: 이런 거는 뭐 신용카드라든가 교통카드, 그다음에 뭐 GPS를 본다는 말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다 적발이 되겠죠.
1: 야, 위장 이혼 잡는 게 훨씬 어렵긴 하겠네요.
0: 네, 이것도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격대요. 이건 뭐냐면 통장을 이제 빌려주거나 파는 거죠.
1: 그게 가능해요? 내 거는 내
0: 하면 안
1: 할
0: 되는
1: 수 있는
0: 거죠.
1: 거잖아요.
0: 아, 본인 명의로 하지만 이제 자금은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뭐 전매가 풀렸을 때 뭐 네 하시면 안 되는 거.
1: 주기로 하는 그런
0: 네,
1: 경우.
0: 네, 자격 대여 뭐 불법 전매 이런 게 적발 사례 세 번째 있었습니다.
1: 네, 이런 경우에는. 와, 청약 당첨 취소만 되나요? 아니면 뭐
0: 아닙니다.
1: 다른 페널티도 있어요?
0: 네, 10년간 청약을 못하게 돼요.
1: 집도
0: 네.
1: 뺏기고?
0: 네,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1: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불이익이 생기냐

0: 그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들 하던데,
1: 네.
0: 불이익이 있나요?
1: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예, 그러면은 직계 존비속이기 때문에 예, 불리하죠. 자,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예외조항이 있어요. 부모님의 나이가 60세가 넘으셨다.
0: 네.
1: 요거는 두분다 넘으셔야 돼요. 그런 경우 나는 무주택이라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단 주의사항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어서 1순위의 부양가족 점수에서는 부모님 점수는 다 빼야 돼요. 10점을
0: 아,
1: 빼고 나는 네.
0: 혼자다.
1: 그렇죠. 그렇게 가점 계산하시고 그리고 특공도 그렇게 하면 넣을 수가 있고요. 아니 60세 미만이다 이러시면 부모님을 세대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세대 분리를 해야죠. 네.
0: 네.
1: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부모님이 60세가 넘었어도 나는 노부모 특공을 넣을 거예요 하는 분들은 해당 안 됩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0: 아, 그쵸. 주택이
1: 네.
0: 없으셔야지
1: 노부모
0: 넣을 수 있기
1: 특공을 넣을
0: 때문에.
1: 수가 있어요.
0: 노부모 특공도 꽤나
1: 좋은 특공이에요.
0: 좋은 특공이죠.
1: 네.
0: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1: 네, 맞습니다.
0: 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당첨이 됐는데 생각보다 가용자금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분양가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확장 비용도 들지, 게다가 취득세도 내야 되지,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 이거 안 되겠네? 해서 좀 계약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좀 불이익이 있나요?
1: 그럼요. 일단 당첨됐는데 당첨된 통장은 이제 재사용도 안 되고요. 내가 중간에 계약금을 넣었는데 계약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계약금은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뭐 당첨됐는데 계약금까지 넣어놓고 계약 해지해 주세요. 이런 경우 내가 원한다고 쉽게 계약 해지를 할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되고요.
0: 네.
1: 초반에 그냥 청약을 넣기 전부터 계약금부터 그다음에 나중에 취득세까지 자금 계획을 잘 짜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0: 네.
1: 일단 작년에 10.15 대책으로 잔금 대출이 6억, 4억, 2억밖에 나오지 않아요.
0: 그게
1: 가액 제한이 들어갔어요.
0: 그쵸. 그게 금액 제한이 15억까지죠.
1: 네.
0: 15억까지는 6억이
1: 6억.
0: 나오고.
1: 네, 10억에서 25억까지 4억. 그다음에
0: 네.
1: 20억 초과 2억인데
0: 네.
1: 이게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0: 그럼요.
1: 예, 일반 매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매수한 당시에 KB 시세에서 여러분들 6억, 4억, 2억의 대출의 제한을 받는데 이 분양은 지금 예, 여러분들이 딱 확정된 분양가로 받으셨지만 입주는 거의 3, 4년 뒤에 하시잖아요. 그때 이 아파트 감정을 매겨서 이 감평가의 기준으로 6억, 4억, 2억이라 내가 예를 들어 14억 대 분양 받았어도 3년 뒤에 입주할 때 감평이 15억이 넘어가면은 4억밖에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0: 와.
1: 그래서 자금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짜고 하셔야 돼요.
0: 그 자금 계획 짜는 것좀 알려주세요. 되게 막막한 분들 많으실 것
1: 네.
0: 같은데, 분양가에 아까 5% 하는 것도 있다고 했고, 계약금이. 이제 10%, 보통 10% 하죠?
1: 네.
0: 그 분양가 상한제 있는 지역이 한 20%
1: 맞습니다.
0: 받는 것도 있고,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까지 해서 어떻게 좀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가요?
1: 네. 일단은 계약금은요, 5에서 20%까지 다양해요. 다양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상제, 강남 분상제만 20% 정도 받고요. 강남이 아닌 곳은 대부분 10%가 뉴노멀로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의 비규제인데, 약간 좀 자신이 없는 사업지 같은 경우는 계약금 5%를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60은 동일해요. 어디 단지나 다 60%인데, 이 중도금 대출이 규제 지역은 40%만 나오고,
0: 네.
1: 예, 그럼 20% 잔압이죠. 그 다음에 비규제 같은 경우는 60%가 중도금 대출이 다 나옵니다. 네.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잔금이 그 비율을 뺀 만큼이 잔금인데 뭐 계약금이 5%였다면은 잔금은 35%가 되는 거고요. 10이었다면 잔금이 30이 되는 거죠.
0: 그러면은
1: 네.
0: 아까 그 전체 비용의 그 주택담보대출이 15억이 넘어가면 4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중도금 대출은 그 4억이랑 관계없이
1: 네.
0: 60%가 다 나오는
1: 네,
0: 거예요?
1: 중도금 대출은 가액 제한이 받지 않습니다. 예,
0: 오.
1: 예외라서요. 예, 분양가의 비규제라면 60, 규제 지역이라면 40 대출이 나와서 중도금은 큰 여러분들이 뭐 DSR도 안 보기 때문에 큰 허들은 안될 텐데 중요한 거는 잔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첨된 아파트를요, 여러분들이 실입주를 목표로 한다, 실거주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요, 지금은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심플해진 시대예요. 왜냐면 어차피 잔금 대출이 6억, 4억, 2억의 제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지금 비강남권에 18억 보통 분양이 나오잖아요.
0: 네.
1: 잔금 대출 4억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나는 입주 전까지 14억을 조달을 해야지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나는 중간에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이라면 계약금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서울은 전매가 안 돼요.
0: 네.
1: 네, 3년이잖아요. 물론, 3년이란 뜻은 또 공사기간이 요즘 좀 길어져서 공사기간이 4년이다. 그러면 전매 제한이 3년이 지나면 입주까지 그 1년이라 시간이 비죠. 이때는 전매가 또 가능도 합니다만.

0: 때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짓다가 분양하는 사례도 많아서요. 사실상 전매가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전매자 3년 시대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팔 수 있는 분양권인지 못 파는 분양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규제 지역이라면 서울이라면 40% 나오니까 20% 잔압활동이 필요하고 계약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난 도저히 잔금할 능력이 안 되시면은 전매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매가 안 되고 나는 실거주할 거다. 무조건 난 실거주 목표다. 그러면 6억, 4억, 2억 뺀 나머지 금액이 조달이 가능한지를 보고하셔야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자금이 없을수록 우리 미혼들은 수도권의 비규제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6개월, 뭐 1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계약금 5% 넣고 중도금 대출 60% 다 나오니까 받고 잔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잔금할 여력이 되시면 예, 잔금을 하시고 입주하시면 되고, 안 되시면은 전매가 가능하니까 예, 엑싯도 가능한 거죠.
1: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다 지어지고 나서 전세를 주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0: 네, 이거 또 여러분 작년에 6.27 때부터 이제 바뀐 거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가 시행이 됐어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전세로 잔금을 치를 때 보통 전세금을 받아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분양 잔금을 치르는 이걸 동시에 같은 날에 진행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런 경우에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올 현금 세입자를 구해야 되죠.
1: 네.
0: 근데 올 현금 세입자를 만약 여러분들이 한 10억 정도 받아서 올 현금 세입자를 받아서 넣겠다. 이게 안 구해지면 어떨 건가요?
1: 와.
0: 예, 네, 쉽지가 않죠. 세입자도 그러면 10억이나 되는 전세금을 대출 안 받고 들어올 세입자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지 네. 않겠죠.
1: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네. 못했어요. 어떻게 네. 돼요?
0: 못했으면은 여러분들은 잔금을 못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게 전세로 잔금을 치렀다고 한들 나중에 세입자 내보내고 여러분들이 실입주를 하셔야 될 때
1: 네.
0: 실입주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서울에 분양을 받으셨다면 서울은 규제 지역이죠. 지금 3중 규제 맞고 있죠. 토호제, 그다음에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런 규제 지역은 2년 실거주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나는 세금을 좀 예,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어서 내가 실입주할래 할 때 세입자의 퇴거 대출이 1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 와.
0: 예, 이 말은 예, 들어가서 살라는 뜻이에요.
1: 네. 전세 주지 말고.
0: 예, 그래서 단순히 전세로 잔금 치러야지 이런 못하는 건 아닌데 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는 하셔도 되는데 이런 난이도가 높다는 걸 알고 하셔야 됩니다.
1: 자, 그러면 우리가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틈새 시장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약간 주워듣기로는 못난이를 잘 찾으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찾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우리 저가점자분들은 못난이 타임 노려야죠. 대부분 이 청약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요. 무조건 84A. 59A 타입 많이 넣으세요.
1: A가 좋거든요. 판상형.
0: 네, 맞습니다. IA를 가장 예쁜 평면으로 대부분 주력 평면을 넣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초보자들이 물량이 많은 타입을 넣으세요. 대중하고 반대로 하셔야 돼요. 되려 이제 물량이 좀 적거나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지 극소량은 또 경쟁률이 튑니다. 상대적으로 좀 A에 대비 물량이 좀 적거나 그리고 뭐 판상형보다는 타워형 그리고 약간 이제 사람들이 덜 선호하는 뭐 각이진 타입 이런 거를 이제 노리시면 좋은데요. 최근에 분양했던 서밋더힐 흑석 11구역이 59 타입을 굉장히 많이 쪼개놨어요.
1: 네.
0: A에서 F까지 쪼개놨는데 F 타입이 모양이 좀 특이했거든요. 이렇게 뾰족했어요. 네, 산모양처럼. 이런 타입이 사람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데 이 뾰족이 타입이 59 타입에서 경쟁이 가장 낮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는 이 흑석이란 입지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가점이 낮아서 무조건 당첨만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런 타입을 노리시면 좋고요.
1: 네.
0: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대부분 59 타입이나 84 타입을 선호해요.
1: 맞아요.
0: 신혼부부는 59 그리고 또 가정 있고 아이가 두 명 정도 있으면 84 타입 선호하는데 중간에 딱 끼어있는 74, 75 같은 이런 타입을 노리시면 이게 틈새 타입이에요.
1: 네,
0: 상당히 조금 더 경쟁이 낮은 경쟁률로 당첨될 수 있어서 이런 거 노리시면 좋습니다.
1: 네, 가끔 보면은 59랑 84가 제일 많긴 많은데
0: 네.
1: 막 39, 51 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0: 네.
1: 그런 것들도 노리면 괜찮을까요?
0: 네, 근데 요즘 39, 51이요. 상급지는 가고 싶은데 상급지의 분양가 절대가 자체가 너무 높은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요즘 39, 51도 인기 많습니다.
1: 그래요?
0: 네, 흑석도 39, 51도 꽤 통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게 경쟁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게 사람들이 덜 수하는 타입인가 수량 이런 것까지 다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1: 근데 그런 거 살 때 다들 걱정하는 게 나중에 되팔기 어렵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0: 근데 입지가 좋으면 소형들도 예, 다 팔리고요.
1: 네.
0: 그리고 시세 대비 또 소형인데도 2배 오른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올림픽 파크 포리언 같은 경우 분양가 대비 지금 2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요. 입지

0: 피를 높이고 사이즈는 줄이더라도 이렇게 가용자금이 많지 않은 이런 2030들이 이런 소형들도 보기 때문에 예, 39, 51, 45도 입지만 좋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1: 네. 그러면 아까 왜 구멍 나는 특공들 좀 있다고 했었잖아요.
0: 네.

0: 요즘에는 찐 부모님을 이제 3년 이상씩 모시고 사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노부모특공도 여러분들이 진짜 3년 이상 모셨다면은 1순위 가정 커트라인보다 훨씬 낫거든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누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항상 저 관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청약 그 시장을 보는데 항상 거기 아무도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구멍뚜껑이에요.
1: 네, 그 중소기업 다니면 여기 무조건 가면 좋겠다. 그런
0: 네.
1: 거는 이제 뭐 여러 군데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알아보는 방법들도 있고
0: 네.
1: 그런 것들로 해서 지원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그냥 청약을 하는 거랑은 약간 한 번에 더그 절차가 좀 있는 거죠?
0: 네, 이건 중기청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중기청 사이트 여러분 들어가셔서 공고가 미리 올라와요. 정식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 조건 꼼꼼히 보시고 서류 넣으셔서요. 딱 넣으셔서 여러분들이 당 추천받았다 문자 오면은 청약하는 날, 특별 공고 접수하는 날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좋은 게 요거 넣고 만약에 추천 못 받으시면 내가 또 해당되는 생일 최초 특별 공고부로 또 넣으셔도 돼요. 네.
1: 그래요?
0: 이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이 기관 추천 넣어서 안 되시면은 추천 문자를 못 받으시면은 여러분이 해당되는 신특 혹은 다자녀 생초로 또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1순위도 또 넣어도 되니까 기관 특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여러 번의 청약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1: 네, 앞으로 2026년부터 막 30년까지 워낙 부동산 공급이 없다
0: 네.
1: 그러잖아요. 앞으로 나올 좋은 청약 일정들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0: 네. 6월 3일 선거 때문에 이제 청약들이 많이 밀렸거든요. 이게
1: 네.
0: 이제 끝나서 많이 분양이 이제 나올 건데요. 서울부터 좀 알려드리자면 장이 19역이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이 푸르지오 마크원이라고요. 여기가 일반 분양이 꽤 많은데요. 이 1000가구가 넘습니다. 네, 1032가구고요. 네, 장이 19역 여기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량진 뉴타운에서 2구역이 6월에 분양 예정인데요. 드파인 아르티아. 요거 171가구 분양을 해요.
1: 여기 좀
0: 네.
1: 적네요.
0: 네, 물량이 좀 적어요. 그다음에 장이 19역 옆에 월계중흥 S클래스라고 있어요. 서울은 아이파크 옆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도 일반 분양은 135가구로 좀 적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신길 19역도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서밋 클라비온인데요. 여기도 일반 분양이 176가구로 네, 적습니다.
1: 공급이 적긴 적네요.
0: 예, 정비사업은 조합원님들이 가져가고 남은 걸 분양해서 일반 분양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장이 19역 같은 경우는 1000세대가 넘어서 가점이 좀 낮고 또 여기 강북이다 보니까 한강 이남보다는 분양가는 조금 좀 저렴하다 말하기도 죄송스럽지만 그나마 저렴하니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올해는 한요 정도가 더
0: 네.
1: 남은 상태일까요?
0: 아니요, 이게 6월 분양
1: 6월이에요?
0: 예정이고요.
1: 오,
0: 네.
1: 네.
0: 올해 뭐 강남권이라면은 아기 다리고 고개 다리는 반디크
1: 네.
0: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잖아요. 반포 DH 클래스트 단지명 바꿀 거지만 여기도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량진도 5구역도 올 가을쯤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금호 16구역도 있고 올해만 보자면 서울도 조금 남아 있는 단지들이 있고요. 신림 2구역도 나올 거고요. 서울은 예, 앞으로 나올 곳들이 꽤 있습니다.
1: 그 반포 같은
0: 네.
1: 경우에는 가점 낮으신 분들도 덤빌 만한
0: 일단 일반
1: 것들이
0: 분양이 많아가지고 많이들 기다리시고요. 특히
1: 네.
0: 여기는 60구점 분들이 다 여기 많이 대기하고 계세요.
1: 아.
0: 근데 당연 중요한 변수는 민간 분양에도 채권 입찰제를 도입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도입 전에 분양을 할지 그 이후에 할지가 큰 이제 변수가 될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은 굉장히 높지
0: 네,
1: 않을까
0: 그렇죠.
1: 생각이 듭니다.
0: 가용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은 3기 신도시 보시면 좋은데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같은 경우도요. S2에서 S3, 4까지 3,387가구 나올 거고요.
1: 와, 많다.
0: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사전 청약했던 거라 본 청약을 받기 때문에 본
1: 네.
0: 청약은 이분들이 사전 청약을 얼마나 다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물량이 그만큼 다 나오진 않을 수 있고요.
1: 네.
0: 평택 고덕국제시 여기도요. 분양이 꽤 됩니다. 뭐 힐스테이트 고덕 엘리트 같은 경우는 2000세대가 넘게 나오고요.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하우스디도 뭐 400가구 좀 넘게 나오고요.
1: 네.
0: 그다음에 서남권이 직장인 분들은 인천 검단 보시면 좋은데 검단이 이제 6월에 나올 예정이에요.
1: 네.
0: 더샵 검단 레이크 파크가 여기도 2857가구로
1: 와.
0: 많은 단지가 분양이 나올 예정입니다.
1: 서울 수도권에 아까 공급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들으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0: 네. 여기를 이제 무주택자분들 열심히 노리셔야죠.
1: 그러게요. 빨리 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청약 전문가 열정 로즈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는 사전 경고가 오전부터 나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 막바지에야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불법적 비상계엄에 앞장섰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해체됩니다. 방첩, 보안, 안보 수사 기능을 분산하는 개혁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핑크.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비상상황을 투표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안 취재한 그 사회부 김태현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투표 당일 상황 정리해 주시죠.
4: 네, 중앙선관위가 서울 송파

0: 용지 부족 사태를 공식적으로 처음 인지한 시점은 선거일 오후 4시 2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이상 신호가 그보다 훨씬 전부터 감지됐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내부 자료를 보면요. 선거 당일 오전 11시 40분 송파구 선관위가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며 대책을 묻습니다. 정확히 18분 뒤에 오금동 투표소 현장에서도 용지가 모자란다며 SOS를 보냈습니다. 이미 오전부터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린 겁니다. 이후에도 용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등을 일선에서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했지만 서울시 선관위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중앙선관위에도 이런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앙선관위가 사태를 파악한 건 내부 보고망이 아니라 투표를 못하고 화가 난 유권자의 항의 전화를 받고서였습니다. 최초 현장 경고 후 무려 5시간 가까이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가 완전히 먹통이었던 셈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수습에 나선 게 오후 5시쯤이니까 투표가 종료되기 1시간 전까지는 상황을 몰랐던 겁니다.
1: 네,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애초에 투표용지가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된 겁니까?
0: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바꾼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전체 유권자 수의 50%로 뚝 떨어뜨린 건데요. 기존에는 이 수치가 6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렇게 인쇄 비율을 낮게 결정한 공식적인 회의가 없었다는 건데 향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사법부와 수사기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법원이 오늘 현장 검증에 나섰죠?
0: 네, 서울 동부지법이 조금 전인 오후 3시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송파구 잠실칠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현장 검증은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보존할 증거물이 이미 현장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실제 저희 취재진이 들어가 보니까 투표소로 사용된 흔적 자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원래 노인정 모습으로 정리가 다 돼 있었습니다.
1: 네.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 움직임도 좀 바빠질 것 같은데요.
0: 네, 현장에 다급한 보고를 받고도 5시간 넘게 사태를 방관하거나 묵살한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거나 해야 할 임무를 방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합수부는 송파구와 서울시 선관위의 유선 통화 녹취록과 내부 메신저, 보고 문건 등을 전수 확보해 분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황당한 가짜 뉴스까지 퍼지면서 M1 피해자도 발생했다고요?
0: 맞습니다. 그 개표소 시위에 투입된 경찰관을 마스크를 쓰거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중국 경찰이라며 조롱을 한 건데요.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100% 가짜 뉴스였습니다. 실제 조롱과 욕설 피해를 입은 한 경찰관은 어제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추락한 인권과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위대가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대한체육회 등 건물 입주사 직원들 역시 며칠째 출근을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 내부에서조차 직원들을 보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2: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복도가 하는 짓이에요. 알아요?
0: 대한체육회는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정상화를 위해 출근길을 열어달라고 시위대를 향해 호소할 예정입니다.
1: 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대학가까지 들썩이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참히 밟혔다면서 선관위 지휘부 사퇴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당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회 출입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3: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8일에서 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0: 50.4%로 지난주 대비 9.4%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4월 둘째 주 63.4%를 기록한 뒤 대체로 60%대를 유지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낙폭입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45.7%로 직전 조사보다 10.5%포인트 올랐습니다. 긍부정평가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처음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로 지난 6일에서 8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임의전화 걸기 방식의 ARS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긍정평가 50.6%, 부정평가가 45.5%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이 7%포인트 가까이 빠진 겁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유럽 순방 중인데 관련 기사를 X에 인용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요.
1: 네. 그리고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도 크게 출렁였다면서요.
0: 네, 조원 CNI 조사에서 민주당 40.4%, 국민의힘 41.6%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지른 겁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44.6%, 국민의힘 36.7%였습니다. KSOI 조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7%포인트 하락한 38.6%, 국민의힘은 6.5%포인트 오른 38.1%였습니다. KSOI는 이에 대해 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 우세 구도가 상당 부분 약화됐고 선거 과정에서 강화된 보수 결집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1: 네, 모두 선거 후폭풍인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못했다고 이제 직설적으로 비판했고 출국 행사장에 정청래 대표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정 대표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0: 네,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의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이 대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0: 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공과를 진단하기 위한 백서 발간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인사의 발언이 오늘 좀 문제가 됐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경찰 출신 이지은 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어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총리에게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 대변인이 이걸 놓고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대표 시키는 것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하시는 건가 싶었다고 말한 겁니다. 오늘 논란이 되자 결국 이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서 전열 정비에 들어간 것 같은데 하지만 당권파가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면서요?
0: 네,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의원의 3파전이었는데 최근까지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정점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쇄신파 김도읍 의원과 결선까지 간 끝에 이겼는데 표 차이는 겨우 7표에 그쳤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회의감이 커진 의원들의 변화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당권파인 정 의원이 당선되면서 연일 재선거를 주장 중인 장 대표 체제는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은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3: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 메모리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도권 외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등의 시설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남과 충청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는데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론에 발맞춘 행보로 분석됩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설 투자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은 다음 달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는 패키징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키징 공장은 칩을 익거나 쌓는 등 제품 형태로 완성하고

0: 품질을 검증하는 시설로 최근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AI 메모리 수요 폭증에 따라 그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검토안이 현실화되면 호남권에는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기반이 자리하게 됩니다. SK하이닉스도 호남 지역의 시설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미 충북 청주에 19조 원 규모의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 기업의 지역 투자 검토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계획에 발맞춘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작년 말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광주를 포함한 남부권에 반도체 혁신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0: 다만 두 기업은 투자 계획에 대해 확정된 게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2: 한국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와 관련해 투기 접근이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외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검사에 나섭니다. 이 소식은 김승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주요 외국환 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외국환 거래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서면 검사와 현장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나 투기성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두경고에 그쳤던 기존 대응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골 의원은 당정회의를 마친 뒤 가용한 정책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투기적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감원,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외환 거래 대응반 중심으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3: 한편 재경부는 범정부 불법 외환 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던 대응반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수출 대금 수령 지연과 변칙 무역 결제, 재산 해외 도피 등 외환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중동 긴장 고조로 전거래일보다 12.1원 오른 1524.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CBS 뉴스 김승무입니다.
2: 어제 8% 넘게 폭등한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80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변동성이 큰데 마이너스 통장으로 급락장에 뛰어드는 개미 투자자들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어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4%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4.52% 내린 7730.82로 장을 마쳤습니다. 2%대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 들어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오후 1시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조 넘게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이 시장의 물량을 받아냈지만 낙폭을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와 7% 하락했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급락과 반등, 다시 급락을 이어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5% 넘게 떨어져 검은 금요일을 기록한 이후 월요일인 8일에는 8% 넘게 급락해 역대 두 번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다시 8% 넘게 급등하면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오늘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증시 변동성이 역대급으로 커지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개인 투자자들이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42조 9,500억 원으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급격한 조정을 겪은 지난 5일과 8일 이틀 동안에만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이 반대 매매로 강제 처분된 액수가 4일 연속 1,000억 원대를 기록하는 등 투자 과열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2: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 정원을 3분의 1 감축하고 주요 기능은 이관하는 등의 개편안이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홍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국방부는 국방방첩차량부의 방첩과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고 동향

0: 국정조사 등 권력형 임무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5.16 군사정변과 12.12 쿠데타 등에 이어 12.3 비상계엄까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대가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단순 조직 개편과 기능 조정을 넘어선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오늘을 기하여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안보만인 존립의 근거로 함으로써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0: 이에 따라 방첩사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축소돼 방첩정보 임무만 담당하게 되며 여기에는 현재 전체 정원 3천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어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보안은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관되며 나머지 1천여 명, 즉 현 방첩사 전체 인원의 3분의 1은 대폭 감축됩니다. 동향조사나 세평수집,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 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와 기능은 아예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내부 감찰과 국회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고 방첩부대원에 대한 직무수행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 존속기구격인 국방방첩본부 창설을 다음 달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2: 종전 협상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현지 시간 10일 미군 중부 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데 대해 자유권 차원의 보복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방공시설과 지상 관제소, 감시 레이더 기지 등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ABC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공격과 관련해 대응은 매우 강력하고 힘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공격으로 이란 남부 해안 도시 시리크,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일부 지역의 통신탑과 담수시설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맞대응에 나서 무인기와 미사일로 바레인주 둔 미 해군 우함대, 요르단 알라즈르크 미 공군기지 등 영내 미군기지 21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 공격 개시 직전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무력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이란이 미군 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잇따라 무력 대응에 나서면서 지난 4월 초 성사된 휴전이 사실상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충돌이 추가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양승진입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5: 화이자 백신 죽음과 인과관계 있다.
2: 아, 오늘 법원이 화이자 백신 접종과 한 체육교사의 사망 사이 그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죠?
5: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 숨진 황모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냈습니다. 황 씨는 전남의 한 체육교사였는데요. 지난 2021년 7월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종받은 이후 구토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보였고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황 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9월 24살의 나이로 끝내 숨졌는데요. 유족들은 황 씨의 사망이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동안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과 혈전증 발생 사이의 인과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의 감정 의견을 토대로 백신 접종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2: 네, 지난번에 심근 경색에 이어 혈전증까지 인과관계들이 점점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5: 촉법 잡는 참교육 넷플릭스 글로벌 1위.
2: 아, 요거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5: 네, 맞습니다. 오늘 넷플릭스 공식 순위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참교육은

0: 공개 단 3일 만에 640만 시청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탑10 비영어 TV쇼 부문 정상에 등극했는데요. 한국을 포함해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10개의 나라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요. 전 세계 48개 나라에서도 톱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 참교육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교권과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신설된 가상의 정부기관 교권보호국의 이야기를 다뤄서 시청자들에게 이른바 사이다를 선사하는 드라마입니다.
1: 네.
0: 국회의원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학생이 등장하는 이런 에피소드부터 또 서희초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회차까지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는 현실과는 다르게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이 투입해 시원하게 해결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올해 나온 작품 중 가장 영리하고 중독성 있는 드라마라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깊은 울림을 주며 정의가 실종된 현실 속에서 통쾌한 사이다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2: 네, 요즘 교권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 화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0: 커피 마시다 한달음에 달려간 간호사들.
2: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0: 지난 5월 19일 강릉 아산병원의 박강윤 간호사와 주예원 간호사는 강릉 지역의 한 카페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창밖 도로가 정체되는 현상을 목격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겁니다.
1: 네.
0: 그 모습을 본 두 사람은 주저없이 뛰쳐나가서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을 압박하며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의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요. 구급대원이 도착한 후에도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환자가 점차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고 두 간호사는 구급대에 환자를 안전하게 인계한 뒤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카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환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요.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네, 정말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네, 오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3: 네, 최근에 심한 더위는 없지만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까지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도, 충북 중북부, 경북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다시 중부와 전북,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 강원도에 최대 40mm 안팎이 되겠고요. 오늘 내일 사이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 벼락과 함께 우박이나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구 16도, 광주 17도로 여전히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26도, 광주와 부산 27도, 대구 29도 등의 분포로 오늘만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예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번 주말부터 서울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좀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투표 종료 직전에야 인지했다는 소식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선거 준비는 물론 본투표 당일 선거 관리에도 실패한 셈입니다. 60 민주항쟁 39주년인 오늘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동시에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이 같은 대학생들의 문제제기에 기성세대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1: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2: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3: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지방선거 이후 개최된 첫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 성공은 아니었다는 지방선거 결과 평가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친윤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오늘 결선 투표 끝에 김도읍 의원을 이기고 원내 사령탑에 선출됐습니다. 장도혁 대표의 거취 문제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처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6.3 지방선거 직후 진행된 정당 지도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 단행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0: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평택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4: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5: 네, 박종희 한판 쓰고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반갑습니다.
5: 예,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5: 자,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가 될 것이냐. 세 분이 경쟁을 했는데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6: 네, 국민의힘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을 치렀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정점식 의원 47표, 김도읍 의원 39표, 성일종 의원이 20표를 받았고요. 정점식 김도읍 의원이 결선에 진출했는데 결선 투표에서는 정 의원 55표, 김도읍 의원 48표를 얻어서 정점식 의원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5: 예.
6: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 인사에서 특정 세력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고 오직 민심만 받들겠다면서 우리에게는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통영 고성이 지역구인 정 원내대표는 경남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과거 이주영, 조혜진, 김태호 의원 등이 원내대표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바 있습니다.
5: 예, 자, 정점식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 일단 이분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이제 많이 있었는데 성일종 의원이 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안 됐군요.
9: 그렇죠. 저는 성일종 의원이 네. 선거운동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전부터. 들어서 그 성일종 의원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의원 중에 몇 분이 예. 친윤들이 정정식을 버리고 성일종 의원을 밀기로 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서
5: 예.
9: 그러면 성일종 의원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봤는데
5: 예.
9: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다른 패널들이 예. 아니라고 정정식 의원이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될 만한 분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5: 예.
9: 결국에는 친윤들이 자기네들이 딱 낙점을 하면 바로바로 당내 선거에서는 실행이 되는 그 구조가 약간 강도는 약해졌지만 변함없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모습에 친윤들은 좀 희열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5: 희열감?
9: 그런 생각이 들고
5: 예.
9: 또 당은 상당히 좀 변하기는 정말로 힘들겠다. 2027년 내년도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 예.
9: 공천 시즌이 올 때쯤 해서야 당이 그래도 좀 쇄신과 변화를 할 수 있겠구나. 당분간은 그냥 그대로 가겠구나. 좀 그러한 자괴감, 좌절감이 드네요.
5: 근데 최종 보면 정점식 의원이 55표, 55표, 김도읍 의원이 48표니까 한 7표 차이로 안 된 거잖아요.
9: 그러니까 지난번에 송은숙 의원은 한 60표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5명이 줄었는데 뭐 약간씩 뭐 변화된다라고 예,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당의 주도권은
5: 여전히.
9: 친윤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5: 김유정 의원.
8: 상대적 개혁 세력인 것처럼 보였던 김도읍 의원이 일단 네. 결선까지 진출한 게 국민의힘의 미세한 변화라면 변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5: 예.

0: 그다음에 역시 언더찐윤으로 그 대표되는 55명에서 예. 60명 사이의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미 예상했던 결과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선거 참패잖아요.
1: 예.
0: 참패인데 당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그 정도 되면 빨리 긴급의총을 열어서 어떻게 좀 바꿔보자라고 와그락을 해야 되는데
1: 예.
0: 전혀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오늘 이제 원내대표 선출하는 의총에서 좀 뭔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아 정정식 원내대표로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 1년간은 조용하겠구나. 한동훈 대표 복당이나
1: 예.
0: 그다음에 임기 채우겠구나. 장동희 대표 웬만하면.
1: 어허.
0: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지도부가 붕괴될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이잖아요.
1: 아.
0: 최고위원 중에 사퇴할 만한 사람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니까요.
1: 예.
0: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어디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 거친 중도의 바다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유튜브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 이랬는데
1: 예.
0: 강성 유튜브 정당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김수인 평론가는?
2: 네, 일단 성일종 의원이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도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 예.
2: 일단 좀 대립각이 서는 게 정점식 때 김도읍이라고 했을 때
1: 예.
2: 그 중간에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고 양 의원 쪽에 지지층을 다 잠식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근데 이렇게 중간에 있는 후보가 보통 선거에서 1등 아니면 3등 한다는 설이 있거든요.
1: 예, 예.
2: 이번에도 좀 그 벽을 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근데 김도읍 의원이 결선에 나가는 것보다는 성일종 의원이 나가는 게 정점식 의원 표밭을 더 잠식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1: 예.
2: 근데 다소 의외의 결과일 수 있는 거는 정점식 때 김도읍의 대진이 짜여졌는데도 55대 48이면 아주 큰 표 차이는 또
1: 아니죠.
2: 아니기 때문에
1: 예.
2: 정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견제 이런 것들은 또 당내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정 의원도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인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2: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 의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1: 당선된 다음에 또 기자들 인터뷰를 바로 했을 때는 친윤 어게인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도로 친윤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뼈아픈 진적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더군요. 이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노컷 대련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6.3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좀 붙은 그런 조사 또 오차범위에서 앞지른 조사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1: 예.
2: 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ARS 조사고요.
1: 예.
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0.4%, 국민의힘은 41.6%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1: 예.
2: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치러졌던 조사에서 민주당 44.6%, 국민의힘 36.7%가 나왔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1: 예.
2: 다만 지방선거 결과 평가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라는 시각이 43.1%로 국민의힘 등 야당 승리라는 시각 37.7%를 앞질렀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책임 있다는 응답이 69.3%로 책임 없다 23.5%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1: 예,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평가 좀 가시적인 변화가 있네요.
2: 네, 이번 조원 CNI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0.6%였고요.
1: 예.
2: 부정 평가는 45.5%로 직전 조사의 57% 대 38.8%보다 좁혀졌습니다.
1: 예.
2: 그리고 한국사회 여론 연구소 KSOI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0.4%로 5월 4주차 조사 대비 9.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10.5%포인트 상승한 45.7%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X에 여론조사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요.
1: 예.
2: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면서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 예, 대통령이 이제 인용한 기사는 KSOI 조사였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선거 끝나자마자 양당 예, 지지율이 좁혀지거나 혹은 또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장 소장님부터.
3: 진영이 갈라져 있는 탓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당 지지율 아니면 대통령 긍정 평가를

0: 여기서 나는 싫어 막 이래서 대답을 좀 덜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실망감이 나타난 거죠. 한마디로 예.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권 후보들이 좀 살아 돌아왔잖아요.
1: 그러니까 그렇죠.
0: 한동훈 후보는 뭐 외곽에 있지만 국민의힘 보수 우파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오세훈 후보도 지금 살아 돌아왔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응답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큰일 났어요.
1: 왜?
0: 이거 가지고 장동현 대표가 이제 거봐 내가 계속 이렇게
1: 당대표가 사퇴할 이유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지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0: 당대표로서 선거를 잘 치렀고 네. 내가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다 보니까
1: 예.
0: 그리고 내가 재선거 이 부정선거 문제 얘기하니까
1: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0: 네,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냐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1: 근데 진짜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요. 큰일 났다니까.
1: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김희정 의원님 그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왜 웃으세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2: 아니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 네. 뭐 탓이 아니라도 네. 지금 구조적으로 장동익 대표가 물러날 기미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0: 네.
2: 그건 당 내에서 예. 그렇잖아요.
0: 기미도 없고 죽은 깨도 없고 다 없습니다.
2: 그러니까
0: 죄송합니다.
1: 재미없었어 지금. 어떻게 해석해 주세요.
2: 물리적으로 별로 사퇴시킬 만한 뭐 내부의 어떤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선거 직후에 이런 여론조사도 이렇게 이런 양상으로 선거 동안 또 선거 날까지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오차범위의 접전을 지금 네. 보이고 있는 양상이라서
1: 예.
2: 뭐 이 탓만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참 뼈아픈 이런 그 지지율이 득표율이고요. 지지율이고요.
1: 예.
2: 저는 뭐 당내 상황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치로서 이겼는데 정치적으로 참패했잖아요. 그러면
1: 예.
2: 그 분위기가 이 여론조사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하나 들고요.
1: 예.
2: 두 번째는 지금 선관위의 어떤 투표용지 부족, 부실관리 때문에
1: 예.
2: 지금 들끓고 있는 여론 또 청년층의 분노 이런 것들이
1: 예.
2: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관리 잘 못한 것이다 라는 여론이
1: 현 반영. 정부니까 어차피.
2: 네, 현 정부니까. 예. 현 정부의 선관위니까 그런 여론도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벨기에가 계시지만 정말 이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정도.
1: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2: 예. 정도의 지금 그러니까. 이 9.4포인트 폭락 이런 것들은 예, 예. 저희가 사실을 이렇게까지 상상은 안 했거든요.
1: 예.
2: 그래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원인 분석도 잘하고 지금부터 시작이란 마음으로 해야죠. 선거 없는 2년간이 저희에겐 기회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런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공소취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1: 본인 1차. 기자회견에서
0: 네, 셀프 1년 차 기자회견에서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1: 예.
0: 7월 달에 증세하겠다 보유세 증세하겠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또 이제 선거 과정 중에서 사전 투표하실 때 투표에서 나오셔가지고 이거 이리 와봐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막 이런 것도 그냥 다 더 씌워진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이 그래서
1: 쌓였다.
0: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좀 낮아진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1: 예, KSY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방식은 이제 무선 가상 버전을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이었는데 자다 우리 김수인 평론가도 요 여론조사 추이
3: 일단은 국민의힘을 느슨하게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더 강하게 결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1: 예.
3: 것 같고 그러면. 또 선거 이후에 추가적인 요인은 없을까 했을 때 이번 선거 결과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된 국민의힘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1: 예.
3: 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한동훈 의원을 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 유권자들한테는 장동혁 대표 중심의 국민의힘 이미지가 오세훈 한동훈 중심의 이 국민의힘으로 여겨졌을 수 있고 그 점으로 외연이 더 확장됐을 수도 있다.
1: 예.
3: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일단 대통령이 굉장히 또 이 여론조사 추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자, 이러한 흐름은 또 어떤 이유 때문인 것인지 또 잠시 후 놓고 어떠냐 짚어보고요. 자, 법원. 법원이 이제 그 투표지 부족 사태 이러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 네, 서울 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현 부장판사는 오후 3시께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서 현장검증을 벌였습니다. 이곳은 6.3선거 당시에 투표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제때 표를 행사하지 못했던 지역이고요.
1: 예.
3: 이후 투표한 반출 저지 시위가 이어지면서 2박 3일간 현장이 봉쇄됐던

0: 바로 그곳입니다. 검증은 오후 3시 28분쯤에 종료가 됐고 김 부장판사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1: 예.
0: 현장 검증에서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용지 보관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1: 음흠.
0: 이 상자에 1900매라는 이 표기는 투표소 선거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지가 준비돼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을 많이 모았었습니다.
1: 예.
0: 검증을 함께한 김정철 전 개혁신당 후보는 검증 이후 취재진에게 이미 다 치워져 있었다면서 선관위도 상자의 소재를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고요. 김 전 후보는 별도로 기표가 끝난 투표함에 대한 추가 보전 신청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1: 그러니까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현장에 간 거는 증거 보전 신청해가지고
0: 네.
1: 법원이 같이 간 거잖아요.
0: 당사자이기 때문에.
1: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근데 갔는데 다 치워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야,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한데.
0: 그러니까 투표소를 정리하면서 그 네. 현장에 있었던
1: 일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0: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치운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원래 그 현장은 빌린 장소이기 때문에
0: 네.
1: 그게 이제 끝났으니까 그분들은 일상적으로 다 치워버린 네. 거일 텐데 굉장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 투표지 최소 인쇄 기준 낮추는 과정에서 또 공식회의를 또 거치지 않았다 이런 사실도 알려졌군요.
0: 네, 국민의힘 김승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의 하한 기준이 기준 60%로 돼 있던 것을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예.
0: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1: 예.
0: 이때도 역시 공식회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업무 처리 절차, 역할 분담 등의 가이드라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1: 예.
0: 또 6명에서 13명가량의 소수 인원으로 투표 관리, 우편 투표 접수, 개표 관리 등의 여러 업무를 짧은 시간에 처리한 탓에 상황 전파도 지연됐다는 게 선관위의 해명입니다.
1: 아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김인정 의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2: 근데 선관위가 선거 처음 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1: 이 사람들 정말 제정신인가.
2: 그래서 이제 새삼스럽게 선관위 이런 거의 시스템이 붕괴된 느낌인데
1: 에?
2: 그래서 작년에 선관위에서 뭐 거의 단체이다시피 선진국의 선거관리 제도랄지 뭐 사전투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배우러 간다고 단체로 갔다 온 얘기까지가 지금 다시 뉴스가 되고 있어요.
1: 예.
2: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가서 뭘 배웠냐 도대체 이런 거죠.
1: 예.
2: 놀다 온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후에도 뭔가 제대로 상황이 수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주일 상관으로 지금 지난주 수요일이었잖아요. 선거가. 그런데 뭐 투표지 부족한 곳이 뭐 열몇 군데였다가 50군데였다가 91군데였다라고 이것도 예. 다 얘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헌법기관이라고 독립기관이라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주먹구구 구멍가게처럼 운영된 게 아닌가. 사후에도 지금 아니 증거보전 신청에서 인용된 이 투표함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거 선관위 나도 모르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또 선관위가 대체적으로 투표 독려하면서 이번에 그 선거 전에 조사해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국민들이 한 78%인가 거의
1: 예.
2: 80% 육박했거든요.
1: 예.
2: 그런데도 한 50% 찍으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정말 우스운 이야기고.
1: 아, 예산은 110% 찍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2: 네, 더 많이 받고 한 50% 찍. 이 50%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무총장 전결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 더 황당한 건 지역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군구 그 선관위에서는 또 그냥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100% 인쇄한 곳도 있다라는 거죠.
1: 관련해도 위원장이 다르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한데.
2: 이건 정말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1: 예.
2: 그래서 이제 당 차원에서도 선거법이나 선관위법 바꿔가지고
1: 예.
2: 투표용지 인쇄하는 것부터 배분하는 것부터 보관하는 것까지
1: 예.
2: 뭔가 다 법에 담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 특종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원인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요.
1: 예.
3: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고쳐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냥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수준, 견제장치를 좀 마련하는 수준으로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냥 회의감이 들거든요.
1: 예.
3: 이거는 부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다 보니까
1: 예.
3: 다 그냥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1: 예.
3: 그래서 헌법 개정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0: 이 조직은 정말 해체 수준으로 뭐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쳐 못 쓸 것 같아요.
1: 여야 공이 지금 다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수인 평론가도
2: 네 일단 선관위가 그 투표 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

0: 완결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 치명적인 데다가 그리고 이번에 투표용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는 전일에 배부돼야 된다는 선거법 규정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 투표지에 1년 번호가 다 인쇄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 부족해가지고 손으로 기입을 했는데
1: 손으로?
0: 네. 근데 원래 선거법 개정될 때 기입으로 돼 있던 게 인쇄로 바뀌었다는 거는 손으로 쓰면 안 된다는 입법 취지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1: 법을 부정선거 부정선거 하는데
0: 법을 다 어기고 현장에서 본인들이 만든 지침을 가지고 법처럼 집행을 하고 있었다. 이 점이 법을 가장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될 선관위가 법을 안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그냥 하면 그게 법이 된다라고 하는
1: 예.
0: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그 투표용지 상자가 없어서 지금 검증을 못했다라는 게 오늘 법원의 얘기고 차후에 투표용지 상자 박스의 소재가 특정이 되면 현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거 버렸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특정이 돼요? 그럼 이거 재활용 박스 그 종이 분류 수거장을 찾아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0: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기물을 치운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 기물에 대해서 촬영도 돼 있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보관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도 다 기록이 돼 있어야 정상인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행정 관점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아마 이 선거 업무를 그동안 거들어왔던 지방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더욱이나 분노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빈틈들 다 메꿔오면서
1: 예.
0: 선거 업무를 도왔는데
1: 예.
0: 정작 선거 업무의 핵심 컨트롤타워에서 완전히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이게 충격적인 전발인 것 같습니다.
1: 아니 이거는 국정조사가 특검하면 그동안 선관위가 얼마나 일을 제대로 안 했는지가 좀 더 드러날 것 같아서 이건 오히려 부정선거론에 더 강한 근거가 될 것 같은 더 큰 좀 우려가
2: 그래도 밝혀내야 합니다.
1: 그래야 밝혀야죠. 밝혀야 되는데
2: 조직을 재구성하고 재편하고 또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덕적인 해이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선관위는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데
1: 네.
2: 선거 앞두고 1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휴가를 가버리고 참 그것도 그런데 뭐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지만 선관위 내부 통신망에 보면
1: 네.
2: 우리도 너무 힘들다. 우리가 한계에 다다랐다. 사전투표 없애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관위 존재하는 이유가 사전투표 관리 잘하고 본투표 관리 잘하고 선거 관리 잘하는 건데 사전투표 없애라. 투표를 없애래요. 이런 집단이 필요합니까?
1: 원래 사전투표 이틀 더 하는 건 100%까지 좀 최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투표하는 것도.
3: 아니 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투표율 제고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표한 사람에게 막 다양한 각종 인센티브 막 주잖아요. 어디 입장료 뭐 깎아주고 어디 무료로 하고 그렇게 독려해 놓고 투표율 제고하는 게 자기들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 한 50% 찍으면 되지 않겠어? 이런 아니한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런 지경이 일어났다는 게
1: 예.
3: 정말 듣고도 믿기지가 않고요. 점입가경인 것 같아요. 점입가경이에요 진짜.
2: 회의록도 없고 뭐 그러니까
3: 근거가 없어요.
2: 네, 그러니까 뭔가 조사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요? 가서 뭐 자료 내놔봐. 없는데요?
1: 버렸는데요? 뭐 이러면
3: 그냥 기관만 헌법기관인 거예요.
2: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 김준희 평론가의 논평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선관위 어떻게 해야 돼요? 장 소장님은 해체해야 된다는데 네. 김준희 평론가
0: 뭐 그 답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갈래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1: 예.
0: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정말 끝까지 파고들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에너지부터 일단 만들어내서
1: 네.
0: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잠실은 여전히 2030 청년들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현장에서
0: 네.
1: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0: 네. 그 잠실 개표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 간에 네.
1: 근데
0: 전 국민적으로 이미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초당적으로 국민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는
1: 그러니까요.
0: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치지 못하면 못 고친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5: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0: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5: 예, CBS 박종호 한판승부 노컷 대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5: 예, 김조혁 전 국민의힘
7: 전체입니다.
5: 예, 어서 오십시오. 아, 일주일 전에 또 이 시간에 두 분이 함께 선거 방송 했지 않습니까?
7: 그죠? 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5: 아, 왜요?
7: 아니, 출구조사가.
5: 아, 출구조사. 저는... JTBC 자체 조사.
6: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7: 아, 왜 그래요?
6: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7: 서영교 뭐 이런 빙의했나?
6: 나빠요.
5: 어이, 비슷했어.
8: 아니, 근데 사실 뭐 출구조사까지야 뭐 저도 아니 기대한 만큼 뭐 그 정도 흐름으로 가겠다 했는데 네. 저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죽었어요.
5: 아, 왜?
8: 어, 결과가
5: 아, 서울시장이 아침에 뒤집어졌습니다.
8: 그러니까 이런 이변이 없었죠. 그렇죠, 뭐 그렇죠. 서울, 경남, 북감, 뭐 평택, 그 다음에 성남, 용인,
5: 과천,
8: 뭐 거의 뭐 추풍남해처럼 과천, 의왕, 상상도 못한 데가 막 넘어가니까 아침 일어나서 또 안산 같은데.
5: 아, 맞네요, 맞아.
8: 와, 그거를 안산시죠. 제가 딱 보고 나서 이게 뭐지? 뭘 잘못 생각했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멘붕이 왔어요.
9: 교만하고 오만한 거죠.
8: 아니, 교만과 오만이 아니라
5: 서영주 소장님이 교만하고 오만했습니까?
9: 얼마나 오만했다고요. 평택에서 뭐 그냥 김용남이 이긴다고 그러고 국밥에서는
5: 아, 오만한 평택.
7: 아,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랬지 그거야.
10: 그건 전데요. 오만, 얘기하는 건
9: 이분은 그랬어요.
5: 네, 아, 좀 오만한 남매.
8: 저 오만함을 반성합니다.
5: 네, 오만한 반성. 아,
8: 책임을 통감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예, 자, 또 한껏 밝은 표정에 우리
9: 너무 밝아요. 화나가지고 예. 눈이 부셔야죠. 선글라스 아, 끼고 해야 되겠어요.
5: 아, 그렇습니까? 너무 환해졌어요, 그죠?
7: 아, 왜 그러세요?
5: 예.
7: 하여간 뭐 그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오만함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엑스에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냉정한 국민 평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뭐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5: 아, 그래요.
7: 네?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공소 취소 뭐 이거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톤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5: 예.
7: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보면 또 확 톤을 낮추셨는데 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15-1로 이긴다고 하다가 사실상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에 보면 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서는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것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
5: 예.
7: 그 이전에 그 이번 저 정권이 출범하고
5: 예.
7: 그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얼마나 이른바 의회 폭력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5: 예.
7: 무슨 뭐 그 법 왜곡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공소 취소 특검을 한다고 아예 이름을 공소 취소를 위한 그런 그 국정조사 청문회 그러면서 그 청문회에 그 본인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나 증인들을 하나도 채택을 안 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무슨 박상윤 검사에 대해서 거의 폭력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정상적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국민들 마음속에는 대못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받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때문에 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교만한 권력은 심판받는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1: 맥수장이
2: 벌써 교만해지셨어요.
1: 아, 벌써
2: 심판 받는다는 걸 아시면서 교만한 말은 하시는데.
0: 어, 뭐가 교만해?
2: 아니 이재명
1: 6일 만에 교만해졌어요.
2: 그러니까 며칠 네. 만에 교만해지시는데 참 이게 정치인들이 아, 초심을 생각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야.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1: 예, 예.
2: 이번 선거에서 진 이유들. 그걸 좀 보시면
1: 예.
2: 우리가 통합과 포용에 대한 그런 그릇을 못 보여줬다. 선거 기간 내내
1: 예.
2: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 딴 마음 먹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았다. 저는 아주 뼈아픈 얘기들을 했다고 봅니다.
1: 아.
2: 그리고 공소취소 이 특검법 예. 이제 조작기소 검사들을 예. 처벌해야 된다라는
1: 예.
2: 특검법의 추진은 대통령이 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겁니까?
2: 그럴 수도 있는데
1: 예.
2: 민주당이 주도했던 부분이고 당시에도 이걸 선거를 앞두고 굳이 이 법의 추진의 취지가 왜 지금의 타이밍이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1: 예.
2: 그리고 나서 이제 공소 유지 권한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제동 걸고 나섰죠. 이거 시기가 안 좋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봐라라는 것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공소 취소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지적하는 것들은 이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사실은 사실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순방 가운데
1: 예.
2: 지지율 폭락에 따른
1: 오늘
2: 사과 메시지를 냈어요.
1: 죄송합니다.
2: 책임을 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인의 기준은 무능한 정치인과 유능한 정치인을 나누는 딱 기준은 책임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그거를 계속 줄곧 해왔다고 봅니다. 기자회견, 순방 가서도 메시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게 아니라 이거는 선거를 치렀던 집권여당의 민주당의 책임이 크지 않냐.
1: 김재혁 씨가 하실 말씀이 많은 얼굴이지만 일단 김유정 전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3: 네.
1: 예. 그래서 정청용 대표가 이제 대통령의 지선 평가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지만 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반성한 것 같은데 얼굴도 완전한 반성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일단. 김유정 의원님.
3: 그 대통령의 지선 평가에 공감한다. 반성할 네. 것은 반성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선거 직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 그 선거 직후에는 승리다. 그런데 서울은 아프다. 이거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4: 큰 승리다.
3: 예. 네. 그런데 대통령은
1: 예.
3: 이거는 그 이겨야 할 것을 진 것은 사실상 승리라고 할 수 없다.
1: 네, 성공 아니다.
3: 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목조목 아주 뼈아프게 그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반성할 게 있다면 반성하고 제 책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당대표로서 선거 그 결과 딱 나오고 나서 이 얘기를 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1: 예.
3: 그런데 또 뒤끝은 있는 것 같아요.
1: 정청래 당대표도
3: 예, 뭔가 뒤끝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정권은 짧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야당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3: 야당이 여당 혹은 뭐 대통령
1: 얼마나 오래 갈 줄 알아 뭐 이런 예, 느낌이죠.
3: 금방 끝나 막 이런 거잖아요.
1: 맞아요,
3: 5년
1: 맞아요.
3: 짧어 예. 막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정제된 어떤 발언을 준비해서 모두 발언을 하고
1: 예, 예.
3: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얘기를 다 듣고 나서
1: 이제
3: 막판에 또 본인이 추가적으로 한 얘기 중에 담긴 이야기들이라고 하거든요.
1: 예.
3: 그러면 약간의 이제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굉장히 좀 난감한데 해보자는 건가 뭐 이런
1: 해보자는 건가
3: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1: 아,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면 이게 정권은 대통령을 의미하는 걸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임기를 의미하는 예. 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갈등의 소지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제 정권은 짧다 이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당무원금은 적절하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긴 했어요.
3: 예,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네. 액면 그대로 딱 펼쳐놓고 보면은 조목조목 맞는 말이죠.
1: 네.
3: 그런데 행간을 읽어야 되고 어떤 계기로 이 얘기가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이거는 정말 두 달 남은 전당대회가 이게 정말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가?
1: 어떻게 되거나?
3: 예, 선거가 끝났는데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1: 연임선언 아니에요?
5: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친명 그룹들은 정청래 대표 당대표 선거 출마하지 마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1: 예.
5: 그랬더니 정청

0: 박근혜 대표가 싫어. 나 출마할 거야.
1: 정권을 짤다.
0: 이거예요 그냥. 상관하지 마. 나는 당원만 믿고 갈 거야.
1: 국민은 영원하다.
0: 네. 그러니까 왜 자꾸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당에 관여하려고 그러냐. 그 이지은 대변인이 하는 말이 딱 그게 드러난 거예요. 왜 윤석열 그때처럼 왜 그렇게 당무에 개입하려고 그러냐.
1: 차기 당대표를 혹시 찍은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0: 그러한 이렇게. 인식과 예. 판단을 이렇게 지금 내비친 건데 저는 이거 정청래 대표가 영린을 건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1: 더.
0: 지금 살벌해요. 청와대 분위기는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정권은 짧다. 이전에도. 정청래 대표가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못 알아들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살벌합니다. 이거 진짜.
1: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냐.
0: 유혈 사태가 날 수 있어요. 유혈 사태? 제가 보기에는. 예.
2: 유혈까지는.
1: 백수하게 묻혀.
3: 무혈인가?
1: 무혈 사태.
2: 근데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짭다라는 단어는 네. 매우 부적절하죠.
1: 그죠?
0: 그럼요.
2: 이거는 이건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야당 대표할 거야 라는 선언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예, 예. 이지은 전 대변인이 그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한 거는 매우 부적절했고요. 아유, 그리고 당무 개입의 농도도 아예 달라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죠. 당 지도부가 그 평가를 올바로 하지 못하니 예.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왜 우리가 졌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준 것이고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이재명 정부예요.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수혜자는 그렇죠. 국정운영의 뒷받침을 당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예. 그 결과가 못 당하게 생겼으니까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해 사퇴하라고 했어요. 그런 데서 연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행간은 있기 나름인데 오늘 발언 자체를 보면 사실 한번 해봅시다.
1: 그렇지.
2: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1: 한번 해보자.
2: 그러니까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은 짧다. 뭔 말이냐면 이 국민은
1: 당원이죠.
2: 당원이에요.
1: 당원이죠.
2: 당원은 영원하다. 나에게 있는 당원은 네. 내가 지난번에 박찬대 의원도 이겼다. 그러자면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박찬대 의원도 내가 당원으로 네. 한번 눌러서 내가 당대표 됐는데 이번에 내가 연임하는 거를 뭐라고 막겠냐. 당원 승부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하고 똑같아요.
1: 당원 1인 1표제 1인
2: 그렇죠. 1표제 그래서 사실 믿는 구석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2년차 들어가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서서 반기를 들어서 설사 연임 당대표가 돼요. 그럼 집권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의 그런 관계가 실력 행사를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을 꺾어요. 꺾어요. 이건 가정이에요.
1: 꺾는다면
2: 꺾을 리는 없겠지만 예. 꺾는다면 대통령 급속도로 레임덕이 옵니다. 그런데 예. 본인의 정치는 살아나요. 그게 국가를 위한 일입니까? 이 정부의 집권한 우리 대통령을 위한 일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정치 스케줄을 알겠으나 예. 당대표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설사 억울하더라도 책임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1: 예.
2: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언지를 아주 나이스하게 해줬잖아요. 예. 그런 논을 예. 꺼내들면서 예. 그러면 좀 행간을 읽고 물러나줘야죠. 때가 아닌가 보다. 내가 서울 경남을 잃어버려서 이거 참 아쉽다. 이것만 지켰으면 내가 여기에서 이런 욕은 안 먹을 텐데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1: 최소한 물러나지 않더라도.
2: 그러니까 사퇴가 아니라 연임을 하지 말라. 연임 도전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예. 누가 이 정청래 대표한테 사퇴하라고 하겠어요. 저도 반대예요. 남은 임기를 다 잘 마치시고.
0: 얼마 안 남았죠.
2: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고 대통령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을 잘 갖고 가는 일이다라고.
3: 저는. 그 아시다시피 저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늘상 비판적이었어요. 예. 지금도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예.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총리와 뭐 기자 시절부터 친분이 있어요. 그런데
1: 아,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보면 객관적으로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개입이 심하다. 이거 너무 개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이 이제 저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김민석 총리를. 예,
1: 당대표 시절에.
3: 당대표 시절에. 예. 저 그 왜 이렇게 안 올라요? 지지도가. 그래서 버스 자기 차에 태워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1: 예.
3: 그다음에 총리로 데려갔어.
1: 예.
3: 많이 키워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대표를 내려보내면서 본인 해외 나가는데 당대표한테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1: 예.
3: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여태까지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을 나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0: 훌륭한 총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공정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건 사실상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0: 옛날에 제 비슷한 아까 이지은 씨도 그 얘기했지만 예. 제가 이제 어떻게 낮에 저 장르만 여의도에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녁에 또 이지은 씨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결국 예. 그분이 그 이상하게 좀 곤욕을 치려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뭐 그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1: 예.
0: 과거에도 용산에서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당대표 예. 하는데 야 한동훈이는 절대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무슨 저 김옥균 프로젝트니 뭐냐 하면서 온갖 그런 탄압을 하고 뭐 아예 용산이 그냥 그 저 선거 캠프처럼 됐었어요.
1: 네네.
0: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싹 텄다고 저는 봐요. 대통령은 어쨌든 그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거에서 자기 당이 잘 되길 바라고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 자리예요. 그런데
1: 예.
0: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나는 특정 사람 싫고 이 사람을 찍어야 되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후유증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1: 예, 장수장님이
2: 대통령께서 좀 세게 드라이브 걸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2: 그건 선거 결과를 보고
1: 네.
2: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2028년도 총선을 공천을 하고 총선을 치르면
1: 네.
2: 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1: 아,
2: 서울. 수도권 민주당이 이겨야 될 기초단체장들도 졌잖아요.
1: 맞아요. 네.
2: 대구도 졌고 경남도 졌단 말이에요.
1: 국값도 지고.
2: 네. 야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제 1당 자리도 정청래 얼굴로 치르면 뺏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하면 나의 정치적인 위기가 오겠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반수 뭐 넘어가면 또 법률안도 막 바꿀 수 있고 물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1: 예.
2: 또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하다가는 또 다른 곤혹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당의 주도권을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1: 2년 후에
2: 2년 후 총선을 생각해보면 걱정이 되는 거죠.
1: 과반을 뺏길 수도 있겠네.
2: 네. 그런 차원에서 아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되면 안 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것이 아닌가라고도 분석해봅니다.
1: 대통령이 이제 2, 3일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3: 이렇게 상태 안 좋았다.
1: 상태 안 좋았다. 정확한 워딩이 그거였는데 근데 오늘 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제 국민은 가라이고 당원이라고 이제 맥소장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제 해석은 아닙니다.
2: 제밖에 나온 것 같아요.
1: 네.
2: 저요? 아니요.
1: 네.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 생중계를 도입하겠다. 사실 국무회의가 이게 근거를 뭐라고 했냐면
2: 약 올리는 건데
1: 이거 내가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도 생중계 못할 게 뭐냐는 당원들의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이것도 당원들의 문자 메시지 이걸 또 강조합니다. 아, 이것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쁘지 않을까.
4: 그게 당원은 영원하다고 얘기했던 그 대목을 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1: 아.
4: 그러니까 지금은 연임의 어떤 그 의지를 불태우는 것들이
1: 예.
4: 벌써 이제 당원들을 추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1: 아.
4: 이재명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힐날했어. 나한테 그릇이 작다고? 내가 땀만 먹었다고? 어? 나한테 더 책임지라고 그러네? 연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익히는데 내 뒤엔 당원이 있어.
1: 아.
4: 우리 당원 대결 한번 해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당원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겨요. 이 부분을 저는 던지는 메시지로 봐요. 왜냐하면 네. 공개를 함으로써
1: 아하.
4: 이제 당원들이 공개를 한다면 계속해서 추동을 할 거 아니에요.
1: 네.
4: 거기에서 계속 양성을 하고 전당대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말하자면 퍼포먼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 어허.
4: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화답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고심하기보다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는 연임 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반기예요.
1: 반기다.
4: 예.
1: 김희정 의원.
3: 저는 의원총회 생중계 도입 추진하겠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와서 갑자기?
1: 갑자기. 그렇죠.
3: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예.
3: 이게 박찬대 이제 지금 시장 됐죠?
1: 예, 인천시장.
3: 예, 두 후보가 당권 경쟁할 때 박찬대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기 다 끝나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의원총회 생중계 도입하겠다? 글쎄요, 전 당원표를 의식한 갑작스런 진정성 없는 뭐 의원총회 생중계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1: 예?
3: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이렇게 본물 쏟아내듯이 막 이렇게 대표가 하는가 그리고

0: 출장에 안 가고 전북을 돌면서 네. 호남의 사찰을 돌면서 왜 그랬는가. 120만 가까이 되는 권리당원 중에서 호남이 35만에서 40만인데 네. 거기 표단속인가.
1: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도 가서 오찬 함께하고
0: 같이, 식사하고 그다음에 사찰을 돌고 익산에 김민석 총리의 자택이 있는데 아. 너는 환송 가고 나는 익산 나는 전북 간다 이건가. 그래서 이게 그냥 마냥 굉장히 선의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우식 비서실장은 표피적으로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동전쟁, 대내적 여건이 안 좋고 선관위 이슈도 있으니까 국정조사도 지금 양당이 제출해놓고 하니까 그런 현안들이 있다. 네. 그래서 환송 인파를 최소화했다. 근데 시스타의 노래 있잖아요. 네. 있다 없으니까.
1: 시스타 노래까지 나왔어요.
0: 네가 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2: 계속해요.
0: 뉴스가 이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뉴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야.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이런 모습이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선거 없는 2년이 국정을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패를 가리는 그런 골든 타임인데
1: 의원총회를 생중계하면 예.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잖아요.
2: 보세요, 이게
1: 개파가 명확해지는 거 아니야?
2: 개파가 명확해진 것보다도 에. 제가 지역구면 에. 야 우리 의원은 왜 입 다물고 있어? 아하.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너나 없이 나와서 한 마디씩 안 할 수가 없어.
1: 그러네.
2: 막 떠들어대. 에. 제가 보기엔 개판됩니다. 개판되는데 이게 말이죠.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도 사실은 쇼예요. 이거는 국무회의에서는 비밀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 이거 미리 알려주면 안 되고 외교 문제도 그렇고 혹은 저 주택 정책이라든가 예. 모르는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이것이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정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야 이게 대통령이 저는 그 국무회의 뭐 생중계하는 것 또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네. 결국 이걸 따라서 이제는 의총도 뭐 생중계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예 파퓰리즘 정당으로 가는구나.
1: 속마음을 다 보여주자.
3: 뭐 의총 잘 아시잖아요. 의총이라는 게 저는 이게 생중계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국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담아내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인데 굳이 그걸 생중계를 왜요? 차라리 그냥 공개를 하세요. 비공개를 하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기자들한테 공개를 안 해요. 문 닫아놓고 보좌진도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런 게 문제였어요. 당직자도 이제 못 들어가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그걸 개선해야지 그냥 생중계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빗대서 국무회의 하는데 나도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이조차도 대통령한테는 뭔가
4: 대드는 거지.
3: 들이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 한번
4: 최고위원 회의를 공개를 하는 게 낫잖아요.
3: 차라리 최고위원 비공개 사전회의를 공개하든지 네. 그런 게 훨씬 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거와 대등한 대조군이지 의총은요 공개할 게 아니라 사실 그냥 기자들한테만 공개만 해도 충분히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된다. 근데 굳이 당원들한테 한다는 게 야. 이거 당대표 선거 앞두고 당원들 배양하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숙고 끝에 내가 자녀 임기를 1년 대표를 해보니까 예. 의원총회 생중계하는 게 여러모로 당원들에게나 국민들에게도 이게 좋겠더라라는 예. 숙고 끝에 뭐 중간에 나온 어떤 아이디어도 아니고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왜 못해. 아니, 이런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1: 실제로 말 그렇게 했어요 지금.
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선의로 해석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4: 이 상황을 정청래 네. 대표가요. 네. 그냥 어느 동아리의 대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당 대표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가볍게 처신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집권 세력을 대단히 위험스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정말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시잖아요.
1: 아, 그 해외 순방 중에 항상 보면
3: 지금 벌써 시작됐어요.
4: 이제 네. 말 그만하셔야 돼요.
1: 그죠.
4: 말 그만하시고 대통령 귀국하실 때까지 네.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의 대형 스피커들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대형 싸움 나요.
1: 그래서 일단 10일이죠. 10일.
4: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를 기다리는 그러한 차분한 모습 보이시고 대통령 들어오시면 두 분이 만나셔야 돼요. 만나가지고 서로 오해가 있으면 오해 풀고 서로 내심 의중 뭐 파악할 거 있으면 파악하고 의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감정 싸움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친명 대형 스피커들이나 네.

0: 이 패널 분들은 정청래 대표 엄청나게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또 내일 김어준 씨 방송 나와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또 한마디 하고 이거 악순환이거든요. 이거 진짜 큰일 나요.
1: 아니 10일 동안 이제 유럽 순방 G7 하는데 언론사에서 이제 대통령이 뭐 했는지 아무것도 안 다룹니다. 계속 그냥 이제 그 1번 아이템으로 계속 당첨 갈 때 이것만 할 거예요. 맞잖아요. 기억나시죠? 아,
2: 저는 네. 야 우리 장성철 앵커가 진짜 중립적이네. 깜짝 놀랐네.
0: 제가 뭐 사회
1: 뉴이재명.
3: 뉴이재명.
2: 그러니까 뉴이재명이야. 아니 저렇게까지 해법을 제시해 준단 말이야.
0: 그쵸, 안 말하면
2: 어제 되겠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열심히 싸우시네. 박수나 좀 쳐드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1: 네. 팝콘 가기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2: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네. 얼마나 당했어. 보면 뭐
4: 거기도 보지 않았어요.
1: 거기도 보지 않았어요.
2: 아 거기가 훨씬 심해,
4: 여기는
2: 거기가 훨씬 심해.
1: 지금 현재 권력이 더 심할 수밖에 없죠.
4: 아니, 현상은 네. 심한데 네. 여기는 절대 권력은 아니더라도 가장 큰 그 말하자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1: 여당 대표.
4: 여당 대표의 각이 네. 언제까지 가겠어요? 저 오래가지 못합니다.
1: 아,
4: 그래서 현명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이게 자꾸 생각나요.
1: 보수?
4: 아니 진보. 진보는 보수로 망한다.
1: 분열로. 진보는
4: 보수는
1: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4: 네. 진보는 이제 분열로 망한다. 이게 자꾸 떠오르는 게
1: 예. 10초?
4: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씨앗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신고 있어서 말씀한 대로 자제하셔라.
0: 입 다물어야 돼요.
4: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1: 예. 자,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2부에서도 노커 대련 현 전국 상황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5: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북쪽 기압골 영향으로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부 내륙 강원도 충북 경북의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다시 중부와 전북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강원도에 최대 40mm 안팎이 되겠고 대기 불안정 강해지면서 돌풍 벼락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대구 16도 광주 17도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대전 26도 광주 부산 27도 대구 29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당분간 초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번 주말부터는 30도 안팎의 좀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6: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7: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You sing to one.

0: 탈출시켜놨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정우의 아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노코 대련 이어가는데요. 자, 2부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 그렇죠,
0: 아, 예, 우리 장수장님께서 예, 또 쓴소리.
2: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상당히 좀 즐거워하시는데 여권이 이제 분란이 일어나니까
0: 정부 여당이 힘드니까
2: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왜냐하면은 여당이 뭐 여러 가지 위기를 잘 수습하고 뭐 잘 해나가는 모습 보이면은 야당도 이제 긴장해가지고 야 장동혁 체제를 우리가 빨리 끝장내고 개혁과 세신으로 가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권이 저렇게 티격태격 싸우니까 지지율도 뭐 비슷해지고 역전됐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는 내가 말이야 이거 당대표로서 역할 잘하니까 지지율도 오르고 지금 여권이 지금 막 싸우고
0: 붙었어,
2: 있잖아.
0: 지금.
2: 내가 역시 확실히 중심을 잡고 잘 지켰어. 장동혁 체제가 공고화됐어요.
3: 아, 이런 깊은 뜻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2: 여권이 잘 지키고 있는 거를
3: 내가 그 깊은 뜻을 몰랐네.
0: 몰랐어.
2: 안 좋아요 지금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안타까워요.
4: 맞는 얘기 같아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버텨줘서 이만큼
2: 그러니까.
0: 아니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데
2: 그러니까요.
4: 객관적 데이터
0: 객관적 데이터를 얘기하잖아.
2: 관장하는 거예요.
0: 정석 대표 요즘 데이터의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건데
3: 네, 뭐 어떤 경우든 그 억지가 통하는 세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뭐 장도혁 대표가 주장하는 것이나 아니면 무슨 그게 뭐 대통령이 되셨든 아니면 뭐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가 됐든 그 주장하는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이 되면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더라고요.
0: 자, 여기서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점식, 김도읍 그리고 성일종 의원 세 분이 붙었는데 1차에서는 정점식 47, 김도읍 39, 성일종 20이었다가 결선 투표에 가서 정점식 55표, 김도읍 48표 이렇게 얻어서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김종혁 최고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3: 뭐 예상했던 거잖아요.
0: 아, 그래요?
3: 네, 정점식 씨가 아무래도 뭐 미리 좀 짜러진 틀대로 움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오히려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게 지난번 선거 때는요. 그 16대 30대 60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원석 대표가 60을 얻었고 그다음에 김성원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의 지지를 받았던 김성원 씨가 30 그다음에 이현승 의원이 16인가 이랬었어요. 근데 사실 이현승 의원의 16도 친윤 쪽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둘을 합치면 거의 70이 넘는 거였고 7대 3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이른바 친한계가 밀었고 그다음에 초재선 그룹이 좀 밀었고 그다음에 오세훈 쪽에서 밀고 해서 이게 48까지 간 거잖아요.
0: 김도부 의원이. 네,
3: 김도부 의원이 48 53이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한편은 저 누가 그 해외에 나가 있는 그 배현진 의원이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49대 53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별로 55였나요 참?
0: 55.
3: 55이니까
0: 6표 차이다.
3: 6표 정도 났는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전화를 해보니까 한 6, 7표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오,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3: 그러더라고요. 뭐 누가 그랬다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0: 어쨌든 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3: 예상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제가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명한테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0: 그래서
1: 예.
0: 저는 뭐 하루아침에 이번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뭐 친윤이 아닌 뭐 친한계가 뭐 원내대표를 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좋기는 하겠지만 되면
1: 예. 예. 예,
0: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그냥 그 이게 그냥 합당한 예상 가능한 수치였고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이 알기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그렇게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2: 도로 친윤당이라는 평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든 굉장히 아픈 지적이다 이렇게 이분이 또 말씀을 네, 해요.
0: 그래서 네. 지금 친윤들도 아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당을 그 장동혁 대표의 얼굴로는 더 이상 가는 게 어렵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2: 예.
0: 제가 이분 저분 다 그 통화를 해봤더니 거의 다 의견의 일치를 보더라고요. 장동혁 체제로는 안 돼.
2: 예.
0: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친윤이나 혹은 친한이나 다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 예.
0: 아마 이 선관위 사태가 좀 가라앉고 난 다음에는
2: 아하.
0: 굉장히 우리 쪽도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민주당도 뭐 민주당은 우리보다 훨씬 심하겠지만
2: 아, 더 심하게 바라시고 있니까 네.
3: 아, 뭐 심하든 말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잘 지혜롭게 민주당을 헤쳐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2: 예.
3: 국민의힘은 장동혁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노력들을 안에서 한다 하더라도
2: 예.
3: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장동혁 지도체제를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2: 또 현 최고위원들이 물러나실 생각이 별로 없어요.
3: 없어요. 네. 거기에다 정종실 신임 원내대표도
2: 네.
3: 본인이 오늘 발언을 보니까 중립적인 얘기를 하긴 했어요.
2: 아.
3: 뭐 의총을 통해서 뭐 물어보고
2: 의원들의 의견을 또 듣고
3: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거취 문제도 또 의원들의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묻겠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7회밖에 차이 안 났는데 압도적으로 됐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결선까지 가서 겨우 7표로 네. 신임 원내대표가 되다 보니
2: 예.
3: 송원석 전 원내대표와 여러 가지 뭐 논의 끝에 정책위의장 그만두고 나왔으면 압도적으로 자기가 과반으로 됐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았거든요.
2: 예.
3: 그러면 당내의 의견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2: 아하.
3: 그리고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장 대표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2: 없죠. 없어요.
3: 권한이 없어요.
2: 없어요. 네.
3: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장동혁 지도체제가 그 이 국민의힘 내에 쇄신을 요구하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뭐 그런 의원들의 바람은 있을지언정
2: 네.
3: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냥 1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정확히는 내년 언제까지 해야
4: 해요? 7월인가?
2: 내년 네. 7월.
3: 7월까지 가요.
2: 7월 말까지. 네. 아하. 그럼 내년 7월 말에 전당대회가
0: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마 못 갈 거라고 봐요.
2: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이게 끝나고 나면 일단 보수 언론에서부터 장동혁 체제는 안 된다라는 여론 사설 칼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그리고 대여 투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도부가 무슨 유효타를 날린 게 없잖아요. 계속 그냥 무슨 몸빵으로 필리버스터 하든가 뭐 단식 하든가 뭐 이런 거 했지만
2: 예.
0: 된 게 없었어요. 제대로 성과를 이룬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원들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2: 예.
0: 우재준 그다음에 김재원 양양자 신동욱
2: 예.
0: 이 네 분은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2: 오.
0: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서
2: 예.
0: 이분들도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앞으로 여기서 1년 더 최고위원 하면서 이 비난과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내가 앞으로 정치 생명 이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2: 예.
0: 아마 김민수나 뭐 이런 분들은 그냥 버티겠죠. 그렇지만 이게
2: 조강환.
0: 여론을 네. 네. 여론을 거스를 국민 여론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네. 없어요.
5: 아니 근데 여론을 거스르고 장동혁 대표가 여태까지 버텼잖아요.
0: 아 그 1년 동안 이제 막
5: 여태까지
0: 기를 쓰고 한 거지.
5: 아니 본인을 공격했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라는 그런 궤변을 장동혁 대표 계속해서
0: 맞아요.
5: 해온 거 아닙니까?
2: 예.
5: 그래서 저는 이 55표가
2: 예.
5: 소위 당을 좌우하는
2: 정점식 의원이 받은 55표
5: 예. 예. 언더찐윤 55에서 60명 사이래매요. 그 의원들이 거의 국민의힘을 막 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2: 예.
5: 그래서 정점식 의원이 그 언더찐윤들이 그 정하는 대로 번호표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돌아간다면서요.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잖아요. 원내대표는 순서대로 가는 거다.
2: 예.
5: 그 다음은 누구라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전혀 변화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
2: 예.
5: 저는 소위 그 내부의 분위기는 제가 추정컨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2: 예.
5: 이번 신임 원내대표하고 장동혁 예. 대표가 임기를 다 마친다고 생각했을 때
2: 예.
5: 내년 여름이면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러면은
5: 다음 대표에게 공천권이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5: 그럼 그때 우리가 뽑아서 하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2: 아하.
5: 그러니까 지금은 장동혁 그냥 일단 한번 가볼까? 어차피
2: 큰
5: 지도부가
2: 뭐 대세 문제 없으니까.
5: 그리고 본인들도 조용하잖아요 지금.

0: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1: 공천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네.
0: 그러니까 내년 다음번 대표가 중요하지 뭐 지금이야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2: 그러니까 게 아닌가. 한 두 달 뒤에 보시죠 뭐.
1: 오, 두 달.
0: 두 달 뒤에.
2: 네. 어. 두 달쯤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1: 저기 이게 쇼츠 나왔습니다. 김종혁의 예언.
2: 지난번에
1: 두 달 후를 봅시다.
2: 제가 이긴 거 알죠?
0: 적어놔야 돼.
1: 두 달 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2: 아니요. 두 달
1: 8월 초인데? 두 달 후면? 8월 10일.
2: 논란이 이제 상당히
0: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요?
2: 심화될 거예요.
3: 그러니까 두 달 뒤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기 앉아서 한 달만 더 보시죠.
2: 그런 적이 없는데?
3: 아니 이제 예를 들면 뭐 보수 언론에서 장동희 지우철은 안 된다. 이거는 네. 1년 동안 계속 보수 언론에 그래 썼어요. 지방선거 할 때부터 윤석열과 결혼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안 된다를 했는데 버텼고 저는 장동희 더 세졌어요.
1: 더 세졌다.
3: 왜냐하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사실 본인의 권력 구조를 공고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손을 잡았잖아요.
1: 예.
3: 윤 어게인.
1: 예, 윤 어게인.
3: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책임론이 터지니까 이제 이 파워업을 해야 돼. 부정선거 세력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파워업이에요.
4: 전환계시가 다시 화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3: 뭐 저는 사실상 이 잠실체육관 쪽에 가서 지금 참정권 침해에 대한 그 저는 정당한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제 부실선거를 부정선거로 올라타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그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흑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흑화됐기 때문에 더한 세월도 견뎌왔는데 내가 1년 못 견디겠어 하는 마음으로 장동혁 대표는 이제 버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달 예언을 하셨는데 제가 무슨 두 달 뒤에도
4: 알려주세요. 두 달에 무슨 일이 있어요?
2: 아, 없어요.
4: 없어.
2: 두 달 뒤에 얘기하자고요.
4: 아, 두 달 뒤에.
2: 네.
4: 아, 그냥 던지신 거다.
2: 한판 승부를. 선관위 뭐 그런 부분도 뭐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 내부에서 이제 체제 정비가 좀 뭐 원내대표로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거예요.
4: 자, 우리 장성철 수장님이 그 한동훈 의원과 전화 이제 서로 전화가 없고 통화를 못해서 약간 서운해하셨는데 통화 됐었어요?
5: 아니
4: 아직까지 안 되셨어요? 네.
5: 아니 뭐 서운한 건 아니고 그냥 뭐 당연히 바쁘시고 하니까 뭐 그런 거 다 이해하고
4: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5: 아니요 그리고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0: 콜백이 안 왔어요?
4: 콜백이
5: 아니 했어요. 왔는데 제가 또 못 받고
0: 그래도 받을 때까지 해줘야죠 한동훈 의원이.
5: 왜요?
0: 아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제가 했는데 또 이제 전화기 꺼져 있고 전화 왔는데 제가 전화기 꺼져 있고 그랬어가지고
4: 전화기는 저는 뭘 안 끄지 않아요 전화기?
5: 비행기 타고 뭐 내리고
4: 비행기 인정 비행기는 인정
5: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져 있었고 그랬는데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거고
0: 굉장히 서운한 건데
5: 김희정 의원님 서운해하셨겠지만 저는 뭐 별로 그런 거에 뭐 서운하지는 않고 그냥 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힘을 많이 쏟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제 뭐 복당에 그렇게 연연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김종인 최고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뭐 시간은 한동훈 의원의 편이다. 편인 것 같고 나 왜 이렇게 복당이 안 되지? 막 안달복달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시면 그냥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보수파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4: 원내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지금
5: 이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정치인 뺏지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당해요. 진짜 정치권에서
4: 아이 뭘 또 사람 다 사람이죠. 사람인데 이제 뺏지가 없는 사람
5: 상징적인 의미로 상징적 의미로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날개를 다른 거니까.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좀 이제 지도자적인 미래 비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수를 어떻게 우리 경제 뭐 이렇게 그 법사위는 안 갔으면 좋겠고요.
2: 아니 안 가기로 했죠.
0: 일지망이 정무위라면서요.
5: 그러니까 경제 쪽 가는 게 맞아요. 정무위나 기재위.
0: 무소속은 국회의장이 정하는 거예요.
4: 아 조정식. 그 국회의장이
5: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정도면 좀 의사를 받아들여서 배려를 다 해주니까 좀 조정식 의장도 배려해 주시고
0: 어디로 가는지 한번
5: 그러면 돼.
4: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등원
0: 한동훈요
5: 아프죠. 먼저 이제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반성문부터 쓰시고. 서 수장님
0: 왜 반성해요?
5: 예측이 틀렸으니까
4: 서영주 수장님 지금 왜 지금 휴대전화 보고 계세요? 지금
3: 할 말은 많이 주세요. 있으나 아니 할 말은 많이 있으나
4: 평택은요?
5: 평택은요?
3: 그것도 할 말이 서울은요? 많이 있으나
2: 그러네 다 틀렸네
3: 이변이니까
2: 이변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3: 솔직히 그 국민의힘 쪽 그 편을 들어서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것이지 마음은 안 그랬을 거예요.
5: 마음도 그랬어요.

0: 김종 의원님은 더 추가하신 말씀이.
1: 글쎄요. 한동훈 의원은 그래도 뭐 소개 목적을 달성했고 그다음에 그렇죠.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그 팬클럽을 향해서도 얘기를 했고 했으니까 본인이 국회에 들어와서 과거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예. 본인이 이제 입장이 좀 반대가 돼 보면 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국회 나와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깨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뭐 보수 건전 보수 보수의 재건 이런 기치를 가지고 출마를 했던 거니까 예.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뭐 복당 여부와 무관하게 예. 저는 장경욱 체제의 반기를 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게 모르게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세를 규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의원회관에 방이 생겼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구심점이. 어디 가서 밖에 카페에서 맞아요.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한다면 뭐 정치인으로서 뭐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저 얘기 좀만
0: 더 하세요.
2: 제가 한빠라는 상당한 오해 아닌 오해를 한빠. 받았는데 예.
0: 한빠.
2: 무조건 한동훈 편드냐 그러는데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배지를 달아야 국민의힘이 바뀔 수 있고 보수파가 희망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 중에 이제 한동훈 대표 옹호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그러한 몫은 이제 팬덤층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님 같이 측근분들이 하셔야 될 거고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예. 이제 비판하고 또 쓴소리도 하고 그 뭐 또 제가 위도운이들한테 욕 먹을 거지만
3: 욕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 또 제 전매 특허 아니겠습니까?
3: 욕받이
2: 권력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라는 본래의 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3: 우리 표정이 안 좋아요. 초심 회복하겠다.
4: 아니, 무슨 권력이 있다고?
1: 아니 잘하는데도
4: 그냥 단독으로 올라와갖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아유. 계속 무슨 개밥의 도토리처럼 계속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아니죠. 권력이에요. 이제
2: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예. 큰 관심과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비판하고 예. 그렇게 좀 하려고요.
5: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저도 비판을 하고 또 칭찬도 할 건데 예. 칭찬할 대목은 그래도 건전 보수를 위한
2: 그렇죠.
5: 그런 방향 제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해요.
3: 예.
5: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을 품지 않았던 부분도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다만 고쳐야 될 부분들을 좀 지적하는 건 그러니까 의원이 되기 전에 한동훈과 지금 의원이 돼서 한동훈은 헌법기관으로서 최소한 정치를 한다는 입장에서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예? 좀 말꼬리를 잡고 공격하는 방식, 깐죽거리는 방식, 그다음에 오로지 싸움을 거는 것들이 정치력을 높인다는 그런 방식들은 좀 지향하고 예. 좀 대화 타협을 통해서 본인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아까 뭐 경제 분야 쪽으로 좀 성과를 그렇죠. 낸다든지
3: 정보위를
5: 가서 어떤 국가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본인의 이미지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들어왔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 가지를 막 잡아갖고 공격하고 이런 예. 것들이 보수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아직 의원 한동훈의 모습은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비평은 추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를 보시면서 그렇죠. 판단하시고 자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이제 장동혁 당대표는 재선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가 본인 편이 아니야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편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4: 오세훈 시장은 빛나는 승리를 했어요.
3: 예, 예.
4: 거기는 이제 정원호 후보를 예. 잘못 픽한 거죠. 뭐 잘못 뽑은 그런 것도 있고 그쪽에서 계속 아웃복싱을 하면서 누가 도전자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도 큰 그 영향을 미쳤지만 어쨌든 정치는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빛나는 승리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수의 입장에서는 한동훈과 오세훈이라는 차기 그
3: 대권주자
4: 대권주자 두 명, 확실한 두 명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예.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2: 그럼요.
4: 혼자 고립무원지경으로 공격받고 어려워요. 근데 양쪽에서 이 두 든든한 기둥이 한쪽에서는 행정 쪽에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정치 쪽이 있으니까 그

0: 열심히 서로 이렇게 뛰어서 그래서 보수의 파이를 넓혀서 그 크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이 나서서 그 정권 탈환해 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세훈 시장,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지만 오세훈 시장님의 그 성취를 대단히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하시길 그 기원합니다.
1: 자, 근데 이제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지방선거 중단했던 여론조사비 대납 재판에 오늘 출석을 했죠. 이제 1심 선고가 이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에 내려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과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명태균 씨 주장은 걱정하지 마. 어차피 재보궐선거 치르게 된다. 본인도 SNS 이부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김희정 의원이 웃으셨으니까 김희정 의원이.
2: 글쎄요. 이건 이제 1심 가봐야지 알 것 같고요. 예. 또 뭐 3심 대법원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사실 큰 소리 친 건 딱 하나만 맞는 것 같아요. 본인 구속되면 윤석열 정권 한 달 안에 끝장난다. 아, 뭐 이 정도만 맞춘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도 좀 상당 부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론조사비 대납 요 관련한 거에서는 그냥 이거를 쉽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대답한 사람이 있는 거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인과관계 또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재판에서 다투게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서 재판 결과도 매우 중요하긴 하죠. 명태균 씨가 큰소리 칠 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대로.
1: 예? 예?
2: 그러나 재판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일단은 당선이 된 이후에 치러지는 예. 재판이니까 예.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는 있겠죠. 본인은.
3: 이거야말로 조작 기소가 아니냐. 민주당에서 특검을 통해서 조작 기소를 이걸 밝혀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주장만 있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언도 없습니다. 예.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명백한 뭐 문자 주고받은 거 녹음 파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뭐 유죄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검찰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서울시장, 야당의 서울시장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조작 기소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 맥수장이 왜 웃으세요?
4: 아니 뭐 재판에 네.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네. 앞두고 있는데 이걸 조작 기사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1: 예.
4: 뭐 증언 증거가 없진 않아요.
3: 아니.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조작 기소에 당했다고 계속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주장했는데
4: 그
3: 뭔
4: 재판은
3: 소리예요?
4: 연속상상에 있는 게 아니라 개별의 재판이잖아요.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와 이런 조작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1: 예.
4: 지금 뭐 검찰이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에서 지금 뭐 없어요 해봤자 뭐 재판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저는 다만 진짜. 지금 고약한 게 오세훈 시장이 적은 장동혁 대표가 됐잖아요.
1: 예, 재선걸 주장하고
4: 거기에다가
1: 있어요.
4: 이제 1인이 그 이 소청
1: 심사소청.
4: 예, 네. 심사소청을 해서 선거 무효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심사하고 있어요.
1: 맞아요.
4: 지금 현재 잠실에서 참정권 침해라든지 재선거 재투표를 주장하는 바가 예. 이게 그냥 심상치 않습니다. 했을 때 선관위 쪽에서 이 소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진 않다. 저는 이런 부분이 더 주목될 부분이지 재판이야 뭐 1심에서 유죄 나오면 또 항소해서 또 다툴 거 아니에요.
1: 예, 예.
4: 그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당장에 지금 선거 모여가 되면 재선거를 치룰 판이다.
3: 서수장님.
4: 저는 그게 더 염려가 될
3: 부분. 서수장님 서정욱 변호사가요.
4: 서정욱 변호사 말 믿으세요?
3: 재선거 하면은 더 크게 긴다고
1: 했어요. 아, 오세요.
4: 그거 믿으세요?
2: 근데 재선거 못 나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1: 아, 삼선이 되니까.
2: 삼선이니까 후보가 못 된다요.
3: 근데 그 선거 자체가 무효인데 왜 그렇지?
1: 그걸 당선을 치는
2: 당선으로
4: 또 해석을 해야
2: 돼요. 해석하면 그것도 해석.
1: 그걸 당선을 볼 수 있는 것이냐?
3: 선거 전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재선거기 때문에 당선된 게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2: 뭐 그건 알 수 없죠.
3: 보궐선거랑 재선거랑 다른 의미니까.
4: 아무튼 역대 시장 당선돼 놓고 시장 그러니까. 당선증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3: 아. 그러니까 황당할 것 같아요.
4: 재판을 받아요 당선증보다.
1: 그러니까. 예.
2: 그런데다가 자기 당 대표가 재선거.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거를 축하해주고
2: 있으니까.
1: 막. 해줘야 될 상황인데 이걸 재선거 하자고 하니까 이거 정말 당황스러워요. 예,
0: 저는 뭐 조작 기소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예. 이제 우리 사회 일반화돼 버렸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이 됐든 간에 그 본인들이 억울함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예.

0: 그분들이 뭐 변호사를 최상급 변호사를 쓸 수 없는 경제적 형편인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작 기소라는 식으로 해서 검찰의 모든 수사를 그것이 무슨 저 의미 없는 것이라든가 억울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그리고 마무리.

0: 뭐 결과적으로
1: 그렇죠. 서울시장이 당선됨으로 해서 뭐 알겠습니다. 자기가 잘 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 선거 때 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요.
3: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놓고 때려 이제 완전체로 또 네. 지방선거 이후에 힘차게 계속
4: 월요일부터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매일 해요 이 팀으로.
0: 좋아요.
4: 재밌으시잖아요.
0: 그러니까
3: 네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네, CBS 박종현 한판 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5: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9: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0: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 호 8번째 페이지. 평소 국민 스포츠 끝말잇기가 듐, 뮴, 퓸, 튬, 뷰음으로 맥빠지게 끝나는 것에 섭섭함을 느껴 듐듐 공원, 뷰뷰 빌딩을 설립하고자 원소를 하나하나 설파하고 계신 분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1: 참고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2: 어떤 사실을
1: 뮴으로
2: 아셨죠?
1: 뮴으로 끝나는 원소가 있지 않습니까?
2: 네네.
1: 그건 이제 강원도 쪽에 염라대왕을 윰라대왕이라고 이제 방언이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2: 아하. 방언 덕탱이.
1: 그렇습니다.
2: 역시 우리의 강원도군요.
1: 그렇습니다.
2: 강원도에서 이제 텅스텐 같은 이런 원소들이 소중한 원소들이 많이 나는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1: 영월 표현 봐주세요. 영월 네. 표현. 예, 재밌습니다.
2: 그렇군요.
1: 잡지사의 백미 원소 오프너 타임인 주기율 표 시간입니다. 오늘이 어느덧 54번째 원소. 이렇게 많이 했지?
2: 이게 제가 종종 드릴 말씀이지만
1: 네네, 언제 이렇게
2: 세계 했어? 방송 사상 진짜 쾌거입니다. 이게
1: 맞습니다. 진짜. 네. 54번째 원소 차례입니다. 제논인데요. 제논. 이 제논이 최근에 영화 프로젝트 헬미리를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외계 종족 로키의 우주선이 이 제논으로 만들어졌다는 설정이 나오는데 저 영화를 곽지식 작가도 재밌게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 프로젝트 헤일메리 같은 경우에 영화사에서 이제 저에게 GV를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 홍보 행사를 제가 또 뛰었던 그런 아주 각별한 아주 훌륭하고 좋은 기억이죠. 영화사에서도 이 반응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남겼던 그런 말 같은 것을 네. 영화 홍보 자료에도 막 사용하시고
1: 있어요. 인용문으로.
2: 네. 곽지식 작가 이렇게 평가해요. 뭐 마션보다 재밌다. 뭐 그걸 쓰셨다고.
1: 이동진, 네. 박평식 밑에 곽지식.
2: 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가벼운 느낌으로. 느낌으로. 예, 뭐 그렇게 예. 하시고 해가지고 예, 실제로 이제 보기도 재밌게
1: 뭐라고
2: 봤고요.
1: 하셨는데요? 그 인용문 네. 내용이 뭔데요?
2: 마션보다 재밌다. 뭐 이렇게 하셨던가?
1: 아, 마션보다.
2: 아, 뭐 하여튼 조금 약간 이 뭐랄까요? 가벼운 느낌의
1: 가볍네.
2: 그런 박평식 느낌 아니고요. 아, 예, 가벼운 예. 느낌의 예, 그런 게 이제 홍보 문구로 사용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요. 예, 좀 시작하면서 하나만 걸어서 그러네요. 좀 죄송합니다만.
1: 예, 하시죠, 예. 하시죠. 예.
2: 프로젝트 헤일메리에서 저는 가장 좀 고통스럽고도 좀 실망스러웠던 약간 순간이자 어쩌면 이 전체 이야기에 큰 암운을 드리운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1: 네.
2: 영화가 되게 초반부에 보면 주인공이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의 그 과학 선생님이죠.
1: 그렇습니다.
2: 그러면서 네. 이제 학생들에게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빛의 속도를 마일 단위로 대답하는 그런 경악할 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1: 미국 학생이기 때문이죠.
2: 그자 아니지요. 미국 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까지 네. 과학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1: 예, 예, 예. 예.
2: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아! 이건 뭔가 지구가 망하거나 엄청난 비극이 다가오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1: 아, 그게 복선 장면이었다?
2: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암울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영화의 예. 마지막을 살펴보면 약간 숨이 쌍관 느낌으로
1: 예, 예.
2: 또다시 한번 주인공이 예. 빛의 속도는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마지막에 끝날 때쯤 되면 또 나오거든요.
1: 예.
2: 근데 그때 답을 하는 장면 안 보여주고 딱 끝나요. 이제 그때 이제 두근두근한 거죠. 아, 마지막에 이제 다들 미터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1: 아.
2: 그 영화를 이게 영화를 네. 보시고 어떤 미터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이 장면이 생각외로 더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장면입니다.
1: 심지어 원작 책에는 제 기억에는 더 직관적으로 뭐 망할 왜 미국은 미터법을 안 쓰는 거야?
2: 아~
1: 뭐 이런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 제논을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 외계인은 우주선을 만들었을까?
1: 그러니까 그렇죠. 예, 기발하지
2: 생각을 해보면
1: 예, 기발하지
2: 일단은
1: 않습니까?
2: 우리가 제논이 약간 낯설 수 있는데요.
1: 네.
2: 제논이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좀 볼 수 있는 거 제논으로 검색해가지고 우리가 사거나 팔 수 있는 상품 중에서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논을 만약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0: 좀 큰 손해를 감수하면 예를 들어서 돈 손해만 좀 감수를 한다면 네. 제논을 잡아볼 수 있는 걸로 어디가 있냐면 네.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제논 램프, 제논 라이트, 제논 헤드램프, 제논 헤드라이트를 달아놓은 자동차들이 꽤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오.
0: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빛이 밝으면 좋잖아요.
1: 좋죠.
0: 근데 옛날에 이제 전구하면 떠오르는 과학자, 발명가, 기업가, 위인 하면 누구 있으십니까?
1: 에디슨.
0: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라는 걸 개발했잖아요. 우리가 전구라고 생각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LED 전구가 나오기 전까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그 뜨거워지면서 빛을 내는 그 전구.
1: 네.
0: 그거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예, 예, 예.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하기 전에도 전구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빛을 내는 그런 장치는 있었거든요. 그때 장치는 뭐냐면 아크등이라고 해가지고
1: 아.
0: 번개치는 원리 비슷한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빛을 아. 내는 그런 전등이 있었어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세고 밝겠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리고 전기도 많이 먹고 가정에서 쓰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1: 맞아요.
0: 가정에서 맞아요. 사용하면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또 일상생활하기 너무 눈부시고 밝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가정에서 집집마다 설치되지는 못하고 가끔 가다가 무슨 가로등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밤에도 되게 밝게 비춰주고 싶다라는 걸 좀 과시하고 싶은 장소.
1: 이거 네온인가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다.
0: 네, 이런데 이제 아크등 예. 같은 걸 설치해놨었거든요. 예, 예, 예. 토머스 에디슨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전구를 개발하여서 크게 성공을 한 것인데 아크등이 약간 너무 밝은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술이 한참 더 발전한 다음에 20세기에 요거를 작게 만들어서 그 밝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걸로 멀리 쏘아주는 빛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발상으로 나온 게 HID라고 하는
1: 네.
0: 이 HID 방식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만들 때는 흔히 안에 제논을 집어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아~ 이게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1: 여기 쓰는구나.
0: 천국 이거를 아마 초창기에 유행시킨 지금 그냥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헤드라이트 중에서 HID 뭐 제논 램프 사고 싶다고 하면 사가지고 꽂을 수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거를 초창기에 유행시킨 회사가 어디였냐면 독일의 자동차 회사였는데
1: 예.
0: 우리나라에 이 자동차 처음 수입돼가지고 90년대 들어왔을 때
1: 네.
0: 자동차 한 대 값이 뭐 웬만한 사람 뭐 10년 월급이다 뭐 20년치 연봉이다 어쩌고 할 만큼.
1: 네.
0: 그렇게 막 으리으리한 최고급 차처럼 안 생겼으면서도 차가 좀 그냥 일반적인 차처럼 생겼는데 조금 멋있는데 엄청나게 비싼 차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9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 네. 어떤 기술 수준이나 자동차 문화나 소득 수준 같은 게 독일하고 차이가 엄청났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입차에 대한 어떤 동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1: 네.
0: 그런 차가 얼핏 보면 그냥 일반 차처럼 생겼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차 안에 막 냉장고 있고 약간 이런 류의 차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아 이거는 외국 차하고 좋은 차하고 비싼 차라더니 헤드라이트 불빛마저 다르네 라고 하면 사용했던 게 이 제논 램프입니다.
1: HID
0: 안에 기본적인 원리는 그 아크등 원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냥 아크등을 사용을 하면 아크등은 이 번개치는 원리 같은 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불이 좀 잘 안 켜집니다.
1: 아, 네.
0: 잘못 대충 만들면 막 이상한 번개치는 소리 들리면서 막 불 켜질 때도 있어요. 네. 그럼 곤란하잖아요. 자동차 조명 넣는데 헤드라이트 켜는데 갑자기 막 우르르 꽝꽝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잘못하면 소리 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 네.
0: 그 제논을 보시면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주기율표에서 제일 오른쪽 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열이 이제 헬륨, 아르곤, 네온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있는 그 열이거든요.
1: 아, 헬륨 열이에요.
0: 예. 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 크립톤 이런 것들하고 이제 성질 비슷합니다. 그래서
1: 18쪽이네요. 네,
0: 그래서 네온 사인처럼 유리관에다가 이 제논을 집어넣고
1: 네.
0: 이게 전기를 통하게 하면. 네온 사인하고 똑같은 원리로 그 자체로도 빛을 내게 할 수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논을 집어 넣은 채로 전기를 가하면 그냥 그 네온 사인 드로드의 전기가 흐르다가 이제 본격적인 아크등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강한 빛을 내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논을 이용을 해가지고 등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제논 등, 뭐 네온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왜 만들 수가 있었느냐?
1: 네.
0: 보통 이제 전기를 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첫 시간부터 주기율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보던 게
1: 네.
0: 원소의 성질은 그 원소 원자 속에 들어있는 뭐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 전자?
0: 전자가 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1: 네네.
0: 그래서 전기를 걸어가지고 전기의 힘으로 전자가 튕겨나오든지 전자가 어디 잘못돼서 달라붙든지 하면 그것 때문에 어떤 반응 같은 거를 잘 일으키게 되는 성질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전기로 지지고 볶다 보면 뭐 안 일어나는 반응도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 전기로 지져주면 산소와 수소로 막 분리가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물질을 가지고

0: 에다가 집어넣고 전기로 잘못 지지면 그것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색이 변해버린다든가 그 유리관을 파괴한다든가 아니면 뭐 도선을 갉아먹는다든가 별의별 이상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예. 그런데 집어넣는 물질은 아무런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는 물질을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논, 네온, 헬륨 뭐 이런 거를 사용하기가 좋은 거죠. 제논, 헬륨, 아르곤, 네온 이런 것들은 자기들끼리도 별 아 뭐 오지 마 반응 안 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웬만히 온도를 낮춰도 자기들끼리로 서로 들러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헬륨도 그렇고 네온도 그렇고 아르곤도 그렇고 제논도 그렇고 애지간하면 아무하고도 달라붙지 않는 상태로 그냥 공기 중을 짓뿔뿔이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그 상태 네네네. 기체 상태로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헬메리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1: 아,
0: 우주선의 외계인 우주선의 성분이 제논으로 돼 있다는 걸 보고 경악을 하는 거죠.
1: 안 믿었죠.
0: 제논은 기본적으로는 다 기체로 되어 있는 것인데
1: 네.
0: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우주선을 이루는 단단한 고체 재료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1: 맞아, 그렇지.
0: 라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1: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0: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뭐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일단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장면이 나온 이유는 이 외계인들이 진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과학 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죠.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상상 밖의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1: 기체인 하면 기체인 제논이 고체 형태로 있겠거든요.
0: 아, 가능하다라면 아무리 제논이라고 하지만
1: 네네네.
0: 우리 헬륨 표현할 때 액체 헬륨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온도를 낮춰준 상태가 되면 헬륨도 액체 형태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그래서 뭐 그거를 저기 뭐죠? 뭐 이런 초저온 실험 같은 거 할 때 뭐 저 초전도체를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뭐 MRI 같은 네. NMR 같은 그런 실험을 할 때 이런 거 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1: 헬륨 너무 오래전이라 좀 까마득하긴 하네요.
0: 다시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온도를 엄청나게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붙인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주인공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때 보면 그 주위가 그렇게 추워 보이지는 않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뭔가 온도를 되게 낮춰가지고 추워서 굳힌 다음에 한번 굳은 거를 뭔가 유지하는 뭔가 그런 걸 사용했을까
1: 생각해 볼 수 있나요?
0: 오늘 잘 없어요.
1: 없죠.
0: 근데 이제 외계인이니까 뭔가 그런 걸 했을까라는 걸 하나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1: 예예. 예.
0: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아 이거 참 이게 또 오랜만에 또 옛날 이야기 해보게 되네요. 이게 제논 같은 이렇게 화학 반응을 아무것도 안 하는 물질이 있을 때 야 아무리 화학 반응을 안 해도 그래도 우리가 뭐 실험을 하려고 하면 화학 반응을 좀 이렇게 하면서 뭐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한번 화학 반응을 그래도 한번 시켜볼까?
1: 플로린.
0: 아, 불소. 아, 불소. 플로린을 한번 들이대보면 플로린은 워낙에 화학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제논 같은 게 좀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비활성 기체 헬륨, 뭐 아르곤, 네온, 뭐 크립톤 이런 것들이 발견된 다음에 이건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절대 화학 반응을 안 한다라는 쪽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그래도 죽자고 플로린을 갖다 들이댔더니 조금은 반응하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무조건 들이댄 게 아니라 뭐 백금을 이용하고 해가지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들이댔더니 그래도 아무리 반응을 안 하는 원소라도 반응을 플로린을 들이대면 조금은 하더라라는 게 처음으로 밝혀진 게 이 제논입니다.
1: 아, 제논이 그 반응을 조금 한 거예요?
0: 네, 그래서 제논이 반응을 처음 하는데 성공한 다음에 야, 제논도 되니까 난 네온도 도전해볼래, 헬륨도 도전해볼래, 아르곤도 도전해볼래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게 조금씩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르곤 플로린 같은 경우는 그걸 이용해서 뭐 레이저 장치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용도로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진짜로 화학 반응 안 하는 비활성 기체라도 처음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게 눈에 좀 띄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이 제논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원자 원소의 그 성질이 전자 때문에 결정이 되고 그 전자를 잘 가져갈 수 있는 플루오린이 반응을 잘 시키는 성질이 전자의 이동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를 좀 더 잘 깨닫고 더 확실하게 실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논이 반응을 안 한다 혹은 네온이나 크립톤이나 헬륨이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건 전자가 절대 안 움직이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인데 플로린을 들이댔더니 전자 하나가 똑 떨어지더라.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로킨의 별에는 플로린이 그러면 뭐 엄청 잘 쓸 수 있는 뭐
0: 생각해 봄직하죠. 왜냐하면 예. 그 뭐 로킨의 별의 뭐 어떤 공기나 이런 거는 주인공의 약간 해롭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왔었잖아요.
1: 있죠, 있죠, 있죠.
0: 플로린이 사람 들이마시면 죽거든요. 뭐 그런 게 암시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

0: 노래 볼 수가 있잖아.
1: 별의 치약이 덕지덕지 막 발라져 있고.
0: 그래, 하여튼 네, 그래서 이 원소, 원자, 전자, 화학 물질의 근본 성질이 전자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거를 잘 실험할 수 있는 계기를 알려준 물질이 이 제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린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논을 그렇게 막 지지고 볶아가지고 반응을 만들면 네. 반응을 시켜가지고 뭘 만들면 뭐 제논하고 플로린이 반응한 물질이 몇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1: 아, 네.
0: 그중에서 좀 제일 흔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제논하고 플로린이 1:2로 반응해서 생기는 이플로린화 제논.
1: 네.
0: 옛날에는 이브라크세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고
1: 제논을 크세논이라고 했었죠.
0: 예, 예, 예. 예. 요즘에도 뭐 이브라 제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1: 예.
0: 이플로린화 제논 같은 경우에 아 이게 어떤 묘미가 있냐? 요 이 플로리나 제논은 만들면 가루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1: 가루.
0: 예, 그래갖고 요거를 잘 결정화 시켜가지고 잘 이렇게 굳히면
1: 고체
0: 덩어리 비슷하게
1: 경단처럼
0: 약간 유리 조각 비슷한 느낌으로
1: 유리 조각
0: 소금 굵은 소금 비슷하게
1: 오.
0: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1: 근데 그래서, 로키 그 장비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0: 그래서
1: 유리 같아.
0: 이게 순수한 제논이 아니야. 그냥 제논 덩어리가 아니라 그런 게 화학 물질은 그런 게 엄청 많죠. 원소 자체의 성질하고 원소를 다른 물질하고 반응시켜서 만든 또 다른 물질의 성질이 되게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1: 예.
0: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대표적으로 산소만 하더라도 산소가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기체입니까 기본적으로
1: 기체요.
0: 산소가 기체잖아요.
1: 예.
0: 그런데 수소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수소하고 산소가 2:1로 결합을 한 물질이 나오게 하면 그게 뭡니까?
1: 액체요.
0: 물이잖아요. 예. 물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나의 원소하고 그걸 반응시켜서 만든 그 물질이 되게 성질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논은 플로린하고 반응을 시키면 소금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류의 것일까라는 거를 생각해 봄직도 하죠.
1: 비슷하게 생겼다.
0: 이 플로린화 제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곳저곳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1: 아, 어디에서?
0: 이게 플로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제논한테 억지로 붙여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플로린을.
1: 그렇죠.
0: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대충 던지면 막 이거 그 플로린의 힘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녹이는 용도로 사용하기가 좋아요.
1: 아, 그래요?
0: 그런데 아까 플로린 자체도 물론 뭐 녹이 뭐 위험한 성분이거든요. 막 어디 갖다 뿌리면 막 녹 거든요.
1: 네.
0: 근데 플로린은 기체인데
1: 네.
0: 이 플로린이나 제논 같은 경우에는 가루 형태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실험하거나 다루기에 좋은 그런 점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정밀하게 어떤 물질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정밀해가지고 손으로 가공하는 정도로는 도저히 정밀한 구조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
1: 예, 예.
0: 그 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조각칼로 이렇게 끌어내는 게 아니라 살짝 요 약품을 들이부어가지고 녹여내서 가공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1: 네.
0: 그런 거를 예로부터 애칭이라고 불렀고
1: 애칭
0: 옛날에 판화하거나 인쇄할 때 애칭이라는 걸 많이
1: 들어본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뭐
1: 미술 시간에 들어본
0: 금속판에다가 뭐 이렇게 좀 철침 같은 걸로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어가지고 금을 그려지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금이 안 그려진 부분만 뭐 녹여지게 한다거나 금이 그려진 부분만 녹여지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요철이 더 깊어지면 뭐 잉크를 발라가지고 찍어내면
1: 예.
0: 그게 뭐 이렇게 인쇄하는 것 같은 모양이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옛날에 애칭이라고 많이 했는데
1: 예.
0: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공업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반도체 공장 이런 데서는 애칭을 흔히 식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각을 할 때 사용하는 물질 중에 하나로 종종 사용되던 게 바로 이 플로리나 제논이었어요. 특히나 식각 중에서도 한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mm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금속 물질 같은 거를 식각을 할 때 요럴 때 좀 사용을 해가지고 혹시 MEMS, MEM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 아니요. MEMS요?
0: 네,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이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1: 네.
0: 그냥 아주 작은 전자 기계를 줄인 말을 MEMS라고 합니다. 그래서
1: 예, 예, 예.
0: 한 1mm 크기나 2mm 정도 크기로 혹은 그것보다 더 작은 크기로 뭔가 움직이는 전기 장치를 만든 거를 MEMS라고 하거든요.
1: 그 장치 기계 하나가 1-2mm 정도?
0: 네. 네, 그 정도로 만든 거를 MEMS라고 하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 때 이런 유의 식각 방법을 이용해서 그 조각칼로 뭐 조각을 하고 핀셋으로 집어갖고 어떻게 1-2mm짜리 움직이는 장치를 만들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살짝 필요한 부분만 녹이는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1: 야.
0: 그래서 MEMS 같은 걸 이용해서 저는 정밀한 장치를 만들 때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데
1: 네.
0: 이렇게만 이용하면 MEMS 완전 최첨단 기술이고 와 진짜 이상한 과학자들이 하는 막 놀라운 알 수 없는 신비의 뭔가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90년대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 예, 예.
0: 근데 지금은 MEMS랑 엄청 많이 사용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조그만한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에 달아붙여서 또 움직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1: 예.
0: 제일 대표적으로 진짜 흔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휴대전화 같은 거
1: 네, 네.
0: 다 대부분 움직임 센서가 있잖아요.
1: 있죠.
0: 그리고

0: 휴대전화를 뭐 만보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요즘 휴대전화는 눕혀놓으면 꺼져 있다가 딱 들면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그때 딱 켜지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사람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전화 받는 자세로 가면 그때는 화면이 켜질 필요가 없으니까 또 화면이 알아서 꺼져주고 뭐 그런
1: 아,
0: 식의
1: 그렇구나.
0: 네, 그런 것들이 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얘네가 내 움직임을 안에서 예. 뭘 어떻게 감지를 할까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 원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프링을 여러 개 달아놓고 스프링 중앙에다 공을 철로 된 공을 하나를 넣어놓은 다음에 이 움직임이 오면 드느냐 내려놓느냐 가만히 들고 있느냐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거기 안에 있는 스프링에 붙어있는 공이 이리저리 흔들리겠죠.
1: 네.
0: 그래서 그 공이 흔들리면서 바꾸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감지를 해가지고 이 공이 어느 정도로 흔들린다라는 걸 감지를 하면 아 앞으로 쏠리는구나 뒤로 쏠리는구나 위로 진짜? 쏠리는구나 흔들리는구나 이런 걸 감지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 저기 기억나십니까? 그 로켓 미사일 뭐 이런 거 하다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관성 유도장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날아가고 있는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 중에 그 원리가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서
1: 버스에서 눈 감고
0: 버스에서 눈 감고 예. 가면서 쏠리는 예. 느낌만으로 어디쯤 예. 어디쯤 왔는지 알아내기 그거를 기계 장치로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런 기계 장치를 만들면 그걸로 이제 흔들림 쏠림을 이제 감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거를 애지간한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는 휴대전화에는 못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작아야죠.
0: 네, 그러니까 이 멤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밀리미터 단위로 크기를 작게 만듭니다.
1: 그럼 실제로 휴대전화 안에 스프링과 공 같은 게 있어요?
0: 그런 게 있는 거죠.
1: 엄청 작은 게?
0: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스프링이나 공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런 미세한 멤스 요즘엔 또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서 그런 수많은 장치에 이런 멤스 기술을 이용한 여러 뭐 옛날에는 그런 걸로도 많이 썼어요. 우리 저기 프린터 중에서 네. 잉크젯 프린터라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잉크젯 프린터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네. 물총 같은 걸로 잉크를 원하는 위치에 필요한 만큼만 쏴주는 그런 기계잖아요.
1: 네.
0: 그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밀하게 움직이게.
1: 그렇지.
0: 이것도 이제 멤스 기술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방울방울씩 아주 미세한 그 잉크방울을 뿜어내게 하는 그런 기계 같은 걸 만든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멤스로 만드는데 그런 거 가공할 때 여러 가지 식각 약품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플루오린의 녹이는 힘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논을 갖다 들이댄 고물질을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죠.
1: 네. 그래서 로키의 우주선은 이 플루오린화 제논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인 거죠.
0: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태연자약하게 그 위를 막 걸어다니고 막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좀 독한 성분처럼.
1: 기발하긴 보는데. 해요. 예. 네.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 접시 다음으로 기발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네. 제논은 처음에 어떻게 발견된 원소인가요? 이 얘기
0: 전에
1: 그 전에
0: 우주선을 왜 제논으로 만들었을까요?
1: 아, 요거 할까?
0: 네.
1: 왜 제논으로 만든 설정을 그 원작자는 이런 기발한 설정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추측해 보면 좋겠어요.
0: 일단 기본은 제논이 그렇게 단단한 물질을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기 때문에 외계인의 기술이 너무나 특이하고 이상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1: 네.
0: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사실 답이에요.
1: 우리랑 다르다.
0: 그렇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파보면 뭐라도 좋죠. 한번 들이대볼까라고 하면 들이댈 만한 걸로 뭐가 있냐면
1: 네.
0: 제논 135 뭐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제논 135?
0: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하다가 이야기를 했더라?
1: 처음 들어
0: 헬륨 하다가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수소 하다가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1: 그래요?
0: 제논 중에서도 가끔씩 일반 제논보다 조금 무거운 방사능을 띈 제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1: 네.
0: 물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원소 원자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고 그 원소 원자가 다른 원자하고 어떻게 붙어있느냐 떨어져있느냐 또 다른 원자하고 조합되어 있느냐 그 원자와 원자 사이의 조합들만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 예, 예.
0: 그래서 물을 지지고 볶으면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했다가 붙였다가 산소만 따로 떼내서 산소 기체를 만들었다가 수소만 따로 떼내가지고 수소 연료를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합쳐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마셨다가 별의별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산소가 금이 된다거나 수소가 은이 된다거나 이런 연금술은 불가능하다.
1: 네.
0: 이런 거를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가능을 한 게 방사능 물질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1: 우라늄 네. 같은 경우.
0: 우라늄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제논도 방사능을 띈 그래서 방사선을 내뿜고 시간이 지나면 제논이 아닌 다른 원소로 바뀌어버리는 제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방사능을 띈 제논, 그중에서도 무게가 수소 대비 135배

0: 정도 나가는 그 정도의 재난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그 핵 분열 반응, 원자력 예. 발전소의 원자로 속에서 뜨겁게 열을 내면서 우라늄이 마구마구 이 분열이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 그 반응을 방해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1: 네? 그걸 방해한다.
0: 방해한다.
1: 제논 135가.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로가 예. 막 가동이 되고 있는데 예. 제논 135를 막 뿌리잖아요.
1: 예.
0: 그럼 우라늄을 이용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안 되고 막 쓱 죽습니다.
1: 아 그래요?
0: 쓱 꺼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래는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막 팍팍 가동을 하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우라늄 원자력 발전소를 최대 출력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제논 135가 거기에 돌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예. 큰 지장은 없어요.
1: 네네네.
0: 원약 우라늄이 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가 이 피어나 이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겨요.
1: 예. 자 이렇게 활용도도 높은 54번째 원소 제논에 대해서 곽지식 작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주기율표의 118개 원소 중 원소 기호에 알파벳 X가 들어가는 건 제논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모든 원소 기호를 통틀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알파벳도 있는데 바로 J 그리고 Q라고 합니다. 113번 원소가 일본 국명을 따면서 자포늄이 될 뻔도 했으나 결국 니혼늄으로 명명하면서 J 같은 흔한 알파벳도 원소 기호 안에 전무하다는 정말 실생활에 쓰잘데기 없는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0: 품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첫 진상규명위 회의를 열어 위원회는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획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하고 권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대상으로 오늘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나 검증 목적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 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 여파로 올해 일본 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핸드볼 경기장 일대의 집회로 경기장에 입주한 다수 회원 종목 단체의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면서 행정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에 입주한 종목 단체들은 국제대회 참가 준비와 국내 대회 운영 등 필수적인 체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청주 SK하이닉스에서 장비를 옮기던 작업자 2명이 유독 화학물질과 접촉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업자들은 이송 당시 특이 증세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촉한 유도화학물질로 알려진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강알칼리성 화학물질로 접촉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사회적 이윤과 관련해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라며 기본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탓에 종전 외교적 절차가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절차는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며 외교적 과정을 진전하려면 실무를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대변인은 미국은 모순된 메시지 발신, 빈번한 조건 변경, 거듭된 휴전 위반으로 이 과정을 훼손하고 이스라엘 역시 레바논에서 반복적으로 휴전을 위반해 이 절차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 RF세미의 전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된 전 대표 구모 씨는 옛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으로 퇴직 후 투자업계에서 활동했고 현 대표인 반모 씨는 8년 전인 2018년 중국발 배터리 테마로 주식시장을 교란 후 중국으로 잠적한 인물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3도, 습도는 48%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나를 살리는 자존심 지키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시니어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윤회 교육 강사 김광자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즐겁게 잘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김광자 씨는 나도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이 일이 이제는 행복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주고 있다는데요. 광고 듣고 김광자 씨의 강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김광자입니다. 키오스크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실까요? 있어요? 얼마 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피자집에를 갔는데 키오스크가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친구들은 광자가 있으니 우리는 걱정 없다는 말에 메뉴를 보면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저희 나이 또래가 되는 어르신들 세 분이 옆자리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한참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도 종업원이 안 오니까 이 집은 왜 이렇게 불친절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게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잘 알고 있는 제가 나서야 할 차례였어요.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피자 주문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제 나이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오늘부터 저는 50이라고 말해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50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내 나이에 대해서 헤아려보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 나오면서 내 나이가 어느새 71살이 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이의 숫자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저에게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66세 때에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잘 못 쓰면 돈 나간다, 고장 난다.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고 돈 나가면 안 되지, 고장 나도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그렇게 써봐야겠다. 그때부터 스마트폰의 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스마트폰 선생이 되어준 것은 유튜브였어요. 유튜브에는 먼저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자기 지식을 유튜브에 올려놓음으로써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검색을 통해서 팁을 얻게 되었답니다. 나의 스마트폰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스마트폰을 해보하다시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스토어는 어플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도구인 줄만 알았는데 내 핸드폰을 개설할 때 쓰여진 나의 구글 계정을 거기서 볼 수 있었고요. 또 스마트폰에서는 전체 설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많은 카테고리의 하위 영역까지 한 번씩 다 들어가 보면서 아하 이런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죠. 돈 나간다, 고장난다 하는 말에 파악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겉부터 먹었던 내가 우스워서 혼자서 피식 웃었어요. 저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바뀌어가는 디지털 시대에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교육을 하다 보면 그 중에 몇 분은 잘 따라 하시는데 몇 분은 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면은 스마트폰을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미리 스마트폰을 업데이트 해야지만이 필요한 그 기능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근 시니어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저는 시니어들도 이 앱들처럼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조기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 암에 걸려서 암의 복병이 나타나서 할 수 없이 조기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퇴를 했고 완치 판정 그리고 남들과 비슷하게 푹 쉬는 그런 노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전혀

전혀 다른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에서 스마트폰 활용 강사로 문을 두드려 교육을 받고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뭐 하지? 무료하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하고 유용한 앱들을 찾아보면서 최신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로 챗GPT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챗GPT 앱도 설치하여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를 업데이트함으로써 희열을 느끼고 행복한 마음이 넘친답니다. 70살이 넘은 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들의 인생 업데이트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는 못해 포기부터 하던 생각의 패턴을 열린 마음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기억력이 없어서 못 배운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지속적인 반복 학습으로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도 생애 주기에 맞는 평생 학습을 하면서 지속적인 생애 발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스마트폰 활용 강사에서 좀 더 활동의 폭을 넓혔습니다. 디지털 한글 햇살버스 동행 강사로 디지털 문해 교육이 접근이 어려운 곳을 직접 방문해서 키오스크로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는 일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그곳의 주민들이 버스를 타듯이 키오스크 체험 한글 버스에 타십니다. 버스에 올라 체험을 하기 전에는 쭈뼛쭈뼛하면서 올라오시는데 내려가실 때는 자신감 넘치게 내려가시면서 나도 이제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손자가 계산하면 돈만 내주었는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내가 계산해서 사줄 수 있게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실 때 잘 하실 수 있다고 격려해 드리며 파이팅을 합니다. 햇살버스 키오스크에서는 현실감 있게 카드도 삽입하고 영수증도 나옴으로써 패스트푸드점 영수증을 출력하고 대기번호, 전광판 보는 법, 주차비 정산하는 것 등을 세세히 천천히 알려드리면서 체험하도록 해드립니다. 제가 정말 보람 있을 때는 젊은이보다 비슷한 연배의 시니어인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더 용기도 내고 더 편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길 찾기, 택시 부르기, 기차표 사기, 고속버스 표 사기 등을 문의하시면서 매번 바쁜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미안해서 이것을 꼭 배워보려고 했는데 손자에게도 물어보고 또 아들에게도 물어보고 했는데 할머니 그냥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한테도 부탁을 했더니 몇 번 가르쳐주다가 어머니 그냥 저희가 끊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절한 말로 들릴 것 같지만 듣는 당사자에게는 잘못한다는 표현으로 들려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천천히 거듭하여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격려해주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저 역시 기쁩니다. 어르신께 저는 이렇게 말해드립니다. 다음에도 손자나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면 맞아 맞아 하시면서 웃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제 인생에 햇살을 비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들 신세 안 지어도 되겠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뿌듯한 마음이 들고 저 또한 행복해진답니다. 시니어들이 자신의 삶을 업데이트하려면 배우려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배우기 전에 작더라도 목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배워서 어떤 삶을 살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다 보면 할 일이 보입니다. 반대로

일부터 무작정 찾다 보면 아무 자격증도 필요 없는 다 비슷비슷한 일을 찾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을 먼저 찾고 거기에 필요한 공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의 처음 목표는 봉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자기의 개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봉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내년에도 저는 디지털 문해교육 햇살버스 동행 강사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활기차게. 요즘 저에게는 또한번제 인생의 업데이트를 위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할수 있도록 수어를 배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아인 복지관에서 제가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한데 통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통역사가 하는 것보다 강의를 하는 제가 직접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수어를 배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갑다는 인사만 해도 그들의 언어로 해주어도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수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것만으로도 저의 행복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고 이런 업데이트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 시니어들에게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이까지 생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릿고개, 또 새마을운동, 민주화시기, IMF 잘 견뎌냈잖아요. 그 경험과 자신감으로 업데이트에 용기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손운동 함께 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당신 멋져 이 말을 처음을 먼저 불러주시면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져주면서 삽시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나를 살리는 자존심 지키기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시니어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 김광자 씨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서유석이 부른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비지스 테크니컬러 드림스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개그맨 김원훈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SNL 코리아, 쇼박스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웃음을 주는

0: 은 개그맨 김원훈 씨. 누구보다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막상 본인은 특별한 것 하나 없고 애매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개그맨 김원훈 씨가 누구보다 특별하게 빛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평범한 무명 코미디언이 특별한 연예인이 되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코미디언이 된 지 올해로 10년 차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반응처럼 많은 분들이 나 저 사람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그만큼 무명 생활이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코미디언이 꿈이 아니었었거든요. 제 꿈은 원래 뭐였을 것 같으세요? 아이돌은 절대 아닙니다. 네. 아이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배우가 꿈이었어요. 정말 멋진 영화 배우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저러고 다녔어요. 진짜 수염이에요, 제 수염. 네. 그래서 그때 막 전극 배우를 막 공부를 하고 진지한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막 생각을 했어요. 난 절대 희극하지 않을 거야. 난 전통으로 배우를 할 거야. 그래서 그때 막 수염을 막 기르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전극 대사들을 막 읊었어요. 대자연이여, 넌 내가 숭배하는 여신이다. 서자, 내가 왜 서자란 말이냐. 막 이러고 다녔었거든요. 오 할 만한 그건 아닌데. 네. 근데 제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공연을 뭐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희극적인 역할을 하나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이었어요. 그런 희극적이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근데 제 대사 한마디, 제 행동 하나하나에 관객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호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웃음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있구나, 내가 희극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라고 해서 모든 걸 내팽겨치고 KBS 공채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1200명 중에 8명을 뽑는 자리였거든요. 제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너무 운이 좋게 그렇게 개그맨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KBS에 첫 출근을 했을 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왜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이 계시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아, 숨만 쉬어도 웃긴 동료분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뭐 특출나게 잘생긴 것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못생긴 것도 굉장히 어중간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잘생겼어요? 네. 네. 제가 원하던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의도를 한 거거든요. 네. 개그계에 수저 개그론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흙수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신 선배님들은 이제 금수저를 뛰어넘어서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뚜렷한 캐릭터 뭐 하나 하지 못하고 개그맨 생활을 그렇게 이어나갔어요. 근데 제가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개그 콘서트 무대에서 가장 많이 한 대사가 뭔지 아세요? 꼼짝마! 짜장면 왔습니다.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이렇게 잠깐 치고 빠지는 단역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아마 이 대사는 송강호 선배님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저 끌려가고 있는 친구가 저였고요. 네, 보이시죠? 저 때 살려주시라요 한마디 했었던 것 같아요. 저기 가면 쓰고 있는 친구가 저였습니다. 저기 지금 초점이 나간 상태로 넘어지고 있는 친구가 저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 뒤쪽에 보면 굉장히 네, 너무 어둡죠. 사람이 굉장히 궁핍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죠. 이런 무명 시절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저는 코미디언 생활을 하면서 나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SNL 크루로서 그리고 유튜브 쇼박스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제가 특별해야 되는 이 눈에 띄는 무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의 특별함을 찾으려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코미디언이면 뭐 개인기, 성대모사, 슬랩스틱, 뭐 재밌는 외모, 뭐 이런 장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진짜 뭐 하나 가진 게 없어요. 유일한 개인기라고 하면 눈에서 개구리 소리 나는 거? 자, 잠깐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조용한 상태에서 들리거든요. 지금 세 번 난 거예요. 네. 되게 애매한 개인기죠.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특별함을 찾았을까요? 저는 촬영 현장에 가면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감독님들이, 야, 김원우, 너 말 좀 천천히 해. 왜 이렇게 급해? 누가 쫓아와? 왜 이렇게 급한 거야? 천천히, 천천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니었고, 말을 빨리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편집 공포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 이런 대사가 있다라고 하면, 야, 오랜만이다만 방송에 나갔어요. 그 뒤에 대사는 잘려요. 방송 분량이라는 게 이제 한정적이니까 이제 신인분들의 대사를 많이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대사들을 다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말을 진짜 빨리 하자. 야, 오랜만이다, 제가 술 한잔 할래? 너 진짜 너무 오르기 너무 좋아졌다. 그러면 편집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그런 걸 좀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편집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했던 행동들이 저에게 무기가 된 거죠. 그래서 개그맨으로서 약점투성이인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말을 빨리하고 순간적인 애드립으로 상황을 이끌어내는, SNL 러닝크루 동호회에서 여미새라는 캐릭터로 제가 연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미새 혹시 여자에 미친? 네, 전 욕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자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역할을 제가 연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연기를 했을 때 항상 배 안에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꺼내면서 플러팅을 해요. 이거 가지실래요? 가지실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처음에 대사는 물 하나 드실래요? 가 끝이었어요. 근데 아,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뱃속에서 꺼내면서, 뭐 예를 들어, 아, 이거 남는 건데 이거 물이 진짜 원 플러스 원 편의점 샀는데 난 목이 이제 안 말라가지고 하나 어떻게 괜찮아? 아니, 얼굴이 너무 예쁘시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게 된 상황이 캐릭터가 좀 진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된 거죠. 요즘은 이제 감독님들께서 제가 촬영장에서 애드립 없이 대본대로 하면 실망을 하세요. 예전에는 대본대로 안 하면 실망을 하셨거든요. 뭐 빠른 말투와 억울해하는 표정, 그런 캐릭터가 저만의 색깔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말을 빨리 하는 것만으로도 캐릭터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될 수 있지만 멀리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무기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바로 관찰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잠깐만, 너의 외모를 보니까 너는 어디 길거리에서도 본 것 같고 어떤 모임에서도 본 것 같고 굉장히 흔한 얼굴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보시면 뭐 제가 의사 연기도 했었고 뭐 고등학생, 뭐 아이돌도 있지만 아이돌에는 이런 사람 없겠죠. 그냥 제가 사진 한번 끼워 넣어봤어요, 저거는. 네, 이런 아이돌이 있으면 큰일 나죠. 네, 사람들이 너 어디서 볼 법한 얼굴인데? 너가 이런 사람들을 연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있을 법한 캐릭터가 진짜처럼 연기하는, 그 속에서 재밌는 상황을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연기의 바운더리도 많이 넓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연기를, 어떤 코미디를 하고 싶냐. 근데 저는 과장을 통해서 재미를 주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중적인 코미디를 하고 싶었었어요. 편집당했던 시절과 단역만 하던 그 시절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의 저 역시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지 않아서 고민했던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순간의 희열이 이만큼 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특별함을 찾기 위한 길에 저 혼자 있을 때 저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뭐 쇼박스에

진세와 지윤이도 그렇고 또 SNL 그 멤버분들 제작진분들 너무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SNL 무대에 섰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너무나도 긴장된 공개 코미디를 너무나도 오랜만에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이 잔뜩 들어간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 혼자 막 신나가지고 막 오바 연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무대가 망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도 너무 많이 느끼고 초라하고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방송 그 끝에 가면 샤워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무대가 끝나고 나서 샤워실에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로 막 저를 막 자책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오바 연기를 했지? 진짜 다음에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책을 하고 있는데 그 SNL에 권혁수 씨라고 계세요. 혁수 형이 들어와서 야 너 왜 그래? 너 왜 울어? 어? 오늘 무대를 제가 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조금 좀 속상한 날이네요 라고 했는데 웬만한 사람들이면 야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밖에 뛰쳐나가더니 김원우 울어요! 김원우 지금 뭐 지 못 웃겼다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문 다 내버린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못 웃겨서 우는 사람 너무 저는 창피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이 저에겐 좋은 영향이 끼쳤어요. 사람들이 제작진분들과 크루분들과 많은 분들이 아니 코미디를 얼마나 사랑하면 대중들을 못 웃겼다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저에게 기회를 하나씩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회를 통해서 조금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역할이 줄어든다 싶으면 괜히 우는 척도 하고 그러거든요. 조금 역할이 좀 더 주어질까? 그런 식으로 많은 기회를 얻으면서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의 롤모델이라고 하면 저는 유재석 선배님이 원래 롤모델이었는데 SNL을 하면서 신동엽 선배님이 롤모델로 변했어요. 근데 또 강호동 선배님과 프로그램을 하면 강호동 선배님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제가 신동엽 선배님을 롤모델로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멋진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멘탈도 너무 강하시고 자기가 본인이 오랫동안 연예계에서 활동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후배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고 제가 지치고 힘들 때는 항상 일으켜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신동엽 선배님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신만의 특별함을 갈고 닦는 그 길 위에 계속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선배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을 꼭 선배님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 제 미래 목표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항상 하는 대답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목표였다고. 저는 행복하게 코미디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진짜 요즘 들어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제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잘나서 제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 대중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저를 그냥 많이 보듬어 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항상 이 감사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 소중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매일 밤마다 너무 두렵거든요. 혹시나 내가 학교 다닐 때 무슨 누구를 괴롭힌 적 있었나? 어? 그런 사람은 없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감사함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내가 제가 세바시에 나올 만큼 특별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연을 많이 망설였었거든요. 사실 김창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제가 강연 재능에 막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아, 나 김원웅처럼 살아야지? 나 오늘부터 롤모델은 쟤야. 나 제 인생처럼 나도 멋져 보이겠어.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냥 제 특별하지 않은 제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들을 앞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전 앞으로 저의 특별함을

0: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특별함을 발견한 과정에 있다는 게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자신만의 특별함을 발견하는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부터 나도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특별해질 그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자신만의 특별함을 찾아가는 데 작은 힌트와 응원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신 특별한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그 저 개콘에서도 얼굴 뵀던 거 기억나고 그 쇼박스에서 정말 잘 되셔서 네. 되게 지금 자리까지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명 시간이 네. 그거를 좀 어떻게 잘 견뎌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0: 아, 저는 이 얘기 이 질문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야,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너무 그때 너무 힘든 시절이어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 막 괜히 막 눈물이 나요. 제가 그때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고 우울증이 엄청 심하게 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막 너무 부모님한테 너무 못한 때가 막 생각이 나고 내가 다시 막 코미디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서 이 질문을 받으면 항상 눈물이 나요. 제가 근데 그 극복했던 거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세나 우리 부모님이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줬던 사람들이 있어서 잘 버텼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나를 살리는 자존심 지키기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시니어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 김광자 씨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개그맨 김원훈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싸이가 부른 연예인, 롤러코스터가 부른 힘을 내요 미스터 김까지 감상하셨습니다. FR 데이빗이 부른 Girl, You Are My Song 보내드리면서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우

0: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첫 진상 규명위 회의를 열어 위원회는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획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하고 권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대상으로 오늘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잠시 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나 검증 목적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 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 횡단선과 보람의 공원역과 난향동을 연결하는 난곡선 등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숙원 노선인 6개 노선이 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깁니다. 이번 계획은 강북 횡단선과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등 6개 노선으로 총 연장 68.5km며 사업비는 총 9조 1,996억 원 규모입니다. 유럽인 10명 중 1명 정도만 미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 외교협회가 지난달 유럽인 19,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는 응답자는 평균 11%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22%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응답자의 절반은 미국을 동맹이 아닌 필요한 파트너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13%는 경쟁국으로 12%는 직접적인 적대국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당인 리쿠드당은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해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쿠드당은 성명을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할 것이며 신의 도움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총선에 네타냐후 총리가 출마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오늘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사건 관계인인 30대 A씨가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검찰청사 밖 야외 민원인 쉼터에서 알 수 없는 약물을 다량 복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검찰청사를 방문해 주차장 등을 배회하다가 민원인 쉼터로 이동해 음독했으며 현장에서는 신변 비관과 수사 불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됐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3: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3: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2: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특별 할인 중 서울 771-1932.
4: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보고 싶을 때 주님을 만나는 방법, 서진교 목사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1: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출연자의 간증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2: 네. 오늘 초대 손님은 작은 자 중 가장 작은 자였던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또 다른 작은 자를 돕는 사람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3: 아, 이분의 간증을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요.
1: 예.
3: 주님이 보고 싶을 때 주님을 만나는 방법.
1: 아~
3: 네, 그것까지 오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3: 바로 모셔볼게요. 구대지토의 사목이신 서진교 목사님이십니다.
1: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데
4: 네네.
1: 스스로 이렇게 작은 자라고
4: 네?
1: 하나도 작지 않으신데 이렇게 작은 자라고 표현하셨을까
2: 굉장히
1: 궁금하네요. 네네네네. 굉장히 큰 자인데요. 뭔가 뭐 자신에게 뭔가 나를 작은 자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4: 제가 인생에서
1: 네.
4: 제가 작은 자였기 때문에
1: 네.
4: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1: 예.
4: 제 스스로를 제가 작은 자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1: 예.
4: 그리고 자아 존중감도 워낙 낮은 아이였고요.
1: 예, 예.
4: 네.
1: 어린 시절에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4: 제가 예전에 유명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1: 네네.
4: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어머니의 신앙으로 이겨냈다라는 그 네. 간증에
1: 예.
4: 사람들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1: 예.
4: 그런데 저는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1: 예.
4: 부럽더라고요.
1: 예.
4: 그 목사님이 부러웠는데 왜 부러웠냐 하면
1: 예.
4: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반듯하게 서 계셨다는 게 부러웠어요.
1: 예.
4: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두 분 다 알코올 의존이었거든요.
1: 예.
4: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 취한 부모님을 찾아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 예.
4: 네. 그렇게 알코올 중독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1: 예.
4: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고요.
1: 예.
4: 그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속이 상해서
1: 예.
4: 술을 또 이렇게 많이 드시다 보니까
1: 예.
4: 늘 집안엔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 예.
4: 싸움이 끊이지 않고
1: 예.
4: 늘 집안이 전쟁통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일을 못 하시니까 일을 안 하시니까 집에 뭐 쌀이 없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1: 예.
4: 항상 뭐 수제비라 뭐 겨우 끼니를 때우거나 어디서 쌀을 얻어오시면
1: 예.
4: 쌀이 한 4, 5년 되면 이제 파랗게 변하거든요.
1: 예.
4: 네, 그런 쌀을 이렇게 먹거나 그리고 겨울에 보일러에 기름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네. 추운 겨울에도 이불만 덮고 자고 네, 그렇게 자랐습니다. 네네.
1: 그럼 부모님 왜 이렇게 자녀들 돌봐줄 분은 따로 없으셨어요? 어르신들이나
4: 저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좀 예. 지근거리에 사셨어요.
1: 예.
4: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나 어렸을 때 이미 다 돌아가셨거든요.
1: 예.
4: 그런데 이제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외할머니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1: 네.
4: 일찍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데 다들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1: 네.
4: 제 또래에 있는 뭐 외삼촌 아들들 딸들도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1: 네.
4: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1: 예.
4: 제가 그래도 의지했고 사랑했던 그래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울고 싶어도 아무리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슬픈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1: 예.
4: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제 삶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너무 막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보니까
1: 예.
4: 그 눈물이 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대학 가서 뭐 심리나 뭐 상담 쪽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1: 예.
4: 아, 사람이 그 눈물도 뭔가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무언가

0: 상황이 바뀔 일말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만이 흘리쓰는 게 눈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도 막 맨날 그 집이 그 전쟁통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좀 마비시켰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저는 그냥 아프기 싫어서 막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게 싫어서 마음을 마비시킨다고 시킨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가 마음만이 아니라 감정이나 표정까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우울한 아이로 표정도 없는 그런 아이로 자란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본능적으로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안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눈물도요, 원래 잘 웃는 사람이 잘 울기도 하거든요.
2: 감정이.
1: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이. 근데 아예 이렇게 메말라버린 거죠.
0: 네네네. 그러니까
1: 늘 무표정한.
0: 네네네.
1: 즐거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0: 네네.
1: 정말 어떻게 보면 로봇화 같은 그런.
0: 네, 맞습니다.
1: 감정의 네네. 메마름으로 자라오셨네요.
0: 네네네.
1: 근데 얼마나 그 힘드셨길래 이제 자라오면서 또 자퇴를 하셨나 봐요.
0: 네네네.
1: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나요?
0: 네, 그러니까 뭐 맨날 이제 술 먹고 싸우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네. 뭐 술 먹고 어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 어머니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뭐 학교 가서 적응도 못하고 그렇게 자라다가
1: 예.
0: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당연히 안 오르고
1: 예.
0: 그러니까 늘 우울하게만 친구도 없이 살다 보니까요.
1: 예.
0: 근데 어느 날 중학교 4학년 때쯤인가 이제 예. 친구들이 그때 당시 전부 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 따라서 몇 번 PC방을 따라갔습니다.
1: 네네.
0: 근데 제가 재능이 있던 거예요.
1: 오.
0: 그래서 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저희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1: 오.
0: 그리고 한 2년쯤 되었을 때에는 네. 그게 랭킹이 있거든요.
1: 네네, 있죠.
0: 네, 그래서 굉장히 꽤 높은 순위의 랭킹까지 오. 올라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그 프로게임단에서 제의가 오더라고요.
1: 와.
0: 네네네.
3: 실력이 진짜
1: 그 정도로 잘하셨어요. 그 정도로 잘하셨어요? 아,
0: 네네네네.
1: 그래서 게이머가 된 거예요?
0: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제가 고2 때 정말 너무 이 집을 탈출하고 싶고,
1: 네네.
0: 그 프로게임단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1: 아.
0: 네. 어머니가 술이 취하실 때도 있지만 안 취하실 예. 때는 굉장히 온화하시고 예. 똑부러지게 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해달라는 어머니 부탁 때문에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1: 예.
0: 그냥 버티면서 고3이 되었어요.
1: 네.
0: 고3이 되어서도 이제 그 제안들을 계속 거절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1: 예.
0: 야간 자율학습 시간 전에 제가 성경을 좀 읽었어요.
1: 예.
0: 성경을 좀 읽는데 그걸 본 한 선생님이
1: 예.
0: 그때부터 저를 막 괴롭히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하면서 저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행동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시면서 좀 비아냥거리시고
2: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 좀 반감이 있으셨나요?
0: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아무 이유 없이 막 때리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이제 체육 시간에 남자들 체육하면은 보통 뭐 하의는 체육복이어도 상의는 그냥 반팔티 입잖아요.
1: 예, 예, 예.
0: 저희 반에도 전부 다 그냥 반팔티 입고
1: 예.
0: 체육 시간 준비하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보고 왜 체육 시간에 체육복 안 입냐 너 교무실로 내려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이제 야구 배트를 되게 많이 맞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그냥 학교를 나왔습니다. 학교를 나와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저한테 제의해줬던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1: 예.
0: 지금 당장 올라가겠다.
1: 아. 네.
0: 그래서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바로 네, 올라갔습니다.
1: 그래서 게임단에
0: 네,
1: 들어가신
0: 들어갔습니다. 네, 네.
1: 그럼 학교는 그냥 자퇴 처리가 됐고.
0: 네, 자동 자퇴 처리가 됐습니다.
1: 잘하셨네요. 뭐 그렇게 뭐 그러면서까지 다닐 필요 뭐 있었겠어요, 솔직히.
0: 네, 네, 네.
1: 뭐 지금 와서 얘기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프로 게임단에 들어가셨으면 평소 네네.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던 거니까.
0: 네, 네.
1: 굉장히 좀 행복해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게임단 생활?
0: 처음엔 너무 행복했죠.
1: 네.
0: 그러니까 일단 집을 벗어났다는 그러니까, 게 너무 행복했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하고 계속적으로 제 이제 아이디가 알려지고 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게임에 들어가면 거기 안에서는 제가 왕이었어요.
1: 아~
2: 그렇죠. 그렇죠.
0: 예, 제가 접속하면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1: 예, 예.
0: 게임하는 거 구경시켜 달라 그러고
1: 네.
0: 그러니까 그 살면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네. 못했는데 게임에서는 제가 모든 사람의 존중과 인정과
1: 그래요.
0: 환대를 받으니까 처음엔 너무 행복했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예. 좋은 성적을 내면 낼수록
1: 예.
0: 마음이 좀

0: 풋풋한 거예요. 마음이 좀 공허하더라고요. 예. 마음이 공허하고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처음으로 하는 거고 인정받고 이제 좀 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왜 이러지 하는데 한 번은 저희 이제 팀에서 식사를 하는데 보통 그 팀원들이 이제 남자여서 여자여서 매니저 둘에 14명이나 되니까 예. 밥을 같이 못 먹어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김치찌개를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식사를 다 같이 시켜주는데 예. 그날은 매니저가 김치찌개를 시켜줘가지고요. 예. 이제 찌개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떠지는 거예요.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숟가락질을 제가 못하는 거예요.
1: 게임을 너무 해서 그런가?
0: 네네네.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고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2: 아 그래요?
0: 네네네.
2: 네. 이게 안 떠져요?
0: 네 이게 안 떠지더라고요.
1: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을 하신 건데요?
0: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 때도 보통 제 숙소에 있었지만 숙소에 안 들어가요. 네. 그냥 20시간 게임 하다가 이제 컴퓨터 책상에 엎어져서 2시간 자는 거예요.
1: 잠깐 쪽잠 자고.
0: 2시간 자고 2시간을 밥 먹고 좀 쉬고 20시간을 계속 게임만 했습니다.
3: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겠어요.
1: 자기가 뭐 피곤하고 아픈 것도 뭐니 하는 거죠.
2: 당연하죠.
0: 네네네. 뭐 끼니라봤자 라면 먹는 게 다니까요. 귀찮아서 밥도 안 먹거든요. 젓가락질 할 때 몰랐는데 숟가락질을 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휴가를 얻어서 네. 춘천 고향집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예, 예. 고향집에 이제 6개월 만에 간 거예요. 6, 예, 7개월 만에 갔는데 예. 현관문을 여니까 여전히 이제 그 소주병들이 와르르 쏟아지고 또 집은 뭐 여전히 전쟁통이고 집에 있으면 이제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PC방으로 이제 피신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밤새 게임을 하는데
2: 쉬러 가서 또
0: 네네네 또 네, 네. 쉬러 갔는데
1: 그게 또 게임 또 탈출 아,
0: 그러니까요. 네네네. 아, 네, 네. 근데 딱 시계를 봤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게 새벽 예배할 시간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가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예. 새벽 예배할 시간이네. 근데 교회가 걸어서 1시간 거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나와서 걸어왔습니다. 1시간을 걸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7개월 만에 교회에 온 거죠. 예. 근데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꼭 감싸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좋았는데 아마 담임 목사님은 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7개월 만에 돌아온 고등학교 자퇴생이 제가 지금은 인상이 좀 사람이 됐지만 그땐 되게 날카로웠거든요. 그리고 키는 제가 193cm인데 그때는 몸무게가 한 70kg 정도였어요.
2: 아유, 굉장히 많으셨네요.
0: 예. 이런 말을 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제가 그때 또 머리가 장발에 빨간색이었어요.
1: 어머나. 염색해요.
0: 네네네. 얼마나
2: 그러니까 엄청 튀네. 193에.
0: 네네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새벽에 안 나오던 갑자기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자퇴한 우리 청소년 친구가 왔네 해가지고 네.
2: 빨간 머리 하고.
0: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좋았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저를 감싸주는 그 느낌이 좋아서 그날부터 모든 예배 다 나갔어요.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날 다 나갔습니다. 네.
1: 아니 그러면은 아까 목사님께 말씀 중에 뭐 성경도 읽으셨다 그러고 그 교회도 나가신 거네요 그러면
0: 원래 나가셨던 거죠? 네네. 원래 저희 친가 쪽은 유서 깊은 천주교 집안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간간이 성당에 다니실 때 네. 어머니가 좀 원인 모를 병에 걸리셨어요. 네. 근데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때마침 그때 동네에 살던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예. 그 목사님이 저희 집 사정을 들으시고 저희 집에 와서 새벽이든 밤이든 와가지고 어머니를 잡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은 거예요. 어머니가 나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나도 언젠가 크면은 저 목사님처럼 돼야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2: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네. 성경을 볼 정도로 신앙을 갖고 계셨네요.
0: 네네네.
1: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어찌 보면은 그 시간들 통해서 다시 이전에는 네. 그냥 이렇게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되게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신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이렇게 좀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좀 변화들이 생겨난 거예요. 게임 중독도 뭐 끊어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0: 게임을 저는 이제 주님이 너무 이제 그 예배 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예. 게임을 이제 끊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이 박혀서 그런지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예배는 가는데 또 PC방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게임을 끊고 싶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0: 한 번은 이제 저희는 이제 전용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러면 이제 PC방 오가면서 한 번은 이제 아 내가 게임을 끊으리라 하고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땅에 던지고 제가 발로 막 밟았어요. 아,
2: 그거 비쌀 텐데.
0: 네,
1: 그렇죠. 비싸죠.
2: 게임 전용이니까.
1: 프로 선수 전용이니까.
0: 네, 그 밟았어요.
1: 네.
0: 그 다음 날 가서 또 샀습니다.
1: 아, 그래.
0: 또 샀어요.
2: 야, 이게 뭐
1: 손을 자르면 발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2: 네, 딱 그거죠.
1: 예, 예.
0: 네.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늘어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점점 게임하는 시간이 줄더라고요.
3: 네. 네.
0: 그리고 이제 청년부 공동체가 굉장히 좀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세계 가상현실에서만 저는 인정받고 제 가치를 존중받았는데 이 현실 세계에서 고등학교 자퇴한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청년부 공동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 네.
0: 원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쭉 갔지만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네.
0: 다들 울면서 기도할 때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그렇게 우두커니 그냥 서 있다가 왔는데 그 청소년 시절과 다르게 청년부 딱 수련회 갔는데 첫날부터 마음이 계속 막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이제 저녁 집회 때 그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순간 제가 제 감은 두 눈에 제가 지난날 지었던 죄들 네 부모님 뭐 지갑에 손댄 거 막 그런 나쁜 짓 한 거
1: 네.
0: 친구 괴롭힌 거 싸운 거 그런 것들이 막 지나가면서 제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막 울었어요.
2: 네. 아, 그 저 진짜 눈물이 터진 거예요.
0: 눈물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살면서 울지 못했던 제가 그날 쏟지 못했던 눈물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제 죄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요, 주님이 제가 공고했던 시절, 그 외로웠던 그 혼자 있었던 울고 있던 그때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건. 아, 주님이 그때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완전 이제 게임에서 멀어지게 되고
1: 예, 네. 하나님을 만났군요.
0: 네네네. 네, 독학으로 검정고시 보고 수능 봐서 신학대학교 입학했습니다.
1: 이야.
0: 네네네.
1: 아, 그렇게 보니까 출연자분들 간증을 듣다 보면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3: 맞아요.
1: 네네네. 그죠? 네. 굉장히 공통점으로 수련회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네요.
0: 네네네.
1: 이야.
0: 네.
3: 아니 이게 게임 중독도 끊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끊어내셨잖아요.
0: 네네네.
3: 그런데 이제 본인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은 여전하시잖아요. 그대로 이제 술 좋아하시고
0: 네네.
3: 그런 상태의 부모님은 여전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아, 내 삶 하나도 바뀌지 않았네라고 느끼셨을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떠셨을까요?
0: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에는 괜찮아요.
1: 네.
0: 삶이 그대로도 마음이 변하니까 괜찮더라고요.
1: 네네.
0: 그런데 아시겠지만 첫사랑이 그리 오래 못 가거든요.
1: 네.
0: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걸 살아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1: 예.
0: 근데 제가 또 공교롭게 순복음 쪽 신학교를 갔어요.
1: 예.
0: 얼마나 기도들 열심히 하겠어요.
2: 네. 좀 뜨겁잖아요. 순복음.
0: 네네. 그때는 막 진짜 다들 뭐 너무 막 제가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나. 막 기도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3: 네.
0: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같이 중보기도 할 때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제 스스로 네. 이제 찔렸던 건 뭐냐면
1: 네.
0: 다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문제가 해결돼요.
1: 네.
0: 근데 저는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3년을 기도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드시고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기도 제목을 못 내놓겠더라고요.
3: 네.
0: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뭔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3: 네.
0: 뭔가 형통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얻는데
3: 네.
0: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너무 거기에 꽂혀있는 거예요.
1: 네.
0: 내가 고난 중에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분명히 있을진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1: 네.
0: 그 모습들을 안고 살다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신학교에서 퇴학을 시켰어요.
3: 네.
0: 그리고 그때 때마침 또 저희 아버지께서 또 이제 좀 큰 문제를 일으키셔가지고
1: 네.
0: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제 이사를 갔는데 용달차 끌고 이제 가는데 이제 여기다 하고 내리는데 웬 허름한 구옥이 있는 거예요. 구옥.
1: 예.
0: 옛날 집.
1: 예.
0: 그래서 이것만 해도 마음이 막 이게 뭔가

0: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2층이라는 거예요. 이런 집에 2층 있어야 보니까 녹슨 좁은 철제 계단이 있고
2: 계단 위에
0: 2층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있더라고요.
1: 아.
0: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이 사는구나.
1: 아.
0: 네.

0: 퇴학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날은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는데 네. 저는 결국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매일 술 먹고 또 어머니 아버지 뒤치다꺼리하는 게 제 그냥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바보 같은 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밤만 되면 교회를 갔어요. 밤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1: 그렇죠.
0: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보같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이제 여느 때처럼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고 자정 때쯤에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네. 막 동남아에서 그 스콜처럼 네.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그 순간에 제 안에 있던 막 이 분노가 폭발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예.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예.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예. 왜 나한테만 그렇게 모질게 구시냐고 막 사태질하면서 따졌습니다, 제가. 네. 근데 또 바보같이 교회 갔어요. 가서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더라고요. 내 삶에 가장 극심한 고난이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그 시기들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모두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간직하자.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는 교회 생활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의 행동을 눈여겨봅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거룩하게 산지 아니면 외식하는지 훔쳐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혹 약점이라 잡히는 날이면 신자들을 조롱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다 그래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케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내 교회 생활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까?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케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생활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조직에 속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역에, 교회의 내가 선교회에 속해야 교회 생활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어야 돼요. 자기의 직분의 실증을 느끼지 말고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의지가 굳어야 합니다. 변덕스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통종성이라고.

0: 있습니다. 한결같음이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리더들은 한결같은 분들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거나 뭐 좋은 일 있을 땐 막 그냥 할렐루야 해요. 그런데 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버거운 일이 있으면 놀랄루야 합니다. 내가 뒤돌아보면 신앙의 그래프가 말이야. 뭐 산 정상에 올라갔다 저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다 해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의 연수만 있지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사실은 그 변덕스러운 것 때문에요. 참 어렵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째가 인내예요. 인내가 신앙의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요. 아름답아야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돼요. 직분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직분은 사람의 육체와 같아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몸에서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겠습니까? 머리는 높고 저 발바닥은 낮습니까? 어쩌면 발은 우리들의 몸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굉장히 귀한 도구 아니에요? 이 발 관리, 이 자기 관리입니다. 내 친구는요, 발을 얼마나 관리하는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굴은 그렇게 관리하고 아껴주는데 자기를 하루 종일 실어 나르는 발은 잘 관리를 안 한다 그래요. 직분은 다 귀합니다.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높고 다른 성도가 낮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귀합니다. 그런데요, 그 귀한 직분을 참 소중하게 관리하고 지키시고 감당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직분 없이 편한 것보다 직분 갖고 고난당한 것이 백만 배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직분 갖고 뭔가를 좀 하려면 말이에요. 이 소리 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흠이 잡힐 수도 있고요.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실수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말도 듣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 아름다운 귀한 지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2: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5: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6: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 그래서 우리 호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을 늘 기억하고 또 되새기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럼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정도로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그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시작.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네가 재물 얻었나? 그런데 그 재물 얻은 것은 네 능력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감정과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그가 예뻐서 내가 그에게 능력을 주어 재물을 얻은 게 아니야. 너희 조상 대대로부터 약속하신 언약을 오늘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어 재물을 얻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억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거나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교만으로 갑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냥 놔둬도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나 내 개인이나 교회나 언제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것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눈 뜨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와 내가 만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첫째는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힘.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우리 이 나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막 끝날 1953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얼마였을까요? 67달러야. 67달러.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여건도 안 돼. 여러분, 3년 넘게 전쟁하고 나면 남은 건 절망과 피폐한 것밖에 더 남겠어요? 국민소득이 67달러면 지금 아프리카의 최빈국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던 나라가 오늘 2026년은 7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금년 초에 포브스라고 하는 미국 경제 전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포브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세계의 강대국 순위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세계 강대국 순위는 국토와 인구와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력과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모두 다 합하여 세계 경제 강국들을 순위로 먹였어요. 근데 1등은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2등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3등은 러시아였습니다. 4등은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5등이 독일이었어요. 6등은 어딜까?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6등은 대한민국, 그리고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으로 그렇게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은 국토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끝이 없어요. 인구도 우리나라는 5천만밖에 되지 않아요. 그 작은 나라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나라요. 그런데 세계 강대국의 6위로 올려놓은 것은 그냥 우리가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전문 잡지에다 광고비 많이 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설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냥 한강의 기적이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가장 최빈국에서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기대들이 다 얼마나 높은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이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을 전 국민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춤을 추실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야 그냥 기적이라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아직도 부족하여 늘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속히 이 민족이 복음화가 돼서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나라 오늘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첫 번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낸다, 앞서 보낸다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앞서 보내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 떨고 있는 가나안 칠속소들이야.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여기 왔지만 이들은 정말 점령할 수 없는, 아니 엄습할 수 없는 너무 거대한 나라 칠족속들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앞서 간다. 근데 이 내가 앞서간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누가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건너셨고 또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리시고 캄캄한 밤길을 이 추운 밤에 내가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먼저 내시고 그리고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지금 앞에 철저하게 두려운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주어지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요, 잠 못 자는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내일이 암담한기라, 내일을 바라보면 전부 다 가난 실족속 같아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가야 할지 보여지지 않는 기라. 근데 이런 사람은 보여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주어져요. 저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 보면 가나안 질주 속을 정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무기 만들어라, 이것 준비해, 식량 준비해, 경제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미리 앞서간다, 내가 미리 앞서간다, 지금까지도 내가 미리 앞서서 왔다, 그러니 앞으로도 내가 미리 앞서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단 한 초, 1분 1초라도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이면 그 망각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해지는 것은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놔둬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기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주어져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길이 보인다. 길이 보여.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곧 길인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보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라. 내가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네가 사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내가 모든 일을 다 끊으실 것이고 내가 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해요. 그래서 그게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이렇게 말할 거리요. 당신 아직

순진해서 그래. 당신이 세상을 뭐 아나? 당신 평생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오직 교회에서 살았다며.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나? 순진해서 그렇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는 길을 연다. 그 길이 말씀이다.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곧 길이다. 이것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고 끊어야 할 것들은 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순종이 어찌 보면은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결단코 우리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이 우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이룬 거거든. 내가 이룬 거거든. 그러니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무릎을 꿇어.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 돈이 단 한 푼 없을 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돈을 갖고 나니까 이 돈이 너무 좋아. 돈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돈이 나의 우상이 돼버려요. 명예를 갖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명예를 갖고 나니까 그건 놓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냥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돼요. 어떤 경우는 자식도 우상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를 은혜로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키웠다고 생각하면 그 자식조차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30절 같이 읽어봐요. 30절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뭐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뭐 한다고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뭐 한다고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뭐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하신가? 가나안 땅 모든 칠족속을 한 번에 쫓아내시지 뭐 이렇게 째째하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금씩 하겠대. 조금씩 하시겠대. 왜 그럴까요? 왜 조금씩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자신을 만들지 않고는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은 전부 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너에게 쫓겨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세요. 능력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것은 너를 내가 만들어서, 너를 내가 만들어서, 그 만드는 것이 최고의 극치가 뭔 줄 아세요? 날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요 영성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만드는 최고의 극치인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왕창 갖고 싶죠? 왕창 벌고 싶죠? 돈 좀 한번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내려서 왕창 갖고 싶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망해. 주어진 것 속에 날마다 오늘이 경계라고 생각하시고 흘러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은혜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0: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경계를 정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경계를 날마다 날마다 그게 우리의 경계라. 그래서 이 경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오늘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있는 가진 것 주어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함께 흘러보내면 돼요. 돈이 없으면 마음을 흘러보내시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흘러보내시고 아멘이신가요? 이럴 때만이 나도 살고 교회 살고 민족 삽니다. 이 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식물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꼭 들고 다니는 물건이 있습니다. 루페라고 불리는 휴대용 확대경이죠. 루페는 일종의 돋보기로 작은 것들을 또렷하게 보여주는데요.

렌즈를 눈에 바짝 대면 보통 10배 정도 크게 볼 수 있어서 식물의 미세한 줄기나 잎맥, 씨앗에 돋은 작은 털까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보면 이게 내가 알던 그 이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새롭고 신기하게 다가오죠. 지금 여러분에게도 가까이 들여다보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자세히 보고 오래 바라볼수록 사랑은 더 커질지 모릅니다. 애정어린 돋보기를 들고 주변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박성욱의 CCM 캠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K-JOB의 블레싱 들으면서 박성호의 CCM 캠프 2016년 6월 10일 수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왜 활짝 열었냐고요? 노래가 길어가지고 문 여느라 한참 걸렸어요. 네, K-JOB의 노래 함께 잘 들으셨죠? 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오늘도 CCM 캠프 2시간 동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만 남기는 비밀글 남길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CCN 캠프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광고 듣고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들 바로바로 소개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찾따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CCM 캠프 함께하고 있습니다. 3757번님께서 우리 오프닝 들으시고 저도 확대경 구입해야겠어요. 부천 백만송이 정원 장미꽃 사진 찍다가 꽃 속에서 달팽이를 만났거든요. 박성욱의 CCM 캠프는 늘 가까이 하고 픈 마음입니다. 크룩스 4줄을 가까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 그렇군요. 백만송이 장미공원 저도 알죠. 거기 예. 정말 꽃 많이 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날씨 요즘보다 조금 봄 시작되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러 가시죠. 네. 사진 반,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 반, 꽃 반 뭐 그런 곳이죠. 네. 네 줄을 가까이 크룩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준비해 드릴게요. 쉼표님께서 오늘 시작부터 듣고 있어요. 성훈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까지 매일 출석하며 배웅해 드릴게요. 너무 아쉽지만 가끔 스페셜 DJ로 꼭 와주세요. 은영님 휴가도 가셔야죠 하셨는데 아 스페셜 DJ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네 일단 김은영 아나운서님이 튼튼하게 오래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신청하신 곡 먼저 보내드립니다. 크룩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이윤화의 노래도 이어집니다.

세 곡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장윤영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현아의 날 위하여, 십자가의 크룩스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이 들었어요. 아, 2569번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함께 듣고 기도 좀 해주세요. 많이 성령 충만한 엄마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빠와 함께 사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제 신청곡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입니다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는 성령 충만한 어머니. 사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아버지는 또 여러 가지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어머니는 또 너무 성령 충만하셔서 막 뜨거우신 그런 상태시구나. 그래요. 주님께서 그래도 감사하는 제목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아버지 뭐 하나님 믿지 않으시지만 우리 아빠 이거는 그래도 최고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성령 충만해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건 또 최고야. 이렇게. 그리고 두 분 서로 지금도 그렇겠지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연 주신 분을 낳아주신 거잖아요. 그럼 또 감사한 제목 아닙니까? 네. 그렇게 정말 정말 작은 것 같지만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줍다 보면 그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겁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랑워십의 노래는 저희가 며칠 전에 보내드려서 좀 더 이따가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네. 한 걸음씩. 저는 지금 야구 직관하고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 있어요. 경기도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집에 가는 길에 찬양이 가득해서 은혜롭네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으시겠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에도 찬양 들으면 은혜로우셨겠죠? 위로가 되는 노래들이 돼서요. 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신랄같이 작은 감사라도 하나 찾아보면 그것도 힘이 된다니까요. 네. 같이 찾아보시고 또 팀이 이겨서 야 신난다 하는 그 기분 충분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영의 노래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리고 심플리포의 은혜라 이어듣습니다.

마마스 브런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같이 들었어요. 야경님, 야경이 아니군요. 아경이군요. 네, 좋은 찬양 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819번님께서는 성님 오늘은 레인보우가 아닌 라디오로 캠프 듣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정들었는데 아쉽네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과 전문성이 있는 피디님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미꽃 사진 선물 보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우 이 장미꽃 너무 이쁘네요. 이웃집 같은 아저씨 같은 친근함인데 그런가요? 저는 저희 아파트 이웃집 아저씨 잘 모르는데 인사도 대면대면 하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8095번님도 항상 운전하며 청취하다가 성우님이 곧 하차하신다는 말에 잠시 차를 세우고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N 캠프 박성욱입니다. 오프닝 멘트만으로 위로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반대로 성우님에게 전하고 싶네요. 성우님 늘 평안하세요. 꿈이 있는 자유 소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청취하셨으면 좀 자주 보내주시죠. 그럼 제가 신청곡도 좀 보내드리고 이렇게 사연도 좀 읽어드리고 했을 텐데 꼭 이렇다니까요. 네. 평소에 있던 것들은 당연하게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조금 달라지면 여기 뭐 있었는데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별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저보 CCN 캠프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네, 김은영 아나운서님이 잘 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도 또 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겠죠, 주님? 있겠죠, 주님? 꿈이 있는 자유 소원 함께 됐습니다.

정혜원의 일상의 기적 같이 들었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수요일 순서 1부가 거의 마쳐가네요. 1부 끝곡 손경민의 곡 아이빅밴드 한이가 부른 일상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이 노래 신청하신 분 어디 가셨죠? 예, 듣고 계시죠? 네네 지금 들려드리니까 꼭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인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CCM 캠프가 중요하지 저는 뭐 저의 나름대로 삶의 방향도 있겠죠. 일상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CBS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CBS 교계 뉴스입니다. 제39주년 60민주항쟁 기념식이 오늘 서울 용산 민주화운동 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 원로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유공자 23명과 세계 단체에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사회 민주화운동을 전개한 향림교회 고 홍근수 목사와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설교로 구속됐던 군산복음교회 고 조용술 목사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습니다. 부산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부산중부교회 고 최성목 목사, 민중교회 운동을 실천해온 동월교회 고 허병석 목사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추서됐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양심수 지원, 민주헌법 쟁취운동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전개한 공적이 인정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협의회가 최근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체류심사 수

0: 수출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이주민을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기조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회아비에는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 국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권리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아시아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과제라며 이주민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역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불안정한 노동, 제한된 권리 보장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일본의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의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 배제가 아닌 환대와 연대, 경쟁이 아닌 공존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3명 중 1명은 설교 사역으로 인해 심각한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2월 전국 담임 목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성도나 리더들로부터 설교 방향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35%는 설교 사역에서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번아웃 경험 비율은 40대 이하의 젊은 목회자, 중소도시 소재 교회,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체 목회자의 55%는 설교 준비 과정에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활용 방식은 설교문 점검과 보완이 43%, 본문 배경 연구가 35% 등 주로 보조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지난 2014년부터 이어온 청소년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을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강원도 동해안 일대와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전국 중학생과 인솔자 등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회 꿈꾸는 아이들 국토대장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2: 인간의 운명이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운명이 뭔가 좋은 쪽이기를 우리가 신이라 칭하는 존재에 다가가는 것이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사랑과 사랑에 담긴 모든 것, 열정, 정의, 신의, 희열, 존경, 이타심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는 걸 우리는 안다. 책 속 이야기, 베리 루페즈, 여기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속 한 문장입니다.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수요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으로 차곡차곡 채워서 1시간 꽉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만 전달되는 비밀글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광고 듣고 새로 나온 노래 뉴 CCM 같이 들어야죠. 현대.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자, 2부의 시작은 언제나 UGCM 새 노래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네. 사실 새 노래 소개하는 거는 라디오 방송에서는 그렇게 그 좋은 코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노래니까요. 네. 아무도 모르는 노래고 이 노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직 대중의 평가가 나오지 않은 곡이어서 이런 새로운 노래를 소개하는 건 라디오 방송에서는 좀 자주? 아니 잘 하지 않는 코너입니다. 오히려 웬만큼 시간이 흐르고 이 노래가 좀 반응이 좋다 하면 그때 라디오에서 틀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시간 캠프에서 제가 뉴시스템 지금 진행한 지 꽤 됐는데요.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정말 새로운 CCM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노래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직접 들을 수 있는 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고르고 골라서 이 곡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어때요? 하면서 들려드리고 여러분 레인보우 선곡표의 하트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또 그 곡이 생명력을 얻지 않을까 싶어서 뉴시스템 코너를 쭉 운영해 왔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한 노래들이 다 여러분의 사랑을 막 받거나 막 조회수가 높거나 막 유튜브 스타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한 곡 한 곡에 대한 열심과 사랑을 우리라도 이 시간 알아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들으실 곡은요. 최신곡은 아니에요. 네, 나온 지 좀 지난 곡인데 제가 듣기에 참 좋아서 골랐습니다. 힐송 한국어 버전의 지극히 높으신 주 함께 들으실까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어린 양을 따르리 일송 한국어 버전의 지극히 높으신 주 이어서 같이 들었습니다. 두 곡 사이에 발표된 연도 차이가 꽤 있는데 왠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건 저만은 아니겠죠? 7257번님, 성우님 늘 좋은 찬송 들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너무 은혜롭네요. 힘든 하루 마무리하며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 찬양 너무 좋죠. 네, 이 찬양 부른 그 세인이라는 한국분인데요. 세인 씨가 노래를 아주 진짜 멋지게 해요. 그 지난번에 CCN 캠프 힐송 서울 팀이 와서 한번 노래해줬는데 그때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8183번님,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아 끝까지 다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시와 그림의 임재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네, 임재를 제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이 안 오는 밤에는 CCN 캠프가 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밍희님도 성우님 아쉽습니다. CBS의 다른 프로에서도 반가운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이용하셨는데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다 자리들이 있어서요. 비공개로도 음악들이 너무 좋아요. 자야 하는데 마음이 좀 심란하기도 해서, 아니면 음악이 좋아서인가요?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마음이 심란한데 음악을 들으면서 또 마음의 평화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음악이 좋으니까 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 더 발랄한 음악으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디아코니아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피아워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고 잔치 공동체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디아코니아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열기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곡으로 세 곡 주르륵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나는 시간 되셨죠? 네. 추억님께서 퇴근 후 노트북 강의 듣고 성경 3장 읽고 어찌하다 보니 여기는 지금 방문했어요. 늦었지만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우님, 이번 주까지인가요? 낮에 저쪽에서 들었어요 하셨는데, 네, 정확히 6월 14일 주일까지 제 목소리로 CCN 캠프가 있고요. 6월 15일 월요일부터는 김은영의 CCN 캠프가 진행됩니다. 네, 똑같은 CCN 캠프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진행자가 달라지니까요. 뭐 새로운 내용들도 있고 변화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10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의 옆자리를 지키는 CCN 캠프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럼요. 네. 7476번님, CCN 캠프가 우리 가족 최애 애청하는 방송인데 개편으로 방송이 바뀐다니 정말 아쉽네요. 아는 찬양곡이 나오면 함께 부르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너무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야, 찬양이 나오면 부르고 안타까운 사연에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고, 야, 이게 너무 멋있는 가족인데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 지금 알아서 너무 아쉽네요. 8389번님, 너무 잘 듣고 있었는데 벼락맞은 이 기분은 무엇일까요? 너무 아쉬워요. 야간 근무하면서 늘 들으며 힘을 얻었는데 하셨는데요. 아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면은요, 저에 대한 그 어떤 기억들은 싹 사라지고, 예, 김은영 아나운서와 아주 좋은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유, 진행 잘하신다니까요. 이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시와 그림의 임재, 그리고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선교사. 조금 긴 노래인데 같이 들을까요?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노래로 선교사 함께 들었습니다. 아, 노래 후반부에 나오는 이 찬송가 정말 정말 가슴 찌릿하게 하는 곡이죠. 우리 특별히 저는 수련회, 예, 여름 수련회 갔다가 헌신의 밤 이런 거 할 때 이 찬양 부르면서 했던 많은 기도들, 또 그 친구들의, 예,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싶을 정도의, 예, 그리고 그 열심을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네요. 네. 아, 물론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박성욱의 CCN 캠프 오늘 수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끝곡 심형진의 비 준비하시니 신청하셔서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사 나눠주시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는 제가 캠프직이에요. 내일은 특별한 순서 준비했습니다. CCN 캠프 초대석 조금 당겨서 내일은 김명선, 이제는 목사님이죠. 김명선 목사님 모셔서 라이브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해보려고 해요. 내일도 많이 와주세요. 심형진의 비 준비하시니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순종이라는 조수진 씨의 음성으로 오늘은 전해드렸는데 찬양과 함께하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순종함의 연속이었던가 새삼 나의 삶의 시간을 돌아보는 그런 찬양과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순종함으로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송 두 시간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다음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피아노 연주가 중간에 참 좋죠. 송영주라는 정말 CCM에서는 보석 같은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작곡을 하시기도 하고 앨범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CCM 사역자들과 함께 작업을 참 많이 하셨죠. 항상 그의 피아노 연주에는 그런 부드러움이, 따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주 씨가 함께한 김형미 순종합니다를 전해드렸고요. 또 주님의 손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참 친숙한 송승현 씨가 부른 순종을 전해드렸습니다. 달빛서린님께서 찬양 반주를 이쁘게 하고 싶어요. 발전이 없을까 염려돼요 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그런 피아노 연주처럼 열심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투자하고 연습하시면 분명히 나아지실 거예요. 그쵸? 응원하면서 응원의 커피 한 잔 모바일로 보내드릴게요.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그리고 박종수님도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오늘 우리 큰딸 42회 생일인데 아버지 천국 보내고 처음 맞는 날 어제 오리 주물럭에 추어탕에 순댓국에 나물에 나물도 여섯 가지나 해서 가져다 주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청하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단 한 사람님도 마음꽃처럼 하루는 햇살처럼 오늘도 미소 짓는 하루 보내시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커피향기님도 와주셔서 단 한 사람님 또 커피향기님 두 분께도 모바일 쿠폰 커피향기라고 보내오셨으니까 커피향기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찬양은 먼저 오신실하신 주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 준비인데요. 8751님 마을 활동하면서 단합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리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신실하신 주 신청할게요 하셔서 8751님 신청곡 함께하면서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신혜숙님께서 수요예배 가면서 방송 들으신다고 또 림프 마사지도 가신다고 조준모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남겨주셨는데 이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준모의 찬양 전해드리고 신혜숙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이밴드의 믿음의 걸음, 장윤영의 바닷길 들으셨고요. 조준모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어제 생긴 밴드의 오신실하신 주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초록이님께서 넘어져서 손목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 빠르게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남겨주시려고 새싹으로 오셨어요. 열정님도 700걸음 넘게 지금 이제 열심히 걸으면서 방송 함께 하신다고 새싹. 새로움님도 오늘 새싹으로 오셨네요. 처음 왔다고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인사 나눠주셔서 환영합니다. 세 분께도 역시 새싹 특권이죠. 저희 선물 모바일 쿠폰으로 시원하게 아이스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김숙희님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오늘은 손영진 찬양으로 준비할게요. 경숙님께서는 저는 찬양 들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찬양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동행님, 주말에 온다는 딸에게 선물하려고 예쁜 가방 손뜨개질 하면서 듣고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남겨주셨고, 3808님께서는 찬양 잘 들으면서 저는 옥수수 터널에서 풀을 뽑고 있어요. 그늘이 져서 그렇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부쩍이나 더워요 하시며 다음 달 중순 넘어서면 옥수수 출하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시는 3803님도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자, 요셉의 꿈님도 와주셨어요. 대전 출장 가는 버스 안에서 창가를 바라보며 축복송 방송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손영진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이은수가 부르는 기도는 놀라운 것 이 곡도 함께 보시죠.

0: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는 약간 추억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어요. 조대경 최종길 바다에 뜨는 별. 맞아요. 이 곡은 뭔가 아, 추억이 아슴아슴 아른아른 추억이 방울방울 이런 느낌이 살짝 있죠. 최명자 씨의 찬송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이어봤는데 아롱별님께서 추억이 아롱아롱 하셨어요. 밤 시간대에 은디님을 통해 바다에 뜨는 별을 알게 되어서 자주 들었어요. 어디에 계시든 고운 목소리 다시 들을 수 있겠죠? 라고 하셔서 네, 다음 주부터는 밤 10시에 퓨전 FM 또 CBS 레인보우로 함께해 주세요. 푸른 동사님께서 어떤 님의 신청곡이었을까요? 바다에 뜨는 별, 28살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때 주님의 품을 처음 느꼈고 알았던 그때 그 은혜 잊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감사한 이런 찬양의 나눔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듣는 누군가가 아 맞아 이 곡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었지 하고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저희가 드리는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참 다행인 게 제가 이민식 님께서 그 외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 핸드폰 번호가 없단 말이죠. 레인보우로 등록하실 때.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송 받으시는 주소에는 반드시 전화번호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 배송 그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발송 시에 전화번호가 없으면 어떤 시스템에서도 배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왜 안 오지? 선물이 왜 안 올까? 궁금해 하셨나 봐요. 장인어른 핸드폰 번호를 비공개로 지금 비공개 잘 하셨거든요. 비공개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우리 아버님께서 왜 안 오나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개편 전에 이렇게 확인이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세요. 이민식님 장인어른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주소는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비공개로 남기실 때 주소 받으시는 분의 정확한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리셋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큰 은혜가 된다고 신청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라 살아내라 이 곡도 역시

신청하신 분 계십니다. 이 곡은 나무엔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자, 사연, 두 분 사연만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천상의 목소리님께서 정유나 딸입니다. 43세고요. 우리 딸의 가정이 늘 건강하고 하나님을 제 일로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군포 지샘병원 교회가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연 주셨어요. 3459님께서는 출퇴근 때만 조이포유를 들을 수 있었던 50대 아지매인데요. 잘 관리되고 있던 크론 증후군이 갑자기 강한 활동기를 맞아 지난주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상황은 무척 안 좋지만 그래도 그 덕에 축복송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엄마 없이 일주일 넘게 엉망진창이 되었을 집을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살림을 하느라 힘들 남편을 위해 하루빨리 주님께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며 큰아들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신청곡 남겨봅니다. 아이자의 61 곡 중에서 한 곡 청해볼게요. 라고 하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도 전해드리고요. 3459님 잘 회복되시길 응원하면서 일주일째 엄마가 부재 중이라 엉망인 엉망이겠죠. 그 갑자기 무슨 모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육족 마늘빵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면서 또 엄마의 귀환을 기다릴 가족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좋아하시겠죠. 받으실 수 있는 주소는 지금처럼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 채팅방 들어오셔서 비공개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아이자의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나무에네 살아라, 살아내라, 리셋,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하셨고요. 파크릭스님께서 병원 진료 예약해놓고 준비하면서 듣고 있는데 많이 긴장됩니다. 좋은 음악으로 힐링하며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 믿고 가볍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두근거리는 마음 주님께서 감싸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님도 기도 제목 급박하게 보내오셨어요. 교회 성도님 가정에 청년인 자녀가 주일 새벽에 뺑소니로 병원에 있습니다. 심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 수면 상태로 있다가 오늘 깨운다고 하네요. 제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아보시고 그 청년의 생명을 지키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새로움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오늘 주님의 그 선하신 치유의 기적의 능력으로 이 청년을 꼭 안아주셔서 다시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선한 능력으로 원곡이죠. 폰 구텐 메히텐 지그프리트 피에츠 아마데우스 아이드너 가비 아이드너의 찬양 그리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준비를 했는데요. 데닐로 몬테로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키리님께서 남동생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제목 남겨주셨고 푸른동사님 또 주아랑님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신청하신 곡 지미선 예수님처럼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벌써 끝곡을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In Your Presence 데비 시스타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입니다. 이 찬송가는 가브리엘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그가 58세 때인 1916년에 작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2년째 되던 해 가브리엘은 프랑스 전선으로 떠나는 아들을 전송하기 위해 부두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선실을 향해 걸어 들어가다가 가브리엘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저는 아버지를 저 영원한 집, 이 세상을 향해 문이 결코 열리지 않는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기차편으로 시카고로 돌아오던 중 가브리엘은 이 찬송시를 짓고 음악마저 스케치를 끝냈다고 합니다. 이 가사에서 가브리엘은 매 절마다 이 땅의 고난과 수고의 대가가 하늘나라의 영생 복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찬송가의 성경적 배경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담고 있는 찬송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감상합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0: 보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11일 목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짙푸름 녹음 속에 새 아침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대지를 비추는 아침 햇살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영혼과 삶의 자리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어제에 대한 미련과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소망으로 오늘이라는 선물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기쁨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삶의 능력 되신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구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남과 일터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는 원망 대신 감사가, 불평 대신 격려가 머물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갖게 하소서.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와 국가 시스템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선거 부실 관리와 행정이 아니라므로 국민의 소중한 주권이 왜곡되거나 사회적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모든 선거 과정과 공공의 영역에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철저함과 정직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맡겨진 자들이 무거운 책임감과 깨끗한 양심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소서. 불의와 거짓은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이들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강남구 다움교회 양승헌 목사였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전용대가 부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 전하는 찬송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25장과 26장을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욥기 26장.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네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네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스올도 하나님께는 훤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0: 성경 낭독 욥기 25장 26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라토리오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향기로운 나무가 전합니다.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이어서 지선이 노래합니다. 찬송가 420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새 아침을 시작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명절이 기대가 되고 또 가족들을 만나는 설레임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십니까? 아니면 이번 명절에는 또 어떤 사건이 터질지 조마조마하면서 명절을 맞이하십니까? 사실 명절은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화기애애하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명절 때만 되면 언성이 높아지고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 부모님께 더 잘했느냐, 누가 명절을 준비를 다 했느냐, 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나만 쏙 빼놓고 했느냐 하면서 서운함이 터져나오면서 싸움이 되는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서로의 공로를 내세우고 상처를 건드리다 보니 잔치집이 싸움터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잔치집이 되어야 할 상황에 싸움터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4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상징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을 건너서 가장 먼저 진쳤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죠. 또 초대왕 사울의 왕권이 새롭게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길갈에 왔다는 것은 고난의 강을 건너서 이제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의미하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까? 또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장소입니까? 근데 이 축제의 날이 되고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할 이곳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을 모시기 위해서 거대한 무리가 모인 것 같아 보이고 성공적으로 왕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절반, 즉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41절에 보면 이들의 갈등의 원인이 드러납니다. 뒤늦게 도착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하죠.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자, 거기 보면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정말 유다를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같은 민족이지만 지금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말 속에는 형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불편하고 기분 나쁜 마음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니까 또 왕을 도둑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겁니까? 물건 훔칠 때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왕을 모시는 일에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그들의 무서운 속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열지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반란이 실패하자 이제 새로운 정치적 판도에 자신들이 숙청당하거나 또 권력에서 밀려나게 될까봐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빨리 모셔와서 자신들의 충성심을 증명하고 새 내각을 구성할 때에 내가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늦었던 이유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유다 지파가 왕을 모셔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열 지파들에게 다윗은

진심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권력과 안전을 보장해 줄 정치적 전리품이나 이용할 가치가 있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지파가 자신들의 전리품을 먼저 가로챘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도둑맞았다 하면서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의 이 거친 항의를 받은 유다지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42절 한번 볼까요?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사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화를 낼 만하죠. 잘못한 것도 없고 불의한 이득을 취한 것도 없어요. 어떤 특혜를 누린 것도 없어요. 그저 승리한 왕을 모셔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신들을 희생해서 모시고 온 것이 절차상으로 모든 것이 결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당하고 흠없는 행동에 내가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정당성을 갖추었다라는 것, 그러면 다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유다지파는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일 때문에 상처받고 소외된 형제의 마음을 읽고 위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분노한 밑바닥에는 우리가 비록 반역에 가담했긴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같은 형제인데 중요한 일을 할 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했다라는 그런 깊은 상처가 그들에게 남게 된 것이죠. 아무리 내가 정당해도 그 논리와 팩트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 안에서도 나는 원칙대로 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면서 정당성만 들이미면 그 정당성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지파가 논리와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결국 본색을 드러냅니다. 43절에 보면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유치한 말이죠. 우리가 10개 집하고 우리 머릿수가 10배가 더 많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분과 권리도 10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에 누가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가졌고 누가 얼마나 공로가 있고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런 세속적인 계산으로 축제의 장이 권력투쟁의 장으로 변질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들은 다투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누가 이 공동체에서 더 큰 소리 칠 것인가? 누가 더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치열한 싸움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43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하였더라. 이게 싸움의 결론입니다. 유다지파가 말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더 강했다. 이 표현을 보니까 더 날카롭고 가혹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긁고 압도하려는 독한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줬는가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승리를 얻은 게 진짜 승리일까요? 아니죠. 이건 참사입니다. 결국 이 말 때문에 무참히 짓밟힌 이스라엘 지파들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분노를 품고 돌아가버리고 이제 이 다음 장에 보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처럼 유다지파가 말싸움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나라의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얻은 승리는 결코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공동체를 산산조각내는 파괴일 뿐이죠.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남편 또는 아내가 기가 막힌 논리로 상대방을 굴복시켰다고 그 사람의 승리일까요? 말문이 막힌 상대가 상처를 받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면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굽니까? 승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0: 가정이 무너졌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나의 완벽함을 증명하고 내 지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할지라도 내 옳음을 내려놓고 상처받은 자를 품어주고 내 지분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함께함으로 공동체를 얻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온전히 승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그것으로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였습니다. 나무엔이 부르는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박지윤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클래식 콰이어가 전하는 3호곡 들으면서 6월 11일 목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제39주년 60민주항쟁 기념식이 어제 서울 용산 민주화운동 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 원로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유공자 23명과 세계 단체에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사회 민주화운동을 전개한 향림교회 고 홍근수 목사와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설교로 구속됐던 군산복음교회 고 조용술 목사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습니다. 부산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부산중부교회 고 최성목 목사, 민중교회 운동을 실천해온 동월교회 고 허병성 목사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추서됐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양심수 지원, 민주헌법 쟁취운동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전개한 공적이 인정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체류심사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이주민을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기조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 국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권리,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아시아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과제라며 이주민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역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불안정한 노동, 제한된 권리 보장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일본의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의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 배제가 아닌 환대와 연대, 경쟁이 아닌 공존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3명 중 1명은 설교 사역으로 인해 심각한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 2월 전국 담임 목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성도나 리더들로부터 설교 방향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35%는 설교 사역에서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번아웃 경험 비율은 40대 이하의 젊은 목회자, 중소도시 소재 교회,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성령과 함께 오늘 말씀의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입니다.
1: 오늘은 그동안 해왔던 우리 기쁨의 신앙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일컬어서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에는 자연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고 사회에는 그 사회가 작동하는 원칙, 법칙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에도 이 원리가 있습니다. 이때 이 법칙이 움직이는 구조를 순환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선순환 구조라는 것도 있고 악순환 구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순환 구조는 누군가가 그 순환의 흐름을 타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삶이 윤택해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악순환 구조는 이 순환의 흐름에 실려 있으면 점점 내 삶이 나빠지고 마침내 불행해지는 사이클입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거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 환경 속에 내가 걸려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면 이 사람 안에는 나는 뭘 해도 안 돼 하는 자책감과 무력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 사람 안에는 자꾸 자신의 결핍만 보이고 부정적 자아인식이 쌓여가게 됩니다. 자연히 자존감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자그마한 반응에도 예민해져서 조그마한 일로도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점점 스스로 고립되면서 무력해지게 됩니다. 또 그러는 자신을 보면서 더욱 부정적 자아인식이 쌓여갑니다. 지금 생애 악순환 구조에 걸려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외부에서 강력한 충격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호되게 혼이 났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다든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건강한 자극을 받은 겁니다. 한 번도 안 하던 정리정돈을 하게 되고 아침 산책을 나가고 맑은 공기를 마십니다. 늘 무기력했던 삶에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아, 나 살고 싶어,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차오릅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했더니 오랜만에 성취를 이뤘어요. 이 성취가 그동안 자기 안에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자신이 당당해지니 사람들에게 늘 예민해했던 그런 마음도 누그러들게 되고 좀 더 여유롭게 되죠. 그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이 더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삶이 선순환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달란트 비유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신앙생활, 영성생활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선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좋은 곳으로 생의 선순환 구조 안으로 진입한다. 그럼 그는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또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으로 인해 악순환 구조 속에 걸려들게 된다. 그래서 삶이 더 빈약하게 되고 불행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건 행복한 삶을 사는 관건은 자기 인생의 이 사이클을 선순환 구조 안으로 밀어넣거나 선순환 구조 안에 있는 자신을 계속 거기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해주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인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 이 요한복음 전반부의 주제 말씀이거든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글로는 내 기쁨이라고 했지만요, 헬라어로 보면 해, 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라는 말은 정관사예요. 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기쁨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이 기쁨이 예수님의 내면 속에 있는 주된 정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처음 찾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여정을 힘들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고행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나와 함께 가는 신앙의 여정은 근본적으로 잔치이고 축제이다. 가끔 거기에 어려움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나와 함께 성령으로 이끌어지는 이 신앙의 삶은 축제이고 페스티벌이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가 놓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 내면의 주된 정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평소에 예수님이 어떤 얼굴을 하시고 사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서치를 해봤거든요. 검색 엔진에다가 예수님 얼굴 하고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얼굴이 나오셨는지 아세요? 한번 띄워주고 보세요. 이렇게 얼굴이 떴어요. 찬찬히 뜯어보세요 한번. 여기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얼굴은 진지하거나 심각하거나 고통스러우신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평소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냐? 요한복음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 마지막 지점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 의해서 재단되어진 얼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복음이 볼 때 제자들과 함께 있고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님 공생의 3년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열어봐 주세요. 예, 만면의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에요. 우리가 교제할 때 먼저 인사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얼굴을 내 형제에게 보여주어서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11절에 바로 이 대목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그랬죠. 내 기쁨 헤카라 그 기쁨 내가 너희에게 평소에 말해왔던 바로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존재의 기쁨이건 생을 살아가시면서 솟아나는 기쁨이건 이 기쁨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세요. 그리고 이 기쁨이 당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제자들 안에서도 당신을 따르는 당신 백성에게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국어 공부 좀 해볼게요. 그런데 이 구절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구절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죠. 즉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이유는 이 뜻입니다. 당연히 이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구절을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너희에게 말해주는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납득이 되셨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 네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너에게 기쁨을 주게 될 것이며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 계명은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사역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기 싫어도 억지로 지키는 게 우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계명이 있대. 무슨 계명이길래 그것은 지키면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돼요. 주님 사랑 안에 매내인 텐트를 치고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데 이 기쁨이 내 안에도 흘러서 너희 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으면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행복은 잠깐이다. 받으면서 갖는 행복과 기쁨은 일시적이다. 사랑받다가 네가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순간 너는 불안하게 될 것이고 받았던 그 사랑의 짜릿함 때문에 계속 그 사랑에 목말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너는 더 힘들어지게 되고 더 그 사랑 때문에 매여 있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것 아니고 영원히 지속가능한 기쁨이 있다.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방점이 뭐예요? 서로가 아니에요. 네가 사랑해. 그럼 내가 사랑할게. 이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가져다 줄 것이다. 당연히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 사랑도 들어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사랑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이 사람은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여기에서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합친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이렇게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 너도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사랑과 기쁨 사이에 순환 구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요. 사랑은 경험 언어라고. 사랑이 어떻게 기쁨을 가져오는가. 이것은 자신이 실천해보고 경험해보기 전에는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하고 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주는 게 더 행복하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는 기억

하여야 할지니라.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보면 부자였지만 내면은 아주 황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세리들은 로마를 대신하여서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로마는 구석구석에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재산을 숨겨뒀는지 모르는데 이들은 정말로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들이 그 일부를 빼돌려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백성들이 이 세리들을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라고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요. 삭개오는 그 무리들 중에 우두머리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이 일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미움은 받을지 모르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움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돈, 물질만이 자기를 사람 대접받게 만들어주고 자기 존재를 고양시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외모가 작아 키가 볼품이 없었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줄 수 있는 돈에 더 집착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데 잠깐 만났지만 이 예수님은 자기를 대해주시는 것이 달라요. 자신은 부모님 떠나서 사람들한테 그런 눈빛 받아보는 건 처음이에요. 얼마나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주시는 따뜻한 눈빛인지, 진정으로 자신을 수용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눈빛이 이 삭개오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으니까 감동이 찾아오고 내면의 기쁨이 용솟음 쳐오릅니다. 여러분, 이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 사랑을 내가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거 깨닫는 데서부터 본격적인 신앙의 여행이 출발돼요. 이 사랑이 내면의 기쁨을 가져오고 이 기쁨이 내 안에 두려움을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 기쁨을 가져오고 기쁨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묶여있던 것에서 내가 이제 자유로워지게 돼요. 이때까지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악착같이 쌓아왔어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는 것이 별로 걱정이 안 돼. 미래도 별로 염려가 안 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 실제로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악착같이 쥐고 있었던 이것에서 자유해져요. 높임 받으려는 명예욕에서도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유함은 반드시 이 사람 안에 엄청난 기쁨을 또다시 가져옵니다. 프레드릭 르누아르가 철학 기쁨을 길들이다 이 책에서 인간 내면을 꿰뚫어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을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에 묶일수록 우울해지고 슬퍼진다. 반면에 그를 소외시키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질수록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해지면 기쁨이 밀려와요. 우물가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 대화 나누죠. 과거의 상처에서 예수님 만나서 자유롭게 됐어요. 내면에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불과 두세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보는 것이 귀찮아서 대낮 한복판에 살짝 우물가에 물기로 왔던 이 여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자유해지니까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와가지고 이제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게 솟아난 이 기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분명히 출발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사이클이 한 사이클을 돌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 전 과정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뭐냐? 카라, 기쁨이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죠.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왜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잘 머금고 있으면요, 이 사랑의 형질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은 반드시 내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사랑받으면 기쁘냐? 사랑의 형질이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형질이 기쁨이기 때문에 주는 사랑 안에도 기쁨이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랑 안에 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전노였던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사오며. 여태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가면은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면서 이제는 쥐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섬기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드리고 싶다 하는 소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기쁨을 가져오고 이 기쁨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주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자유함이 오고 자유함은 더 큰 기쁨을 주면서 이 기쁨이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싶은 사람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점점 기쁨이 커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다시 기쁨을 가져다 주면서 나를 사랑하고픈 열망에 가득 찬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요? 이 사랑의 선순환 구조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악순환 구조 속에서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끊임없이 이 둘 사이를 방황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행동,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하는 헌신, 분명히 희생 같은데 거기에는 엄청난 기쁨이 따라와요. 눈빛을 보니까 전혀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것은 행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성경은 미리 행해본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한테 가져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나도 그렇게 해본다. 그러면 이 축복을 그때 경험하게 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소개하셨던 이 기쁨이 자기 안에도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오는 기쁨, 이것은 단순히 정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것이 만만치 않은 결단을 필요로 하며 대단히 소중한 용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축복을 내려주세요. 요거는 기복주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이사야서 5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먹이며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고륙을 피하여 무슨 얘기냐? 힘들고 어려운 네 친척이나 네가 생각할 때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사람, 힘들 때

피하여서 일부러 숨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너에게는 이제 이런 인생의 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0: 더욱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중에 가장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총.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무려 13권이나 됩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하생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하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교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던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였다는 뜻이고,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은 우리 많이 들어서 그 인구가 많은 줄 아는데 아니요, 많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은 당시 6천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6천명에 불과한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네. 율법의 의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품이 강직하고 원칙에 충실하였음을 뜻합니다. 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다소는 오늘날 투르키의 동남쪽에 위치한 길리기아의 수도입니다. 교통과 해운의 요충지로서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어떻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까? 외국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군인으로 참전해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제대 후에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고, 두 번째는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인 경우에 로마 시민권은 돈으로 샀는데, 사도 바울의 선조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등등은 다소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서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집안이 부유하였으므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내 공부시킬 수 있었고, 분명 다소에서도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어와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였습니다. 유대교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엘리트요, 로마 시민권까지 갖춘 그는 유대교의 벽을 넘어 기독교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여권 없이, 특별한 허락 없이 어디나 여행이 가능했고, 또한 그 팍스 로마나 그 전체 통용어는 헬라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나 다 언어가 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택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그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로서 오늘날의 의회에 해당하는, 국회에 해당되는 산헤드린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색출 체포하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인물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흥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났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세상 각처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그 도망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지명으로는 다마스커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이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정오였습니다. 자결하는 태양빛보다 훨씬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갑자기 임했고 그는 눈이 멀어버린 채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개종하기 전 유대교에서의 이름은 원래 사울입니다. 예. 이에 대하여 그는 주여 뉘시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황소에게 우차를 끌도록 처음 멍에를 메우면은 황소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뒷발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차에는 나무 못을 촘촘히 박은 가시채가 설치되어 있어서 뒷발질할 때마다 큰 고통을 느끼게 해놓았습니다. 고통을 당한 황소는 뒷발질을 멈추고 멍에를 메고 우차를 끌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동안 무진 애를 쓰지만 네 자신만 해치고 있단다. 이제 내게 굴복하기 전에는 결코 하늘의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먼 상태로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에 돌아온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온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몇 년 동안을 홀로 칩거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수를 깨우치고 아주 정교하고 훌륭한 신학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이 마주 보이는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이스탄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탄불은 아시아의 끝으로 바다 건너는 유럽입니다. 바로 드로아가 그와 비슷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그 사도 바울의 갈 길을 가르쳐줍니다. 꿈속에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해협을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당도한 것이 바로 빌립보이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 유명하죠, 그죠? 이 루디아는 자주색 염료를 파는 상인이었는데 당시 자주색 염료는 오직 왕족과 귀족들만이 사용하는 대단히 고가의 염료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주색 염료 장사는 대단한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는 자신의 저택을 가정교회로 내어놓고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기독교의 방향이 동양이 아닌 서양으로 전파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독교는 지중해를 통해 온 유럽에 전파되었고 온 유럽에 대한 기독교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꽃을 피우고 그렇게 꽃 피운 기독교는 다시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에 전파되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기록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자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역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예.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인들은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는가? 로마 시민권자는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이 면제되고 가장 간단하게 빨리 죽을 수 있는 참수형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여러 재능과 부와 명예와 특권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쓰레기보다 더 더럽고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존재 목적, 인생의 목표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아닌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울고 웃습니까? 예? 아무리 천하를 얻었다고 하여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헛고생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절대로 상투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했을까요? 바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주인 대신에 주인 일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신실한 종일수록 주인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일을 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인생을 좀 알게 됩니다. 좋은 자질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곧 그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도 살아나고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며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날수록 나는 더욱더욱 사랑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에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두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은 예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스펀지 물 빨아듯이 쏙쏙 빨아들였고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큰 후원자가 빌립보 교회였으며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는 구제에 아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듣고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큰 기쁨을 느낍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1장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복음 안에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 성경에서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란 무엇일까요? 한 신문의 한 칼럼에서 현대인들이 외로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상대방을 향하여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라고 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단.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랑과 물건에 둘러싸여 있어도 점점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주는 것이 훨씬 많은데도, 훨씬 많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제 성질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100가지 잘해주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100의 100처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를 채워라 그렇게 요구하니까 점점 외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을 또 기쁘게 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복받는 수단으로 보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상인은 고객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봅니다. 교회를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욕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을 수단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들은 애가 끓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걱정하면은 애간장이 높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0: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내 인생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란 그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할 때, 아니요, 남편과 아내를 먼저 그런 심장으로 대할 때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복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하든지 그 출발은 사랑임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잔머리 굴리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거짓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는 점점 더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되어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를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 포예마 예수교회에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예, 교제를 통하여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서 그 모든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743-4093번입니다.

CBS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그 성품에 행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시 그 품성이 변변치 못한 품성이었는데 그 품격과 성질로만 살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품격을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그 품격과 성질로만 살던 사람이

0: 그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가 아름다운 성품으로 승화된 사람입니다. 아이는 오직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그 사실입니다. 아이를 만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의의 일은 화평이요 하신 그대로입니다. 바로 그분의 화평을 이루신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의 결과가 있습니다.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느니라. 바로 이사야 32장 17절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그 은총을 입은 그 성품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를 그 성품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에 거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까지 하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틈에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인도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를 인도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대로가 맞습니다. 바로 그 성품이 행복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가 그 인도받기에 거침이 없는 바로 그 품성이 행복한 사람으로 성품이 행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였습니다.
1: CBS
2: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마지못해 피는 꽃이 없듯이 그냥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없다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피어난 꽃에도 향기가 있고 버림받은 잡초더미에도 단비가 내리니 삶이 힘겹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는 거. 기쁜 날에는 감사할 이유를 찾고 또 힘든 날에는 견딜 이유를 찾으면서 하루를 채워가는 게 바로 삶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Fairies, Lord Jesus, Ruler of Nature, 마뉴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출근하려고 나오니까 고요하고 조용해야 할 새벽에 무슨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뭔가 하고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새소리였습니다. 아침 새소리. 아, 공기도 너무 시원하고 또 하늘 빛깔도 이렇게 편안한 색이고 새소리가 어찌나 명랑하고 활기찬지요. 새 종류가 이제 몇 종류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출근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계속 걷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유독 그랬어요. 그래서 출근길에 마주친 이렇게 걷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6월 11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시원하고 좋은 아침 공기 속에서 걷기, 아침 운동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출근 준비하고 계시는지 사용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기다릴게요.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중국어로 듣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샬롬. 오늘은 군부대 호국교회 방문갑니다. 80명의 장병들과 예배드리고 만찬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주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신촌 장로교회 드보라 여전도회에서 후원하는 부대입니다. 와, 함께 가자님, 잘 다녀오세요. 오늘 우리 청년들 특식 먹고 더 기운 내겠어요. 여전도회에서 보시기에 우리 국군 장병들이 다 내 아들 같고 그렇겠죠?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0307 뒷자리 쓰시는 분은 인천 청학동 3및 전원주택입니다. 아침마다 939 틀어놓고 나를 깨우는 우리 남편 아침 식사 준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길 집사님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하셨고요. 루치아노님은 청주 계시네요. 사천동 성당과 생명누리공원에서 CBS 방송 듣고 있습니다. 4520 문자 주신 분은 충남 부여 가려고 강남 남부터미널 가는 승용차 아닌데요. 이 아침에도 차가 막히네요. 하지만 네, 음악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바님, 오늘 봉화군에 출장 갑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준공 검사 잘 마치게 기도합니다. 와, 여기서도 들어주시고 저기서도 들어주시고 우리 CBS 방송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많으셔서 참 좋아요. 방금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린 분들께 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얼핏 불협화음처럼 들리는 이 순간은 조율의 시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오보에의 기준음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소리를 섬세하게 다듬는 조율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소리를 지닌 악기와 같은데요. 각자의 소리를 온전히 내면서도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려면 먼저 기준음에 나를 맞추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기준음에 나를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저 영적 소음만 만들어낼 뿐이겠죠.

우리에게 영적 기준음은 무엇일까? 오직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가치관이 흔들려도 언제나 온전히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내 하루를 조율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폴 발로슈의 찬양 Falling이었습니다. 새아침의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가득 부어지는 느낌이에요. 6월 11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와, 새벽 출근해서 근무하면서 듣고 있어요. 항상 잘 듣습니다. 딸 이원하가 직장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욱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입니다. 삼촌 국녀님 댁의 캬,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요즘처럼 어려운 세상에 우리 따님 기쁜 소식 취업 축하드립니다. 새벽에 출근하셨는데도 기분이 좋으니 하나도 피곤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다양한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여기서도 듣고 계시고 저기서도 듣고 계시네요 했더니 3944번으로도 미나님 이곳 저곳 여기저기에 여기 한 곳 더 추가할게요. 여기는 강원도 해발 700의 산소도시 태백입니다. 산소와 함께 찬양음악이 가슴속으로 들어와요. 야,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이 주시는 사연은 공감각적인 사연들이다. 이거는 살갗에 와닿는 이 사연의 느낌이 굉장히 차갑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깊게 쉬호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대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휴대전화 뒷자리 1590번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네요. 우리 영재가 11월 결혼을 앞두고 오늘 웨딩 촬영을 위해서 길을 나섰어요. 37살 아저씨입니다. 큰 가방을 끌고 이고 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알아서 한다니까 뭐라도 거들고 싶은데 그저 기도뿐이지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비 신혼부부에게 있어 어쩌면 결혼식 당일보다 더 행복한 날일 수 있죠. 웨딩 촬영일. 아드님 영재씨 촬영 준비물 등 그 큰 가방 안에 어떤 소품들이 들어있을까 저도 궁금해요. 인생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찾았을 때 우리는 날개 없이도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쁨을 느낀다고 이 곡에서 말합니다. Everybody's looking for that something. Westlife의 Flying Without Wings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녀의 행복한 인생의 여정들을 지켜보며 우리 부모님들은 더 행복하고 기쁘시겠죠.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여기까지입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갯벌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어제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선관위는 증거 인멸 의도는 없었지만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별도의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줄였고 선거 편람도 같은 달 공식 회의 없이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개정했습니다.

0: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득표 결과가 전산 입력 과정에서 잘못 입력되는 등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 완산구 중화산 1동 3투표소 개표 결과가 같은 동 1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됐고 이에 따라 중화산 1동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투표는 누락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 입력 오류까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잠실 지역을 관할하는 민소영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인 민 위원장은 지난 2월 송파구 선관위원장으로 위촉됐으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앞서 잠실 투표소, 개표소 봉쇄 시위 대응을 책임지던 송파경찰서장도 면직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추가 타격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댄 케인 합참 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이란의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협상의 시간을 끌고 있는 이란에 새로운 공습을 명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백악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란을 다시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재국인 카타르 협상단이 이견 해소를 위해 테헤란으로 향했다는 보도가 있은 직후 나온 것인데 협상 속도를 압박하기 위해 새로운 공습 가능성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오르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03로 전장보다 2.07%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해 다우존스 지수가 전장보다 1.87%,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지수는 1.62%, 나스닥은 1.98% 하락했습니다. 벨기에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북한의 지원에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상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떤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회담을 마친 뒤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 횡단선, 보라매공원역과 난양동을 연결하는 난곡선 등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숙원 노선인 6개 노선이 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깁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에 국토부 승인 절차를 추진해 사업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이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오늘도 소나기 예보가 있어서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심한 더위는 아니지만 낮 동안에 25도를 웃돌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반면 아침 시간에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은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 강릉 26도, 파주와 청주, 대전, 광주 27도, 대구가 29도, 9도까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부, 경상도 내륙과 산간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해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에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CBS
4: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이순환 우수 제품.
6: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무상 방문 수거.
6: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6: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유정아
1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1: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2: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8: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 돌봄.
8: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5: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위로 높아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옆으로 넓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마치 바다처럼. 넌 지금 이 여행을 통해서 옆으로 넓어지고 있는 거야. 많은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보고 그리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니까.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높아졌다면 넌 그들보다 더 넓어지고 있으니까. 김동영의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중 일부입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네, 선거 결과와 차기 당권을 놓고 민주당 내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기를 요구한 분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요. 오늘 1부에서 만나보고요. 2부에는 미스터 쓴소리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현 주소 어제 원내대표 경선 얘기 등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동치는 코스피와 치솟는 환율 불안한데요. 허준영 서강대 교수의 분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박순봉 기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4: 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2: 예,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네. 한 발언입니다. 정확한 워딩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파장이 커지고 있죠.
4: 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이제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였고 또 순방기 환송 행사에 나가지 않은 점 때문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발언에서는 이때 이제 원고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발언에서는 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들겠다 반성 메시지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위원들 발언 쭉 끝난 뒤에 회의 말미에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그 지도부 모두 발언이 끝났고요. 시간 여유가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한다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 부분은 영상을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5: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4: 네, 이 앞에 또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이 곧 하늘이다. 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이런 말들을 쭉 한 거예요.
2: 예. 근데
4: 평소면 좀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저 얘기를 한 것을 두고서는 이제 대통령을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당내 의원이나 관계자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불안불안하다. 이건 이제 싸우자는 거다. 이런 메시지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2: 아, 불안불안하다는 건 이른바 당청 갈등이 이제 아주 표면적이 됐구나 네. 뭐 이런 건가요?
4: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또 정청래 대표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노사모 활동을 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2: 예.
4: 이 부분 대해서 이제 김민석 그 총리를 또 겨냥한 거 아니에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예. 정 대표가 딴지일보 게시판에 거기에 글을 쓰고 많이 올리고 또 많이 봤다라고 이전에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한동안 안 했다가 네. 또 얼마 전에 등장을 했다고요?
4: 어제 이제 그 최고위 직후에 김어준 씨가 운영한 딴지일보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딴지일보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정 대표도 과거에 여기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청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남겼는데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를 하겠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거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지지층 결집 행보로 이렇게 읽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서 의원총회도 생중계하라는 문자를 많이 받았다. 당원 뜻을 받들어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 예.
4: 이것도 결국 이제 당원들한테 소구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페북의 글도 딴지 게시판에 볼 수 있도록 같이 올렸어요.
2: 예.
4: 결국 이제 정 대표가 이 지선 책임론에서 물러나기보다는 이제 당원 여론을 등에 업고 8월 전당대회에서 좀 연임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예, 정권은 짧다라는 말 이 부분 청와대에서 참 의미 있게 들었을 것 같은데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4: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당무에 관한 사안이라 직접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정 대표 그 순방 환송 행사 불참에 대해서도 정치적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그냥 환송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당내에서는 좀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입니다. 친명계에서는 이제 정 대표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어제
2: 예.
4: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이 실패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도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고 했잖아요.
2: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진다라고
4: 네,
2: 이제 했죠.
4: 그걸 두고도 그럼 정청래 대표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았었는데 황명선 최고위원 발언은 이제 본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 하니까 이 부분도 이제 정청래 대표를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2: 예.
4: 근데 박지원 의원은 개파색이 옅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말한 것을 이제 정청래 지도부가 알아차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친 전청래에게는 이제 과도한 대표 흔들기다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이지은 대변인 발언 논란까지 좀 겹쳤어요.
2: 이지은 대변인이요?
4: 네, 이지은 대변인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이제 김민석

0: 총리를 당대표로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이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 예.
0: 네, 그래서 이거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당무개입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라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결국 어제 이 대변인이 이제 비유가 부적절했다 하면서 대변인직에서 물러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1: 이지은 대변인이 그 박시영 TV 유튜브에서 한 네, 발언인데 맞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를 했다? 이런 점에서 좀 강하게 반발을 했던 상황입니다.
1: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군요. 예, 박순봉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의 어제 발언.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건 일단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2: 민주당에서 제가 들었던 표현들이 쭉 좀 나열을 해보면
1: 예.
2: 작용과 반작용, 사생결단,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 뭐 이런 표현들을 쭉 쓰더라고요.
1: 예.
2: 그러니까 흐름을 한 번만 쭉 짚어보면은 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일종의 KS 마크를 찍어줬다라는 평가가 있다. 제가 화요일 방송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1: 예.
2: 그때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순방을 떠날 때 정청래 대표는 이제 환송에는 오지 못했고 오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그날 정청래 대표는 전북을 가가지고 이제 그 만나고요. 전북 지사를 만나고
1: 당선인을 만났고
2: 맞습니다. 이원택 예. 당선인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상황이 쭉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선거 이긴 거 아니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하는 게 적절해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읽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나도 당대표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정면 승부가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예.
2: 어제 모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싸우게 되면은 이거 좀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맞다 굉장히 좀 지저분한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다. 이번에
1: 예.
2: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측이 안 물러나고 굉장히 강력하게 맞붙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제 발언을 좀 요약을 해보면 세 개예요. 그러니까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그리고 정권은 짧다. 이런
1: 예.
2: 표현 한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린 글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이제 당원들 그러니까 의원총회 왜 비공개로 하느냐 이제 공개로 하겠다 이 세 가지
1: 하겠다.
2: 글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이건 이제 정면 승부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친명계 인사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선거 얘기를 안 하고 당원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이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정청래
1: 예.
2: 대표가 당원들한테 소구하는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전북 다녀온 거는 호남 쪽에 당원들 민심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해볼 만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라는 거고요.
1: 예.
2: 그다음에 이 비공개 의원총회 비공개를 이제 공개로 전환하겠다 생중계하겠다라는 얘기는 어제 뭐 민주당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공개 때 의원들이 막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공개로 되면은 의원들이 담이 그만큼 크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하고 이름 공개하고 비판하는 거는 수위가 많이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싸움을 좀 약화시키고 당원들한테 소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판 붙겠다 이런 의지로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1: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권리당원 속에서는 투표권을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 속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내가 더 유리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군요.
2: 맞습니다.
1: 예.
2: 그런데 이제 표현들의 좀 이 수위나 이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 정권은 짧다 이 표현 국민은
1: 예.
2: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표현이 정청래 대표가 그냥 한번 우연히 쓴 표현이 아니고 예전에 유사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주로 다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4월 달에 그러니까 이 지난해 재작년 4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1: 예.
2: 헌재에서 파면됐을 때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거의 뭐 똑같은 표현을 썼고요.
1: 작년 4월에요. 예.
2: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도 이 뭐 폭력 진압 사태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백남기 농민 관련된 그때 그걸 언급하면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니고 야당일 때 이 보수 정당의 대통령들을 겨냥해서 주로 썼던 표현인데.

0: 이걸 썼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난리인 상황이에요.
1: 예.
0: 근데 제가 지금 근데 또 되게 흥미롭게 들은 얘기는 어제 또 친명계 여권 인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싱크율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사람이 대표가 됐다.
1: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캐릭터가 비슷하다 이런 건가요?
0: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인상적이어서 전해드린 이유는 양쪽 모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유하면서 싸우는 그림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지은 대변인 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정청래 대표의 그 정권은 짧다 표현도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썼었고
1: 예.
0: 반대로 친명계 쪽에서는 저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감정 싸움이 굉장히 심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지은 대변인 논란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뭐 친명계 인사가 쓰던데 제2의 장인수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1: 예.
0: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박시영 TV의 그 박시영 씨가 정청래 대표랑 수시로 전화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왔는데 제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예전에 그 장인수 기자 건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김어준 씨가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1: 몰랐느냐.
0: 뭐 사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었느냐 했어야 됐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1: 일단 뭐 사전에는 몰랐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 의심하는 건 사전에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니까 아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신명계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분명히 알았을 거다. 근데 이건 예. 어느 정도는 작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사실 박시영 TV는 꽤 강한 친청 유튜브로 이제 불려지고 있고 또 관련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이건 이제 이른바 친명 또 친청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감정의 골이 깊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전당대회가 좀 남았기 때문에 아직 예측이 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1: 예.
0: 지금 양쪽의 논리들을 좀 들어봤을 때는 일단 그 친명계 김민석 총리가 이길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번에 지선은 분명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타격을 입은 건 맞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타격을 입었다. 근데 두 사람 다 타격을 입었는데 두 사람이 만약에 붙는다라고 하면은 당원들 입장에서 누굴 뽑겠냐? 대통령은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바꿔야 되면 정청래 대표를 바꿀 것이다.
1: 예.
0: 그리고 인물 경쟁력은 김민석 총리가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정청래 대표가 이긴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이 주류 당원들의 오래된 지지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정청래 대표가 오늘 본회의가 예정이 안 돼 있었으면은 뭐 봉하마을도 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이럴 예정이었었거든요.
1: 예.
0: 친노 친문 당원들 다시 한번 결집시키고 한번 붙겠다라는 건데 이걸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 예. 어제 이제 노사모 활동 뭐 이런 얘기부터 쭉 했었는데 이건 내가 그만큼 당의 뿌리가 깊어라는 얘기. 그리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분은 국민 믿고 가겠다. 내 뒤에 국민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 세계 환경도 그렇고 주가는 올랐다 떨어졌지만 어쨌든 경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 또 청와대와 당이 이렇게 갈등을 벌일 때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개파세계 옅은 의원들은 사실 그 점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예. 당내 갈등이 너무 부각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불안불안하다고 했던 얘기도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그러니까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대통령 지지율 급락, 정당 지지율 역전.
1: 지금 저희가 방금 그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지지율은 더 대통령이든 당이든 더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2: 네. 예. 네, 지방선거 직후 이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평 긍정평가가 50.4%를 기록했는데
1: 예.
2: 이게 직전 조사보다 9.4%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여론조사 개요를 좀 설명을 하면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8일에서 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50.4%로 이제 지난주 대비 9.4%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양당 지지율 격차도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1: 예.
2: 민주당은 2주 전 조사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38.6%, 국민의힘은 6.5%포인트 약진한 38.1%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좀 비슷한데 이 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역전이 됐어요.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6일에서 8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무선 임의전화 걸기 방식의 ALS 조사를 한 결과인데 예. 여기서 민주당이 40.

0: 41.4%, 국민의힘이 41.6%로 나왔습니다.
1: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긴 한데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우측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조원 CNI 정기조사의 지지율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둘째 주에는 24% 이상 격차가 차이 났던 민주당이 그만큼 앞서 있었는데 두 달 뒤인 6월 둘째 주 얼마 전이죠. 여기에서는 숫자상으로는 이제 역전이 돼 있는.
0: 네.
1: 물론 통계상으로는 오차범위 냅니다.
0: 예. 뭐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예. 이제 역전을 했다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언급한 조사들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1: 예.
0: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소개한 KSOI 여론조사를 SNS에 올렸어요. 지금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순방 중이잖아요. 근데 SNS에 이 여론조사를 올리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 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1: 예.
0: 집권 이후에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두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낸 거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당내 한 의원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대통령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제 당이 더 반성해야 한다는 메시지 하면서 비유를 했는데 그러니까 학생이나 부모가 왜 애나 자식이나 학생들이 이제 말 안 들을 때 이거 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탓이지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말은 학생들이나 자식들이 더 반성하라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읽히잖아요. 결국 이것도 대통령이 반성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당이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1: 예, 박수봉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지율 하락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그 민주당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선 패배가 패배는 아니죠.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승리
1: 숫자상으론이기도
2: 하고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선의 결과가 단순히 조금 부족했다라는 게 아니고. 추세가 전환될 것 같다.
1: 예.
2: 추세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예전에 그러니까 이 지선 전까지는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높고 잘한다 이런 여론이 많았고 국민의힘은 너무 잘못돼 있다. 흐름이 잘못돼 있다. 이런 흐름 비판들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잘 반영이 안 됐던 것 같다. 선거 예. 결과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뭐 X의 글을 많이 쓰는 거나 아니면 이제 회의에서 뭐 장관들이나 뭐 이제 참모진들을 막 이렇게 혼내거나 이게 사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면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이고 그럼 그거는 좀 창피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1: 예.
2: 얘기를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을 못했던 것 같은데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선거 결과를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꽤 있네 적지 않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1: 예.
2: 이제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을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1: 예.
2: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이제 등락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 관계자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대통령이 이제 방어막이 깨졌다라고 볼 수도 있다.
1: 예. 그러니까
2: 기존에는 뭔가 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임기 초기도 하고 지지도 높고 하니까 그런 비판들이 좀 불식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한꺼풀 벗겨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 예.
2: 이제 이런 것들이 직접 좀 나타난 걸로 보이고요. 어제 대통령이 표현한 거는 두 가지 의미로 민주당에서 쭉 얘기를 들어봤을 때 해석을 할 수 있겠던데 첫 번째는 태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계속 이제 낮은 사과 메시지를 냈던 거예요.
2: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뭐 친명계 인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자꾸 정 대표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진 거 맞아, 우리 지선에서 패배한 거야, 이거 인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선거에 패배한 건 또 맞죠. 수치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차오르고 있어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의원들 만나보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앞으로 다음 총선 때 가면은 코스피는 그렇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1: 예.
2: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부동산 집값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 시중에 돈도 많이 풀렸고 오를 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가면은 우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지선에서 대선 후보군들도 많이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문계 대선 주자들은 이제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1: 예.
2: 이게 굉장히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거는 지금 상황을 봐라. 엄청나게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냥 우리는 이제 급할 게 없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문제는 여야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도부 중 또 일부는 윤호기인 세력인데다가 여러 개 장동의 지도부가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숫자상 뒤집어졌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볼까요?
1: 정점

0: 당초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제 정책위의장 맡아왔고 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무난하게 과반을 넘길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긴 있었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 확보 실패했고 결선에서도 이제 접전 끝에 당선이 됐는데 이 결선 결과를 보면은 성일종 의원에게 갔던 표의 절반 이상이 김도부 의원에게 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1: 예.
0: 이 결과 보면은 이제 점점씩 의원이 이겼다고 해도 이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도부 성일종 의원의 지지세가 이제 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거는 결국 당내 쇄신 요구가 크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당내 관계자 이제 통화해 보니까 막판에 생각보다 이제 점점씩 원내대표 쪽으로 표가 덜 갖고 오게 된 건 이제 당대표 장동혁 대표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좀 반영된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하고요.
1: 예.
0: 근데 또 반면에 과반 이상의 표심을 어쨌든 얻었다는 거는 한동훈 의원이 이제 조기 복귀할 경우 그 이후에도 또 공천에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들도 이제 각 적절하게 양쪽에서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1: 정점식 의원은 박수문 기자 좀 물어보면 네. 정점식 의원 이제 친윤 세력이다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2: 네.
1: 물론 압도적으로 이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반이 되네요.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2: 그리고 또 사실 현 정책위 의장이었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권파로 분류가 되는데도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의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요 표현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반 장동혁 정서를 불식시켰느냐, 한동훈 포비아를 불식시켰느냐 이 두 가지의 대결이었는데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이 반장 정서를 잘 불식시켰다라는 거예요.
1: 예.
2: 의원들이 좀 소구가 됐던 거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 자신이 절윤선언 기자회견도 이끌어냈다. 그다음에 재선거 나는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김도우 후보가 물어보거든요. 장동혁 정점식 조합을 요구하는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 이런 걸 요구로 얘기를 하니까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거 오히려 나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딱 선긋기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 선긋기가 어느 정도 통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김도우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하고 좀 가깝고 이제 복당을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충분히 불식시키지 못해가지고 넘어가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흐름 자체는 대신에 이제 표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도 개혁 흐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1: 예.
2: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지금 바닥은 아니니까 급하게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 흐름이면 그냥 나쁘지 않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1: 뭔가 이 표 차이를 보면 일곱 표 차이인데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과 아, 막 바뀌면 너무 혼란스러워. 이게 지금 치열하게 맞붙은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네.
1: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더불어민주당 오는 8월 전당대회죠. 8월 17일 날 지금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 문제도 좀 짚어보고요. 또 최고위원 출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선거 전에 한번 뵙고
4: 예.
1: 두 번째입니다.
4: 네.
1: 먼저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4: 네.
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서 또 사실 거기서 정치자금법으로 지금 네. 2심까지는 김용 전 원장님이 유죄를 받았었는데
4: 예.
1: 가까운 몇 분이 관련돼서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냐
4: 네.
1: 이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4: 예.
1: 일단 무죄는 나왔어요.
4: 네.
1: 예. 어떻게 보시는지.
4: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그 의미 있고
1: 예.
4: 그다음에 한편으로 또 감격적인 이러한 결과였습니다. 22년도 20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갑자기 체포되고 나서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하고 함께 경기도에 있었던 후배들이 제 사건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위증을 교사했다 이런 혐의로
1: 예.
4: 검찰에 구속 기소됐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정말 뭐 평범한 경기도의 공무원이에요.
1: 예.
4: 공무원 출신인데 정말 초등학생의 그 아버지, 중학생의 그 엄마 이런 분들이 옷골을 치르면서 지금까지도 3년간 고생을 했는데 어저께 1심 판결에서 유증교사가 무죄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1: 예.
4: 그래서 저는 뭐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무리하게 사건을 짜맞추고 그다음에 이 실제로 유증에 활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1: 예.
4: 그 경기도의 뭐 기관장인데 이분이 이제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거였죠.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이분은 어저께

0: 실형을 받았습니다.
1: 예.
0: 이분이 책임을 갖다가 이 두 친구한테 넘겼었는데 결과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들로서는 참 어렵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갖다가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이게 좀 복잡한 문제여서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네. 그런 거죠. 김용 원장님이 검찰에 보게 언제 돈을 받아서 하는 날이 있는데 네. 요날 한 분이 뭐 모 진흥원장이죠. 네. 경기도 산하기관 원장이 그날 사실은 저 만났어요 라고 했는데
0: 네.
1: 오늘 어제 무죄 받은 거는 또 아시는 두 분이
0: 네.
1: 그 증인을 그날 저 만났어요 한 분에게
0: 예.
1: 그걸 시켰다고 한 게 이게 무죄가 난 거죠.
0: 그게 이제 위증 교사라고
1: 교사하고 거죠. 무죄가 났고 예. 어제 법원에서 이건 위증이다. 그날 네. 저 만났어요라는 사실 자체는 위증이다라고
0: 예.
1: 했습니다.
0: 예. 네. 예.
1: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가까운 분들이 예. 옷구를 치른 분 것은 좀 다행이다라고
0: 네.
1: 이제 무죄가 나온 게
0: 이제 벗어났기 거고. 때문에
1: 예. 예.
0: 사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유추에 복귀됐습니다.
1: 예.
0: 너무나 저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날이 그날 만났다고 한 이모 진흥원장의 발언이 위증이었다라고는 해서 그분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서
0: 예.
1: 그거는 이제 원장님이 따로 재판해서
0: 네.
1: 이제 풀어야 될 문제고요.
0: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제 사건하고 무관한데
1: 그렇죠. 예.
0: 그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분이 단독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저를 돕고자 그런 의도로 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당연히 져야 되는 거죠.
1: 예.
0: 근데 그거를 회피하고자 이제 이 후배들한테 넘긴 거죠. 근데 그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1: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현안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어제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습니다.
0: 네, 네, 저도 예
1: 정청래 대표가
0: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
1: 딱 얘기했습니다.
0: 예.
1: 의미심장한 메시지 저희 앞서 뉴스 연구소도 잠깐 봤는데 다시 한번 그 네.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1: 예,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편집이 이렇게 됐었는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요거 말하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거의 한 1초 정도를 가만히 있더라고요.
0: 아,
1: 보통 그럴 때는 뭔가 작심하고 하는 발언
0: 네,
1: 전에
0: 예.
1: 주의를 집중시킬 때
0: 네.
1: 약간 포즈를 주거든요.
0: 네.
1: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저 의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글쎄요. 저는 저 최고위원회를 제가 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언론이라든가 보도를
1: 예.
0: 통해서 이제 그 얘기는 중요한 메시지는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집권 여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예.
0: 우리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그다음에 집권당의 이 민주당의 당 대표시고 그래서 저 부분은 뭐 여러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선거가 끝났고 선거에서 이게 뭐 이겼다는 그런 평가가 맞지가 않죠.
1: 예.
0: 선거를 분명히 저는 이거 패배라고 보는데 선거를 총괄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당 대표께서 이게 이 정권은 짧다 이런 표현은 정말 이 야당에서 나와야 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마치 저는 저 표현만 놓고 보면은 그 우리 저기 저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하는 늘상 정치적인 레토릭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당 대표 이제 입에서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그 비판 읽고 있는데 저도 뭐 그 부분이 맞다고 보고 저런 발언은 정말 부적절했다
1: 예.
0: 정말 대단한 실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1: 실언이다라고 하셨는데
0: 예.
1: 실언인지 의도적 예. 발언인지. 실언은 사실은 의도치 않게 나온 건데
0: 네.
1: 어제 분위기는 왜냐하면 그 전에 맥락들이 있잖아요.
0: 네.
1: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당이 잘 못 치렀다는 의미를 충분히 얘기했고
0: 예.
1: 정청래 그러면 사실 정청래 대표 못했다는 걸로 해석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그 다음에 한 얘기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국민 믿고 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상식일 것 같아서요.
0: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 저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이라 그러면은 그 의도적이 앞서가지고 그 당대표의 책임을 분명히 본인 스스로 지셔야죠. 그리고 나서 국민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민주당 당대표 지금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정권은 짧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저는
1: 예.
0: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의도적일 수 있지만 여러 발언 중에 그 이제 정치인들이 흔히 이 수사로 사용.

0: 하는 이러한 발언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뭐 게시판에 대표께서 거기다가 또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1: 딴지 게시판에요.
0: 딴지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직접적 국민들에게, 국민분들에게 또 당원 지지자분들에게 전체 이 선거와 그 이후에 이 혼란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정식으로 내시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최고위원회 회의였거든요. 예.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컸었는데, 거기서 내심 저는 이제 정말 진솔한 국민께 이 사과와 반성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전혀 뭐 그런 의미의 이야기는 나왔었죠. 그렇지만 다 덮어버렸죠.
1: 예.
0: 다 덮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정권을 짰다는 그러한 야당 대표 마치 뭐 옛날에 저기 제야 지도자가 있던 그런 류의 멘트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보낸 신호는 청청회 대표 전당 8월 전당대회 출마하지 마세요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어제 청청회 대표 발언은 아니에요, 국민 믿고 출마할 거예요 이렇게 해석들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충분히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1: 예.
0: 이제 저는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만 좀 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치른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1: 그런데
0: 예. 그 패한 것도 저는 뭐 15대 1 예상하다가 12대 4 숫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늘 우리가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자치분권, 지방에 이 정말 정치와 행정이 잘 돌아가야 된다
1: 예.
0: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방 정부에서 우리가 115개 이제 지방정부를 이겼고 국민의힘이 무려 95개 지방
1: 기초자치단체장이요.
0: 그렇죠. 예. 지방정부를 이제 이겼죠.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1: 예.
0: 이거는 거의 완패라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거는 전부 지금 생략한 채로
1: 예.
0: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이 그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스스로 지금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저는 그래서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뭐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다음에 우리 국가 운영의 저기 전체적인 이런 무한 책임을 지는 분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좀 뼈아프게 느끼시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아쉬움,
1: 예.
0: 그다음에 집권당의 좀 부족함 이런 거를 이제 국민들께 또 진정한 사과
1: 예.
0: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 당이 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해석의 범위와 현상의 범위하고 사실의 이 범위하고는 좀 저는 뭐 객관적으로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예. 됩니다. 그래서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정청래 대표는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0: 현재 이제 행보하시는 거를 봐서는 전당대회 이 출마하시는 이런 행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 예.
0: 저는 뭐 그거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본인의 정치 여력은 다음 행보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데,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체가 하나 아니겠습니까?
1: 예.
0: 집권 여당 이재명 정부의 이 1년 동안의 성과를 갖다가 계속 유지해서 4년 동안의 국민들이 잘하네, 다음에 한 번 더 권력을 줘야겠네, 권한을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정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어가기 위한 그러한 전당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 출마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앞에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1: 예.
0: 얻기 위한 그러한 사전에 이러한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1: 출마
0: 겁니다.
1: 출마 가능한 지금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0: 예,
1: 사실 후보 등록을
0: 없습니다.
1: 감안하면 뭐 7월 17일 뭐 이렇게 되니까 한 달도 안 남았다고 봐야 돼요.
0: 그렇습니다.
1: 후보 등록이 언제 될지
0: 확정되고. 8월 17일 날 전당대회를 예. 치르게 되면
1: 보통 한 달 전에 후보 등록하고 그
0: 전에 한 달 전 이전 해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지방을 권역별로 돌거든요.
1: 예.
0: 그러면 그 전에 후보 등록을 해야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전주진을 꾸려가지고 또 선관위를 구성하고 그러려면 제가 볼 때 빠듯하거든요.
1: 근데 그러면 불과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사퇴가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0: 아, 저는 뭐 사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예.
0: 정말 좀 진정한 사과,
1: 사과.
0: 진정한 사과 먼저 선행돼야죠.
1: 예. 그러면 이번 앞서 이제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까지 패했다고 네. 하셨는데.

0: 내용적으로
1: 네.
0: 그 책임이 정청래 대표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1: 저는 정청래 대표라는 개인이 아니라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면은 당의 전국적인 선거, 지방선거 또 거의 총선에 버금가는 중요한 보궐선거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스크린을 해서 이거의 전략적인 이러한 이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0: 예.
1: 그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선거 전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0: 예.
1: 국민들이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굉장히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0: 예.
1: 그런데 매번 선거에서 막상 전국적인 선거에서 결과를 보면은 거의 다 붙습니다. 이게 지지층들이 이제 결합을 하기 때문에
0: 하니까요.
1: 붙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래서
0: 예.
1: 한마디로 여러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게 전략의 부재였다. 그다음에 사전에 단일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국적인 이러한 구도를 짜고 이러는 게 굉장히 부족했고 그냥 뭐 후보한테 맡겨놓고
0: 예.
1: 그리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엊그저께 보니까 여러 뭐 현장에 있던 분들 저기서 후보가 오지 말래 가지고 가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0: 지휘부가 잘못했다. 당 지도부가
1: 전략적인 부재 가장 큰 그 이 패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런데 이제 일부 인사들은 뭐 평론가들도 그렇고요. 또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패인 중에 하나는 조작기소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 문제인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갔던 거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하지 않으면서 견제 심리가 작동됐다.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 스타벅스 이른바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날선 말들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든지요.
1: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그 저는 처음부터 그 공소 취소 저 이거 이 단어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바로 한 달 보름 전에
0: 예.
1: 정치 검찰들의 조작 기소에 대한 특별위원회입니다.
0: 예.
1: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분들이 결합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많은 검찰들의 그러한 이 정말 불법적인 역사적으로
0: 예.
1: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런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공소 취소로 연결되는 게 말이 됩니까?
0: 문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해당 특검이 공소 유지 또는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1: 그래서
0: 거죠.
1: 저는 이제 그런 게 전략의 이제 일부분이라는 거죠.
0: 예.
1: 자, 그러면은 특검과 이거는 이 사실을 밝혔으니까 지방선거
0: 예.
1: 끝나고 나서 이런 과정에 따라 가지고 특검을 통해서 이거를 처단하고 처벌하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다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정도만 해도 국민들이 저는 100%
0: 예.
1: 저는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 법안의 이름에다가 왜 공소추적을 집어넣습니까?
0: 예.
1: 그런 거를 당에서 지도부가 왜 있습니까? 그런 거를 조절을 해줘야죠.
0: 저는 그러면 김용 원장님이 네. 생각하시기에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 이제
1: 네.
0: 지방선거 끝났으니 또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1: 네.
0: 이 안에 들어있는 공소취소 권한은 빠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1: 그 부분은 이제 이 다음에 그건 결과에 대한
0: 아니 지금 그 문구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논란이 된 겁니다.
1: 저는 그거는 특검에서 당연히 그 부분은
0: 예.
1: 그 검찰들의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그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0: 예.
1: 그거를 원점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죠. 그런 제도는.
0: 그러면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앞서는 이제 공소취소 권한은
1: 네네.
0: 굳이 거기에 왜 넣었냐.
1: 네네.
0: 일단 진상규명하면 그 다음 스텝에서
1: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밝혔습니다. 그죠?
0: 예예.
1: 그러면 그 법안에 관련된 거는 그 이후로 준비돼가지고 의견 수렴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0: 근데
1: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법안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0: 공소취소 권한이요?
1: 당연하죠. 잘못됐으면은 그다음에 조작이 명확하게 돼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거를 풀어가야 되는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0: 예.
1: 근데 그거는 충분히 수렴을 거쳐야죠. 의견 수렴을. 우리가 근데 그 의견 수렴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0: 예.
1: 거기서 사실들이 밝혀졌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다음에 의견 수렴을 하는 이러한 절차는 전혀 없이
0: 예.
1: 바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어를 못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저는 뭐 공소시효만 빠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줄 알고. 네, 그건 아니고. 네.
1: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저는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민주당이 그거는 책임으로서
0: 예.
1: 해야 된다 이렇게
0: 당내
1: 생각됩니다. 예.
0: 갈등도 심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친명과 예. 친청 갈등인데 관련돼서 그제 이지은 대변인 사퇴해서 지금은 전 대변인이 됐는데 박시영 TV에 나가서 했던 발언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사실은 당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모습 아니냐 설마 그러는 것이냐 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이제 그 부분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저기 그 누구냐 우리 이제 그분이
0: 예, 이지은 전 대변인이요.
1: 이지은 전 대변인께서 본인이 이제 잘못됐다 인정하고 바로 이제 당 대변인직을 이제 사퇴하셨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그 뭐 공적인 책임을 진 입장에서 제가 뭐 따로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걸 좀 부적절할 것 같은데
0: 예.
1: 어쨌든 이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뭐 비유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지금 내란 수괴로서 이러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0: 예.
1: 윤석열 이 전 대통령을 갖다가 이 비유의 예로 들은 거는 물론 그 이 본인은 그게 아니겠죠.
0: 예.
1: 당연히 그게 이제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좀 부적절했다. 뭐 그 정도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 계속 와전돼서 아니 무슨 뭐 저 이게 친명 친청 갈등의 중심에 그 이지은 저 우리 그 전 대변인께서 아마 그 지역위원장일 겁니다. 마포
0: 예,
1: 지역의
0: 마포
1: 예, 지역 지역위원장인데 그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위원장이 그런 뭐 친명 친청의 갈등의 중심에 서서 의도해서 예. 그런 반언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0: 그러면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대로 전당대회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고의 발언은 나가겠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1: 네.
0: 거기에는 강성으로 보이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권리당원 구조가 있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표제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만든 건데
1: 네.
0: 당을 너무 한쪽으로 모는 것 아니냐? 모두의 대통령 여당의 모습보다는 좀 더 강성으로 가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저는 뭐 1인 1표제라는 그 이 우리 집권 여당 그다음에 민주정당의 방향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0: 예.
1: 그걸 그런데 어떻게 운영해서 1인 1표제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것인가 이러면서 정당이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과정에서 이런 1인 1표제라는 게 정말 누구에나 공정하고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하고 실천하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제도적인 거를 바탕에 깔아주면서
0: 예.
1: 이걸 실천해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다소 부족한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보완 개선해 나가면서 1인 1표제는 뭐 살려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보완 개선하면서 살려나가야 된다.
1: 예. 네네. 예. 그리고 저는 뭐 그 강성 지지자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인데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저를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거는 정당에서 저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거를 담아내서
0: 10초 남으세요.
1: 아 이거 죄송합니다.
0: 최고위원 나가시죠.
1: 지금 최종 결정은 못했는데 빠르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0: 빠르게 결정할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전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첫 번째 인터뷰는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만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했죠. 지방선거 이후에 과연 보수 재건의 방향을 잡아갈지 어떨지 그 방향 이재호 이사장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경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3주째 1,5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도 보고요. 코스피 지수도 급등락이죠. 7,600선까지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이건 왜 그런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오늘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전화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박성태 뉴스쇼는 7시 정각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7시 10분에 시작하는데 저희가 10분 당겨서 7시 정각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 청취자분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만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그럼 50원의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12 레인보우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박성태 시선 오늘 한 컷.

예, 가수 이랑 씨가 부른 늑대가 나타났다 라는 노래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노래의 늑대는 우리가 아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속 늑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가난에 지친 약자들이 들고 일어났더니 힘을 가진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났다며 이들을 마치 폭도처럼 매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중세 유럽의 한 풍경처럼 부르지만 너무 먼 이야기 같지 않은 이야기. 그런데 지난 2022년 부산서 열린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이랑 씨가 이 노래를 부르려 했지만 부르지 못했습니다. 당시 행사를 주최했던 행안부가 공연감독과 이랑 씨에게 이 노래를 빼라고 요구했고 감독과 가수는 거절했지만 또 요구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공연에서 하차했고 노래는 기념식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법원이 정부가 곡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건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적 행위라며 정부가 감독과 가수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죠. 1986년도 아니고 2022년의 검열이라니요. 이 정도라면 정말 양치기 소년 속 그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칠만 했던 건 아닌지 생각해보면 자칫 방심하면 늑대는 언제든 나타나는 게 아닌지 덧붙여 생각해보니 뭐 이랑 씨의 노래가 거절당했던 행사가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이었습니다. 저항의 노래를 못 부르게 할 거면 대체 민주항쟁 기념식은 왜 연 건지. 끝으로 잠깐 붙이면 대전의 늑구는 잘 있답니다. 오늘 한 컷입니다.

0: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새 원내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보수 언론인 이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함께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 그리고 새 원내 지도부의 숙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2: 예, 오랜만입니다.
1: 근데 아니, 더 에너지가 이렇게 넘쳐 보이세요.
2: 아침이잖아요.
1: 아침이어서 예. 저는 아침부터 피곤한데. 예. 알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재호 이사장님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 포함해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 예.
2: 여당이 뭐 압도적으로 이겼죠.
1: 12대 4.
2: 예.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분석해 보면.

0: 예.
1: 여당이 뭐 투표에서는 이겼을는지 모르지만은 선거라는 그 큰 틀에서 보면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0: 예.
1: 그 민주주의 꽃이라는 차원에서는 그 뭐 졌다고 봐야지.
0: 아.
1: 뭐 이게 왜냐 그러면 선거 후유증이 너무 많잖아요.
0: 예.
1: 투표 용지부터 시작해서.
0: 투표 용지부터.
1: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민주당 역점을 뒀던 데가 서울하고 대구잖아요.
0: 예.
1: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니까 이번에 민주당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서울은 한 나라의 수도니까 예. 여기는 집권당이 신현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사실 총력을 기울였잖아요.
0: 예.
1: 그래서 느닷없이 지방선거에 내란 개사고 뭐 내란 세력 청산하자고 하고 드러났잖아요.
0: 예.
1: 그런데 서울 부산이 접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0: 서울 대구를
1: 서울 대구가 접버렸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청산하려고 했던 내란 세력이 졌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0: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서울을 진 건 뼈아픈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선거 구호 자체를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되는 거. 지방선거인데
0: 예.
1: 아, 지방자치발전이나 지방균형발전이나 어떻게든 뭐 지방을 더 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공약을 내걸어야지 무슨 느닷없이 내란 어떻고 그러니까.
0: 내란 적결로 갔죠.
1: 그러니까 저 뭐 지방에 있는 시골 중소도시 뭐 시장 군수가 내란하고 그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도 뜬금없이 무슨 정권 심판하자고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정권 심판하자고 달려들고 막 이러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투표행위는 있었지만은 선거 자체는 선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화합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그잖아요. 근데 선거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으니까
0: 예.
1: 결국은 여당은 선거 전에서 실패했다.
0: 선거 전에서 실패했다.
1: 예. 야단 뭐 산술적으로 졌으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0: 예. 사실은 뭐 장동혁 지도부도 그렇고 또 뭐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윤호개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뭐 주류의 일부 있는데 그런 상대를 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성과다 여기에 대해 이제 실망하는 표심도 많은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선거 자체는 투표 자체는 뭐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0: 예.
1: 선거라는 큰 정치적 그 행사로 봐서는 졌다고 봐야지.
0: 예. 앞서 이제 내란 적결 프레임이 지방선거 구호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1: 저는 도움이 안 됐다고 봐야지.
0: 예.
1: 그게 도움이 됐으면 대구 서울도 이겨야지.
0: 그게 그렇잖아요. 가장 큰 패인은 민주당으로서 가장 큰 패인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1: 뭐
0: 내용 면에서 졌다고 하셨으니까.
1: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느닷없이 무슨 뭐 공소 취소.
0: 예.
1: 그러니까 뭐 조작 기소 뭐 예. 그것도 선거 전에 나왔고 그리고 대표를 비롯해서 뭐 또 말 실수들이 많았잖아요. 조금만 실수들이. 예. 이런 것들이 집권당으로서의 품이라든지 집권당으로서의 지도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한계를 느낀 거지.
0: 예. 그러면 뭐 선거 얘기 또 집권당 얘기는 예. 지금 뭐 그쪽 난리가 났어요.
1: 예. 예.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뭐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하니까 예. 뭐 굳이 내가 말할 것도 없지.
0: 그거 조금 이따 저희가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보수 쪽에 계셨으니까 국민의힘 쪽에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어려운 선거였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아마 서울 이긴 걸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건 아주 한심한 인식이지.
0: 한심한 인식이
1: 그건 정치인으로서 그런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정치를 그만둬야 할 인식이지.
0: 예.
1: 그런 무슨 희망의 불씨가 있어. 아니 희망의 불씨는 집권당이 뭐 전국에서 뭐 12곳이나 광역단체를 이겨버리고 뭐 기초단체도 백몇 곳을 이겨버렸는데
0: 예.
1: 무슨 희망의 불씨가 있어.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렸지.
0: 예.
1: 살린 게 아니라. 희망의 불씨가 꺼진 거는 야당으로서는 전적으로 대표 책임이지.
0: 예.
1: 그리고 대표가 이겼다 하더라도 선거에 큰 선거가 끝나면 대표는 이제 나는 내 소임을 다했다. 이제 그만두겠다 하고
0: 예.
1: 사표를 내는 것이 그게 정치권의 그 원래 관례입니다.
0: 관례.
1: 예, 전에는 예. 여다이든 야다이든 선거 끝나면 큰 선거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대표로 소임을 다했으니까 이제 좀 쉬겠다. 그리고 서로 재충전해서 예. 달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당연히 장동혁 대표는 그만두는 거지. 자기가 뭐 잘하고 못하고 뭐 불씨고 뭐 불씨가 꺼졌고 살렸고 뭐 관계없이.
0: 예.
1: 아이고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만두니까 사람들이 아, 그 참 그 어이가 없는 거지.
0: 예. 국민의힘은 어제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요. 구주류로 평가받고 있는 정점식 의원이 55대 48로 김도부 의원을 이기고 결선 끝에 선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언더진윤, 범친윤 정도로 분류되는 세력이 아직도 다수다, 또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 세력이 힘을 주는 사람이 더 다수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 표를 보면
0: 예.
1: 그 8표 차인가 뭐 7표 차인가
0: 예.
1: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일종 의원이 안 나오고 1대1로 붙었으면 졌죠.
0: 그러면은 정점식 의원이 졌다 처음부터.
1: 졌죠. 1대1로 붙었으면 졌죠. 근데 중간에 이제 성일종 의원이 몇 표를 이제 갖고 갔잖아요.
0: 예.
1: 그래서 뭐 되기는 됐지만은 현재 국민의힘의 판도로 보면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가야 한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더 많다고 봐야지.
0: 예.
1: 예.
0: 그러면 일단 뭐 관성 비슷하게 구주류에게 예. 힘은 실어졌지만 비슷하게 김도부 의원이 얻은 걸 봐서는 지금 변화의 변곡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1: 아, 그렇죠. 김도부 의원은 처음부터 뭐 아주 반장동혁으로 예. 선언하고 나섰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원체 그 아주 그죠. 진짜 어떻게 거치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0: 예.
1: 본인도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0: 예.
1: 본인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 같으면 딱 진작 선거는 끝났다 이겼든 졌든 소임은 다 했다고 물러가는 게 그게 누가 보든 야당 대표에 대한 그 생각인데
0: 예.
1: 본인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자기가 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깔아뭉개는 것 아니냐 이래 보는데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대기 의원들이 흐름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0: 예.
1: 뭐 정점식은 되긴 했지만은 소위 당권파라는 사람들이 밀었던 사람들의 표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왔고 만약에 당권파와 비당권파를 나누어서 1대1로 붙었으면 졌다 하는 것을 자기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0: 예.
1: 그러면 뭐 의원들이 의견을 묻겠다 뭐 그러고 그 정점식 의원도 뭐 의원들의 집단 지선 가는데 뭐 집단 지선 장동혁 물러가라는 거 진작부터 이야기한 건데 뭘
0: 이미 결론이 났다고 보시는군요.
1: 네,
0: 그 집단
1: 뭐,
0: 지성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동혁 물러나라.
1: 그리고 집단 지선에 가는 게 의원들의 집단 지선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지 뭐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0: 예.
1: 국민들이 여론이 아이락하면 뭐 당연히 의원들도 아이락해야지. 국민들은 아이락하는데 뭐 자기네들은 그 아이락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0: 예.
1: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선거 끝나도
0: 예.
1: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여론산 조사가 올라갔지만 그건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0: 예.
1: 민주당에 대해서
0: 반발 견제.
1: 민주당도 더 경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야당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자극을 받아야 하고 민주당도 집권당이잖아요.
0: 예.
1: 집권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심리 아니겠어요. 근데 뭐 국민님이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0: 없다. 앞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본인도 혹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거취에 대해서. 근데 얼마 전에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물었어요. 선거 실패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 물었더니 잠시 침묵하더니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1: 네.
0: 아마 이제 불량고사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의사로는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0: 아.
1: 그렇게 생각하는 게
0: 예.
1: 자기는 그냥 안 물러가고 싶은 데다가 끼 맞추는 건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서
0: 예.
1: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게 당선자 숫자잖아요. 당선자 숫자에서

0: 지는데
1: 국민님이 이겼습니까? 선거의 결과는 당선자 숫자잖아요.
0: 예.
1: 어? 근데 당선자 숫자에서 졌는데 뭘 객관적 데이터가 있겠다는 거예요.
0: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물론 많은 의원들이 장동현 대표가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얼마 전 이 자리에 나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주로 올림픽 공원에 가 있어요. 거기 개표소에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가서 부정선거, 재선거 요구 피켓을 들고 이번 잠실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국적인데 네. 그분에 대해서 계속 부정선거다 라면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는 어떻게
1: 그것도
0: 보세요?
1: 그게 자신이 야당 대표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딴 데 아무 데 가도 안 받아주니까 그냥 그 잠실 그거 갔는데 그거 갈 데가 아니죠. 그거 가면 안 되지.
0: 예.
1: 그거는 청년 학생들이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여야의 정치색을 떠나서 국민 주권 참정권이 침해한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0: 예.
1: 우리가 어제가 바로 60항쟁 기념일이었는데 예. 우리가 직접 선거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생을 했나요? 87년 6월 달에 6월 한 달에 연 인원이 500만 명이 동원되어서 직선 쟁취를 했던 겁니다.
0: 예.
1: 그 지난한
0: 6월을
1: 통해서 선거의 민주화를 쟁취해놨잖아요.
0: 그래서 그 끝에 6.29의 직선제가 쟁취됐죠.
1: 그걸 한마디로 투표용지로 가는 걸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하는 안 좋다 하는 건 그거는 뭐 어떤 말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0: 예.
1: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그렇게 해도 투표용지는 그대로 줬거든. 유신 정치 때도 투표용지를 부족하고 이런 일은 없었다고.
0: 예.
1: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늬만 민주주의자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그걸 청년 학생들이 분노하고 청년 학생들이 경고하는 건데 거기에 왜 야당 대표가 야당 정치인이 가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면 제가 TV에서 잠깐 봤는데 거기에 기성인들이 무슨 뭐 성조기를 갖다가 들고 뭐 버스에도 성조기를 붙여놓고 뭐 미국 국기를 붙여놓는데
0: 예.
1: 아니 청년 학생들이 우리나라 투표용지 부족하고 우리나라 선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미국 국기를 왜 걸어놓습니까?
0: 우리나라 네? 투표소에 생긴 일인데요.
1: 우리나라 투표용지 부족하는데 미국 국기가 거기 왜 필요하냐고 막 우리가 일제 식민지 같으면 일본 사람들이 아무래나 자기 나라 국기 걸어놓지만은 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잖아요.
0: 예.
1: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는데 미국 국기를 그거 왜 걸어놓고 합니까? 그러니까 청년 학생들이 눈으로 볼 때는 기성인들은 오지 말아야 여든 야든
0: 예.
1: 정치권 오지 말고 오면 우리의 주장이 퇴색하니까
0: 오염되고.
1: 오지 마라. 그러면 야당 대표가 야당 의원들이 가거나 딴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못 가게 해야지. 거긴 가지 마라.
0: 예.
1: 청년 학생들이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두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본인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0: 예.
1: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자기도 자신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0: 해야 될 일을 모른다는 말씀이시군요.
1: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를 안 가야 할지 내가 왜 지금 그만둬야 할지
0: 예.
1: 내가 왜 지금 버티면 안 되는지를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0: 예.
1: 나는 장도혁 의원은 정치를 좀 더 배워야 돼.
0: 더 배워야 된다.
1: 현장에서 더 배워야 되고 정치를 더 배우려면 국회의원 배지 달고 배울 수는 없고
0: 예.
1: 국회의원 그만둘고 자기 선거구나 지역에 가서 진짜 피땀 흘려 동네 좀 돌아다녀보고
0: 예.
1: 세상 살이 좀 보고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정치하면 정치 안 됩니다.
0: 말씀을 이제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 고언을 하신 거죠?
1: 아, 제가 그렇죠. 제가 뭐 전 장동혁 대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는데
0: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1: 나는 개인 장동에게 보다가
0: 예.
1: 야당 대표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이 우소지면 여당이 야당을 깔보잖아요.
0: 예.
1: 그러면 여당이 야당을 깔보는 형태가 되고 야당이 지도력을 발휘 못하면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0: 야당이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1: 여야가 균형을 잡혀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잖아요.
0: 예.
1: 여당이 잘못해도 야당을 통해서 견제하고 그러는데 야당이 저 모양이니까 뭐 그 여당도 헛발질만 하게 되니까 여당도 동시에

0: 표가 떨어지고 저러잖아요. 예. 만약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고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써 그때도, 뒤집어졌지.
1: 그때도 난리 났겠죠.
0: 뒤집어졌지. 그런 의지도 지금 야당에 없는 것 아닙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1: 장동현 대표가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일단 물론 해야 될 일을 이걸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동현 대표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구조상은.
0: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문제지.
1: 예.
0: 그리고 그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장동현 대표보다 더 한심한 거죠. 밖에 여론이 이러면 최고위원들이 먼저 사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현재 지도부를 스스로
1: 와해시키는.
0: 와해시켜야죠. 아, 우리가 선거가 끝났으니까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는 것이 맞다.
1: 예.
0: 최고위원도 일괄 사퇴하고 새롭게 당이 출발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된다. 대표가 안 물러가니까 우리 지역 최고위원들이 먼저 물러가겠다 하고 최고위원들이 먼저 물러가야죠.
1: 예.
0: 이게 지금까지 야당이 정치적 관행이었고 여야 간에 정치권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정치가 새로워지고 또 변화하고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1: 예.
0: 지금은 여든 야든 그게 아니니까 선거 끝나고 물러나는 최고위원 한 사람 없잖아요. 여야 간에 지도부가.
1: 여당에서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지만
0: 그렇죠.
1: 전략적이다는 평가도 있고요. 예.
0: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을 볼 때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뭐 정치가 있으나 없으나 뭐 먹고 사는 건 대모하고 끌려가는 거지.
1: 그렇군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관심을 좀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0: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갖질 안 하잖아요.
1: 예.
0: 안 하고 그냥 뭐 주식에는 관심을 갖거나 뭐 지금 뭐 고환율에 뭐 고금리에 고물가에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 신경 쓰지. 정치권에 이러나 저러나 뭐 우리 먹고 사는데 뭐 정치하고 관계 있나. 예. 이미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이재호 이사장님의 말씀을 지금 현역 정치인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좀 들어야 돼요. 네. 우리가 뭐 그 전에 정치를 했던 사람이 네. 자꾸 현역 정치권을 비판하는 거는 그것도 꼭 옳은 건 아니에요. 뭐 저도 뭐 우리 정치할 때도 잘했나요? 뭐 우리 정치할 때도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나요?
1: 그러나 많았어요.
0: 네. 아 그러나 우리도 뭐 욕 많이 듣고 정치했죠. 그러나 요렇게는 안 했지.
1: 바꿀 건 바꿨다라는 아, 그래도 책임질 건 책임지고.
0: 아 그래도 선거 끝나면 그만둘 줄 알고.
1: 예.
0: 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도 아유 뭐 물러날 때는 물러날 줄 알고 이런 거지. 그걸 뭐 자리라고 깔고 뭉개고 이런 짓은 안 했거든.
1: 예.
0: 그런 짓은.
1: 그러면 지금 야당 얘기를 쭉 하셨고요. 앞서 다시 여당 얘기로 돌아가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청래 대표의 선거주의에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 발언이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말로서 어쨌든 책임지고 뭐 연임은 안 한다. 전당대회 출마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에서 아니야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0: 원래 집권당에 집권층의 대통령이나 당대표는 항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합니다. 말 언어의 수사가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선거 끝나고 정청래 대표가 선거에 관계없이 이번에 선거 전략에 내란으로 몰고 갔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여야 간에 당대표가 그만두는 게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그만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그만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1: 예.
0: 이번에도 대표가 뭐 정권은 짧다는 이야기하는데 아 정권이 짧은 거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건데 뭐 정권이 임기가 5년인데 뭐 짧으면 5년보다 더 짧으란 이야기야. 뭐 예. 아 정권 짧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그걸 새삼스럽게 당 대표가 지금 시기에 할 이야기가 없고
1: 예.
0: 또 그 대통령께서도 뭐 선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1: 상당히 뭐 아쉽다라는 표현
0: 좀 뭐 아쉽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1: 예.
0: 그래 그런 이야기는 대통령께서는 아끼는 것이 옳지요. 당 대표가
1: 스스로 하는 거고
0: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의미.

0: 그래서 나는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해석은 예. 아 저거 정청래 이제 불만이다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1: 예.
0: 그러니까 원래 뭐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는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말 하나 하나를 수사 하나 하나를 좀 파장을 생각해서
1: 예.
0: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옳죠.
1: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좀 각을 세워서 이렇게 얘기한 건 정청래 대표의 재출마를 전당대 출마를 막으려는 의도가 들어간 건 아니냐라는 거, 전략적이라는 거죠. 뭐 해석의 영역입니다.
0: 해석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1: 예.
0: 대통령 말 한마디를 두고 뭐 여러 가지 해석 보는 눈에 따라서 또 자기 처해져 있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여당 대표는 그만두는 게 옳습니다.
1: 여당 대표는 그만두는 예. 게 옳다.
0: 야당 대표는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고.
1: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뭐 복당 이런 데는 약간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0: 그 정점식이 아니라 장동력 체제가 있는 한은 복당이 시끄러울 거예요. 자기네들 제명시켜놓고 선거 끝났다고 복당 당장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한다 하더라도 제명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고 복당해야 되려면 현재 체제가 바뀌어야죠.
1: 예.
0: 새로운 국민이 이미 새로운 체제로 나가야 그래야 이제 과거에 지나갔던 걸 다 없는 걸로 하고 다시 하자
1: 예.
0: 해서 이제 한동역도 들어오고 또 이게 왜 국민이 이미 새롭게 나가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관위가 투표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관위를 해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 해체하고 선거관리청 이런 정도 만드는 게 옳습니다. 저거는.
1: 예.
0: 저는 해체해야 되는 건데.
1: 해체하고.
0: 예. 그게 옳습니다. 지금 저 선관위 갖고는 민주주의가 진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거의 해체를 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출발을 하려면 현 체제가 바뀌면서 개혁신당 이준석 당도 합당하고 그리고 한동훈 등 그때 잘려서 나갔던 사람들도 복당시키고
1: 예.
0: 그리고 새롭게 좀 출발하자 뭐 이렇게 나가야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지금 뭐 거기에서 뭐 윗돌 빼서 아랫돌 굽고 뭐 아랫돌 빼서 윗돌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2년 후 총선거가 희망 있겠습니까?
1: 예.
0: 지금은 남은 게 이제 2년 후 총선거잖아요.
1: 예.
0: 그걸 봐야 되니까 국민이 지금 막 지진 나듯이 대변역 이렇게 해야죠.
1: 알겠습니다. 아, 새롭게 완전히 국민의힘이 보수적으로서는 완전히 새 출발을 해야 된다. 거의 선관위처럼 해체하고 다시 만들 정도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1: 예, 지금부터는 경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최근에 엄청나게 높고요. 주식은 또 8,900까지 갔다가 7,400으로 갔다가 정말 뭐 엄청나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분위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서강대 허준영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예, 경제가 좋다고는 하는데 1분기 GDP 잠정치가 꽤 높게 나왔고요. 명목 GDP는 뭐 10%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너무 출렁출렁 거리니까

0: 불안한 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좋다고 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상수여서 만약 거기서 나빠지면 그게 또 심리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마이크를 조금 더
1: 네네.
0: 예, 교수님 쪽으로 네.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환율

0: 거예요.
1: 예.
0: 앞에 두 번은 IMF 때 한 번 확 튀었다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확 튀었다가 떨어지고
1: 2008년에.
0: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떤 거냐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1100원 저점을 찍고 나서 스멀 올라오는 환율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예전에는 갑자기 살이 쪘다가 빠지고 살이 쪘다 빠지고 했다면 지금 1년에 살이 막 한 500g씩 찌는 그런 느낌으로 환율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전과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예전엔 갑자기 환율이 급격히 올라간 건지 유동성 위기라는 부분이 들어간 거고
0: 맞습니다.
1: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고.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조금씩 살찌는 건 늦었다고 봐야 될지.
0: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방향으로 지금 구조적인 부분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 그 2021년 이제 바이든 21년 들어왔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미국에 공장 지으면 칩스법 IRA법 우리가 보조금 줄게. 그러면서 미국으로 공장을 막 옮겨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많이 들어간 가장 많이 들어간 미국 제외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부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아 우리 좀 미국에 공장 짓고 이러려면 달러가 좀 필요해라는 달러 수요가 조금씩 생긴 거예요. 조금씩 생기다가 작년에는 무슨 얘기 했었냐면, 야, 이거 그 서학 개미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커졌어. 뭐 이러면서 미국 증권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어. 이런 얘기 해서 고환율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1: 다 테슬라 사느라고.
0: 네, 테슬라 사느라고. 그리고 올해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 이거 뭔가 약간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상수지 흑재도 많은데, 그만큼 달러를 많이 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원화로 바꿨었는데 지금은 이제 달러 통장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어 놓고 원화로 잘 안 받고 그래서 원화가 좀 경상수지가 흑자가 많이 나면 좀 떨어져야 되는데 환율이 잘 안 떨어져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1: 벌어들인 달러를 기업들이 외환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0: 네, 맞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은 저희가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관세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향후에도 계속 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관세 대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 대미 투자 들어갈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굳이 원화 가치가 아주 극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하면 그냥 달러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달러 필요할 때 그냥 쓰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과는 다른 예전에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은 다른 건 예전에는 밖에서 뭔가가 빵 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가 환율로 반응을 한 거였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조금씩 변하면서 뭔가 계속 새로운 이벤트들로 환율이 밀어 올려지는 그런 국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 그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환율이 고환율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고환율 상태가 유지되는 게 레벨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레벨이 지금 계속 한 방향으로 쏠리고 그러니까 기존의 거에다가 더해지고
1: 요인이 더해지고
0: 전에 게 조금 약해지려고 그러면 새로운 게 들어와서 더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는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에 정말 반도체를 보고 수없이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들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죠. 이 주식 투자들이 많이 올라서 이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와중에 너무 이쪽은 비중이 커졌는데 팔고 가는 중에 달러 수요가 늘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때가 되면 좀 안정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그게 설명을 다 하진 못하지만 일부 설명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뭐 그리고 최근 국면에 특히 5월 이후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도 굉장히 빨리 오르고 또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갖고 있는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중요한 이유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설명하지는 않는 거죠.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노동시장 지표 좋고 하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구나. 글로벌 달러 강세 같은 것도 생기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데 이거 끝날 듯 끝날 듯 왜 안 끝나.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트럼프가 세게 때릴 거야라는 얘기 나오면 또 시장 반응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또 테슬라 그 스페이스X의 IPO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자금 빨아들일 거야라고 하면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구조적으로 뭔가가 시정되는 거는 많이 없으면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레이어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1: 예. 그럼 복합적인 요인으로 1,500원 이상의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0: 네.
1: 그러네요. 뭐 저기 스페이스X의 IPO가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에 투자도 들어가려면 달러로 투자하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늘어날 거고 이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또 달러를 내놓지

0: 놓고 있다.
1: 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엔저도 있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백인 투자자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동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일본에서 이러이러해서 자금 좀 빼려고 라고 네. 하면 옆에 동료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왜 일본에서만 빼? 일본에서만 뺄 거면 한국에서 같이 빼야지. 그 왜? 물어보면 산업구조 비슷하지. 대미 투자 약속 정한 거 비슷하지. 야 그럼 한국도 빼야지. 그러면 일본 엔화가 빠질 때 우리도 같이 빠지는 부분도 최근까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네요. 글로벌에서 볼 때는 비슷하게 보니까 네네. 엔이 빠졌는데 원화 높네? 그럼 여기도 빠지겠군.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엔저에 묶여 들어가는 것까지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공안용 상태가 계속 어느 정도 지속될 거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또는 뭐 내년 1년 뒤 환율은 어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1: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년 원달러 환율 평균치가 얼마냐면 1422원이었었습니다. 꽤 높죠. 1422원만
0: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에 샀어야 되는군요.
1: 그때보다 지금 훨씬 높으니까 그때보다 예. 지금이 한 7, 8% 높으니까요. 그런데 예. 제 생각에는 올해 1년 평균 환율은 작년보다 훨씬 그러니까 1년 평균 환율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올 말의 환율이 작년 1년 평균 환율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미국 이란 전쟁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높은 환율일 거고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라고 보면 앞부분이 좀 높을 것 같고 뒤로 갈수록 떨어지긴 할 것 같은데
0: 하반기에는 좀 떨어질
1: 것 같긴 하는데 떨어져 봤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450원 근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이란 전쟁 이전에 바로 그 전날 환율이 1435원이었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고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다라는 게 연준은 저는 금리를 쉽게 인상하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인하는 물 건너갔지만 그 얘기가 곧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연준 인사들이 하는 발언이나 미국 경제 지표나 보면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준은 인상은 안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사라질까요? 미국 이란 전쟁은 사라질 수 있죠. 그런데
0: 예.
1: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볼 건 미국 이란 전쟁에서 우리가 이란이 쏘는 탄도미사일이 한국에 날아와서 우리가 지금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0: 예.
1: 우리가 피해가 생기는 건 호르무즈가 막혀 있어서 피해가 생기는 게 큰 거잖아요.
0: 예.
1: 그럼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가 얼마나 빨리 예전처럼 자유로운 항행이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고 원유 생산이 전쟁 이전처럼 빨리 올라올 수 있냐의 문제도 분명히 남아있을 수 있을 예. 것 같아서 그 문제 있고 엔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생각보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안 좋아요. 더군다나 미국이란 전쟁까지 나갔고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좀 오고 있거든요.
0: 예.
1: 그렇게 봤을 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긴 할 것 같은데 금리를 올리면 이제 엔저가 조금은 해소가 그러면 이제 우리도 조금 엔저에 묶여 들어가는 게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당장 일본 중앙은행 생각은 아 지금 데이터를 갖고 판단하기에 데이터가 너무 지저분하다.
0: 예.
1: 무슨 얘기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너무 노이즈하다. 노이즈가 크다. 그래서 좀 유보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0: 예.
1: 그럼 일본은행 금리 인상 그렇게 쉬울까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대미 투자 같은 건 일종의 방향성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있는 한 방향성 같은 게 예.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지금 증권 투자자들이 그래도 계속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약해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0: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1: 예, 우리나라 기업 들이 갑자기 원화를 바꿀까? 뭐 그런 것도 있고
0: 많이 투자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제 환율의 영향을 받는 뭐 직업에 계신다거나 또는 뭐 자녀가 해외에 있다거나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거나 다 영향을 받잖아요. 또는 수입 물품을 다룬다거나 앞으로 더 오를 추세인지. 근데 지금 앞서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환율액이 돈값인데 우리나라의 실제 돈값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나요?
1: 네,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 펀더멘탈보다는 환율이 조금 높은 수준인 것 같긴 하고요.
0: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인해서.
1: 이벤트들로 인해서.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왜 매 맞을 때 매 맞기 전이 제일 무섭잖아요.
0: 예.
1: 그렇게 보면 미국이 지금 뭐 금리 방향이 어떻게 될지 특히 인상이 언제 있을지인데 이런 것도 한편으로 좋게 생각해 보면 걱정이 점점 데이터가 나오면서 좀 사라지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교수님의 전망 또 지금 왜 이렇게 높은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고 지금은 본질적인 가치에서 좀 높은 국면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주식시장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00 이렇게 가더니 뭐 7,400 공포지수가 우리나라 공포지수가 역대 최대 높다고 그러고요. 얼마 전에 코스피가 8%가 넘게 폭락했다가 다시 8%가 올랐습니다. 한 개별 중견 종목이 이래도 대단한 건데 지수가 이러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단 왜 그런다고 보세요?
1: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그 주가 특히

0: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은 뭐랑 겹쳐서 그려보면 흐름이 되게 비슷하냐면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겹쳐놓고 보면 굉장히 흐름이 비슷합니다.
1: 예.
0: 최근에 며칠간 저희가 느낀 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그 전날 새벽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지거나 나스닥이 많이 빠지면 다음날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빠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1: 예.
0: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시총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8%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두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될 거고
1: 예.
0: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얘네들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풀리느냐 뭐 그거는 여러 가지의 함수인 거죠. 미국의 매크로 미국 이란 전쟁 여러 가지 함수인데
1: 예.
0: 예, 그런 것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연동돼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상승률 자체를 말씀드리면 올 1월 1일이랑 비교를 해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한 70%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예, 삼성전자는 3배 됐고요.
1: 예.
0: SK하이닉스는 3.5배 됐습니다.
1: 오.
0: 그러면 훨씬 많이 오른 게 느껴지시죠.
1: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우리는 스타팅 포인트가 낮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1: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출발점이 디스카운트 됐기 때문에
0: 디스카운트 많이가 된 데서 디스카운트가 좀 시정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도 여전히 마이크론 같은 기업의 앞으로 실적 예상치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주가 이런 거 뭐 저희가 뭐 PER이나 PBR 얘기하잖아요.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절반이라는 거. 그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 마이크론이 밸류에이션 상은 훨씬 높게 평가받고
0: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예를 들어서 해소되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뭐 숫자로만 놓고 보면 갈 길이 더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예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고 보는 편이긴 하지만
1: 예.
0: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주구장창 매일매일 오르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어제 그저께와 같은 일 그저께와 그 전날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희의 마음을 굉장히 쫄리게 하면서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예, 사실 일부에서는 전문가들이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게 건강할 때는 건강한 분이지만 그때 딱 엮인 분들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경제대학원이라고 대학원생들, 직장인들 밤에 하는 프로그램 가르치는 날 그날 장 빠진 날은 가보면 수업 분위기가 달라요. 다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예. 장이 좋은 날은 반대로 그굉장히 그래도 으쌰으쌰 분위기가 있으니까
1: 다들 점심 내가 살게
0: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저녁이니까 야 오늘 수업 끝나고 술 내가 살게 뭐 이런 예. 분위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니까 예, 쉽게 말하기 힘들죠.
1: 전반적인 그런데 이제 2분기 실적들이 앞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식 국내 주식시장 비중이 48%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단 2분기에도 수백조 원의 이익을 낼 거다라는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계속 오르고 있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가격은 뭐 글로벌 증권사들도 지금부터 훨씬 높게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끔 낙폭이 뚝뚝 떨어지면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버티는 게 중요한데 덩치가 작은 금액 갖고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저희의 현실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애초에 자금이 큰 데가 이기기가 쉬운 게임 아닌가라는 생각하면 좀 불공평하다는 예.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1: 원래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관련돼서 뭐 이렇게 이기기가 쉽지 않다.
0: 왜냐하면 덩치가 크면 저희 보통은 계란은 나눠 담으라고 하잖아요. 계란을 예. 나눠 담으면 어딘가는 우산 장수지만 어딘가는 아이스크림 장수가 나오거든요.
1: 아, 예.
0: 그게 나오는 건데 저희가 이제 자금이 적고 몰빵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몰아서 담다 보면 그러면 이제
1: 이미 몰빵이라고 하셨어요.
0: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막성태 버전으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1: 아니 괜찮습니다. 예. 예. 아니 뭐 제가 괜찮다고 할 건 아니죠. 정치자분들이 근데 예 그렇군요. 사실은 뭐 너무 안심하고 다 갈 거는 아니다. 이익 전망치가 높다고 해서
0: 네.
1: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0: 네.
1: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러 업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우상향 방향일 것 같다라는 게 그죠?
0: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닌 게 조금 마음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앞서 미국 금리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인가요? FOMC에서 이제 미국 금리를 결정한 데인데 네. 원래 트럼프가 계속 인하를 요구해 왔고 그런데 이제 인상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을 인상으로 잡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 이제 그 금리 결정하는 투표를 12명이 하거든요.
1: 예.
0: 그 12명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최근 들어서 금리 방향이 이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미국이 연준이 2%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갖고 있는데 그거 지금 달성한 지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계속 2%

0: 2% 이상이었었어요.
1: 오늘 밤 사이에 미국의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4.2입니다. 네.
0: 예. 전년 동월 대비 4.2 올랐고 작년 저번 달이 3.8이었으니까 좀 오른 거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기본적으로 연준 생각은 미국 예. 이란 전쟁 때문에 생긴 이 물가는 대응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1: 예.
0: 근원이라고 해서 이제 음식료랑 음료 그러니까 음식이랑 에너지 빼고 잰 거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랐는데 이건 시장 기대치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연준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예, 무조건 올려야 될 상황은
0: 아닙니다.
1: 아니다.
0: 네, 예, 예. 너무 그거 과도한 예, 과도한 기대, 너무 과도한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이제 지금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높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제 자금을 다 끌어들이는 그럼 주식시장에도 악재겠죠.
0: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악재일 텐데
1: 예.
0: 그 청취자분들 그런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주식이랑 채권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0: 채권은 금리가 중요하고요. 주식은 종목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주식은 저희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 높다고 뭐 미국 시장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은.
1: 그러네요.
0: 채권은 금리가 중요한데 예. 지금 미국이 자금을 빨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원천은 주식인데 그 주식은 미국 금리가 모두 높아서가 아니고
1: 예.
0: 미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미국 기업들의 성장성, AI 이런 거니까 오히려 금리 상승했을 때 예, 전반적으로 큰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근데 그래서 금리 이번에 올릴 것 같아요. 7월에.
1: 우리나라가.
0: 예,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좀 올릴 것 같아요.
1: 우리나라 상황도 봐야 되겠네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옥석이 중요하다. 옥을 잘 찾으면 된다로 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경제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금융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 이상을 어부바하는 신협.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경쟁 어부바
2: 신협.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0: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오피스.
4: 네, 목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다음 주부터 약간의 개편이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뉴스쇼는 지금은 7시 10분부터 시작하는데 7시 정각에 시작하고 일부 코너 개편도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뭐 날짜 딱 잡고 하는 것보다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CB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6: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7: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8: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7: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8: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7: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8: 특별 할인 중 서울 771-1932.
9: 당신의 생애에 있어 가장 눈부신 날은 흔히 말하는 성공의 날이 아니라 비탄과 절망 속에서 생에 대한 도전을 느끼고 장차 올 성취를 기대하는 날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말입니다.
10: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아침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면서 서울은 16.2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낮 동안에는 25도를 웃돌며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파주, 청주와 대전, 광주의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29도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소나기 소식도 있어서 외출 시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과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구름이 다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 시간이 되면 중부와 전북, 경상도 내륙과 산간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인데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지금보다 더 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1: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1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2: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났어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조용한 새벽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기다려지고요. 밤늦은 시간 TV 앞을 서성거리게 됩니다. 치킨집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대고요. 초면인 사람과도 하이파이브를 하는 특별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전 세계인들의 합법적인 축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카운트다운을 끝내고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규칙을 잘 모르던 사람도 이 시즌만 되면 슬그머니 옷장을 열고 붉은 옷을 찾게 됩니다. 단체 응원석이 마련된 음식점에 예약이 쇄도하는 것도 이맘때죠. 함께 소리 지르고 함께 열광하고 함께 환호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월드컵은 축구 그 이상의 위로와 축제가 분명할 텐데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개막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들만의 월드컵을 시작해봐야겠죠? 고막 남친 월드컵, 음색 요정 월드컵 토너먼트 7호부로 갈까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입주 1340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